0: 온지 나무 잎사귀들이 애기 손처럼 여리여리한 게 이뻐.
1: 언니, 꿈을 꿨는데 말이야. 새가 됐어.
0: 누가?
1: 내가. 내가 새가 돼서 날아오르더라고.

0: 했다 하면 소리 따라하고 춤 따라하고
1: 그랬지. 종일토록 해도 지루한 줄 몰랐잖아.
0: 다 지난 일이랜다. 여보세요? 남산동입니다.
2: 순복이 뭐? 여기 창원이에요.
0: 아이고, 정진이구나. 잘 있지?
2: 네. 엄마랑 이모 좀 어떠세요?
0: 나야 괜찮지. 아이, 근데 네 엄만 꿈을 꿨대나 뭐래나. 아이, 사람이 나른해져가지고 매가리 없이 누웠단다.
1: 정진이면 나 좀 바꿔줘.
0: 잠깐 있어봐.
2: 네.
1: 나다.
2: 엄마, 왜 기운이 없으세요?
1: 괜찮아. 그건 그렇고 내 식구들 좀 서둘러서 와라.
2: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아범 직장도 그렇고 올 겨울이라서...
1: 나 죽고 올래?
2: 엄마!
1: 됐다. 끊자. 전압이 많이 나온다.
2: 알았어요. 서둘러 볼게요.
1: 그래.
3: 뭐던데?
1: 애들 전학시키는 게 문제인가 봐.
0: 아이고, 그렇지. 아, 전학이 어디 쉬워? 하나도 아니고 넷씩이나 되는데.
1: 아이고, 좀 나가볼까?
0: 아이고, 장애라. 일어나니까 어때? 좋지? 봄볕이 좋아. 벚꽃이 그냥 흐드러지다 못해 꽃길을 만들어 놨어.
1: 계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는 걸까? 사람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0: 장수라면 돈도 많이 줄 텐데.
1: 장사로 터닦은 집인데 돈 없겠어? 있으니까 굿도 하는 거지.
2: 아, 저기 좀 보세요. 조그만 게 어쩜 저렇게 열심이죠? 아, 좀 데려와서 시켜볼까? 복식아! 얘 복식아!
3: 아이고 나도.
2: 왜요? 저 이 집에 일하러 온 지 한 달째인데 오는 그날부터 쟤한테 노래 좀 시켜보려고 얼마를 벼렸는데요. 복식아!
4: 네?
2: 이리 좀 와볼래?
4: 왜요?
2: 노래 하나 해보렴?
4: 노래요?

0: 얘는 어쩜 이렇게 소리를 잘할까?
1: 귀한 딸내미라 그렇지.
0: 귀한 딸이요?
1: 오빠들 밑으로 딸 넷을 줄줄이 낳았는데 다 잃고 겨우겨우 얻은 게 얘야. 근데 하필 명이 짧다 그랬대.
0: 그래서요?
1: 그래서 어린 걸 노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저기 저 윗집 사는 순복이라.
0: 노래를 배우면 명이 길어지나?
1: 사주에 그게 있대. 춤추고 노래하는 게.
2: 복식아.
3: 어머니.
4: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남 앞에 세우려고 노래를 가르친 게 아니란 것도 알겠구먼.
1: 아이고, 아이고.
4: 앞으로는 얘 이렇게 함부로 불러 세우지 말게.
1: 예.
4: 명자 너는 부엌에 안 있고 뭐 하는 게야?
1: 아, 네, 아주머니.
4: 복식아, 엄마 옆에 꼭 있거라.
3: 네, 어머니.
1: 아이고, 간이 더 굴어붙었네.

0: 언니, 어디까지 가야 돼?
1: 다 왔어. 아버지랑 약속할 때 봐뒀던 자리야.
0: 소리하려고 봐뒀어?
1: 아니, 주먹밥 먹으려고 봐뒀지.
0: 그래? 그럼 언니, 우리도 주먹밥 여기서 먹자.
1: 안 돼. 오늘 꼭 목을 태우고 말 거야. 두고 보라지.
0: 나도.
1: 저기다.
0: 어디?
1: 저기 바위 보이지?
0: 와, 물가네.
1: 앉아. 이제부터 우린 소리만 하는 거야. 목이 아플 때까지 소리만 하는 거라고. 알았어?
0: 응, 언니.
2: 릴리리야, 릴리리야.
3: 웬 꼬마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노?
2: 노래가 돌아간다.
3: 허허, 신통하기도 해라. 얘들아, 왜 이런 데서 소리를 하니?
1: 목을 태우려면 산에서 해야 된대요.
3: 그 녀석, 색동 옷 입은 게 꼭 빗짓의 모양 이쁘구나. 그래, 넌 몇 살이냐?
4: 7살이에요.
3: 북악산의 빛이세. 근데 저 어른들이랑 같이 온 게지? 너무 오래 있진 말아라. 고랑이가 물어가요.
1: 고랑이가 어딨어? 그치?

0: 저기 복식이가 아직도 안 왔다며. 아유 어둑어둑한데 어딜 갔대?
1: 아유 묻지 마세요. 순복이가 약수터 데려갔는데 여태 안 오잖아요.
0: 저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
1: 혼날까봐 그냥 있다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0: 아이고.
1: 아유 왜요?
0: 아유 그래서 직접 가셨구먼.
1: 아유 순복이 말할 것. 금방 온다더니 뭐에 미쳐서 꺾어먹은 소식이야 대체. 저 아주머니 아직도 문 밖에 계세요?
0: 그래. 그 조용하신 분이 그냥 저만치 앞에 나가서 그냥 똥 쫓아는 강아지 모양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다 명자 너 때문이잖아.
1: 괜히 나한테 그래. 아휴 일하러 온 지 한 달 만에 짐 싸게 생겼네.
2: 복식아. 아이고 복식아. 아이고 얘가 왜 이래요 여보.
3: 뭘 저 너구리야.

0: 열은 좀 잡혔어요. 좀 쉬세요, 여보.
1: 숨보기도 힘들다고 축 늘어졌던데 요 작은 몸에 무슨 기운이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해야 되고 있는지.
0: 목을 틔운다고 약수터를 갔다고요? 아휴, 어린 녀석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1: 아무래도 소리 공부를 그만 시켜야겠어.
0: 그래도 아쉬워할 텐데.
1: 당신이 그렇게 뭐든 다 해주려고 하니까 신이 나서 더 그러지 않소?
0: 아유,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종일토록 소리를 냈겠어요.
1: 소리 공부 이만큼 했으면 된 거야.
0: 제 뜻도 받아주셔요, 여보. 또 이럴 순 없어요.
1: 아니, 잃긴 왜 잃는다는 거요?
0: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넷을 앞서 보내고 마음이 어디 편한 줄 아세요? 제가 잘

0: 다 이럴 테니까 이번 일은 조용히 넘겨주세요.
1: 나 원참 소리란 게 응? 어디다 번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예, 이제 나 바람 좀 쐬고 오리라.
0: 복식아, 정신이 드니?
2: 어머니, 저 소리 공부 못해요?
0: 아버지를 화나시게 했으니까 걱정이다.
2: 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저 목 튀었어요. 들어보세요.
0: 아휴...

0: 복식아!
1: 언니?
0: 어머님이 우리 데리고 권번에 가신대.
1: 뭐?
0: 안에 계세요?
2: 누구신지요?
0: 하규일 선생님 계세요?
2: 제가 하규일입니다. 그래, 소리를 배운 적은 있습니까?
3: 지금까진 집에서 독선생을 모시고 했는데 좀 더 자리 잡힌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요. 저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래, 너희들 이름이 뭐냐?
4: 네, 안복식입니다.
5: 저는 순복이에요. 민순복.
2: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한번 해봐.

0: 복식인 소리가 맑아서 가곡을 하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2: 저는요?
0: 민요를 하면 좋겠구나.
2: 저도 가곡을...
0: 할 수야 있겠지. 그렇지만 잘하고 싶지 않으냐? 잘하려면 타고난 목에 맞는 소리를 하는 게다. 그걸 찾아주는 것도 내가 할 일이야?
2: 네.
0: 복식인 나이가 몇이냐?
2: 13이에요.
0: 소리가 왜 하고 싶은 게지?
2: 좋아서요.
0: 소리가 좋아?
2: 네.
0: 왜?
2: 그냥 좋아요.
0: 소리가 좋다. 이 녀석들 당돌하기도 하지. 좋습니다. 가르쳐 보겠습니다.
2: 어머니.

0: 아이고 심장.
1: 당신 내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보낼 수 없어.
0: 아유, 그런데라뇨. 학습 시간도 철저하게 짜여져 있고.
1: 글쎄 안 돼. 돈이 없어, 부모가 없어. 아니 왜 소리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야? 어?
2: 아버지.
0: 아이고 복씨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야?
2: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요.
1: 네. 부럽다. 이날까지 내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했어. 하지만 이번 일은 안 돼. 앞으로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아요.
2: 아버지.
1: 일어서.
3: 소리는 좋아하시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몰라.
2: 복씨가!
3: 순복 언니 들어와.
2: 아우 복씨가 나 어떡해. 아무데도 보낼 수 없대. 그동안에 너희 부모님이 너랑 같이 공부시켜줘서 가만뒀는데 이제 시집이나 가래.
3: 언니 울지 마.
2: 넌 좋겠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할 걱정은 없잖아.
3: 나도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어.
2: 뭐? 너도? 어른들은 왜 그러시는 거니? 난 꼭 하고 말 거야. 집을 나가서라도 할 거야.
3: 집을 나가?
2: 복씨가 너도 같이 가자.
3: 글쎄, 그럼 어머니가 걱정하실걸?
2: 이 기집애.
3: 미안해. 언니도 집 나가는 건 다시 생각해봐.
2: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못하게 하시면 나갈 거야.
3: 울음은 좀 그쳤어? 괜찮아?
2: 길게 울어야 나만 힘들지 뭐. 아, 눈 아파. 이만 갈게.
3: 조심해서 가.
2: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가자. 알았지? 잘 자.
3: 세상은 고해런가. 바람 일고 파도 치니 건너려도 배는 없고 물을 곳이 바위 없네. 천만 년 길이 맑은 바람 그치지 않네.

0: 글쎄 이리 내라니까. 뜨겁잖아.
1: 괜찮아. 난 이렇게 아궁이에 불 떼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전부 저 불길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아.
0: 어린 게 걱정은?
1: 왜 이래? 곧 시집갈 나이라고.
0: 내가 너 7살 때 왔으니까 벌써 6년이 흘렀다. 그치? 나는 시집가서 애엄마 됐고 복식이 넌 13살이 됐으니. 근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1: 뭘?
0: 그렇게 소리가 좋으냐?
1: 어.
0: 왜?
1: 밥 먹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는 것처럼 난 소리가 고파. 그래서 그때마다 소리를 해야 기운이 나.
0: 참 희한하기도 하다. 왜 그래? 됐어?
1: 아니 소리가 고파서.
0: 아유 얘가 사람 기절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아유 이리 내 귀한 딸내미 불 떼는 거 시킨다고 나 혼나게 하지 말고.
1: 알았어. 영자 언니 내가 노래 불러줄까?
0: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거 타지 마. 우리 얘기 깨.
1: 들어봐.
0: 아니 얘가 하지 말라니까.

0: 아버지.
1: 방으로 들어오거라.
2: 어쩜 좋니? 어, 복씨가. 아유, 그렇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왜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
0: 괜찮아, 언니. 언니가 시킨

0: 아니라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1: 아유, 저 걱정돼서 그러지. 누가 뭐 내 걱정해?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우, 어떡해.
2: 마음을 다불.
3: 열. 열. 열. 네 나이만큼이다. 앞으로 또 소리하는 게 보이면 그때는 각오하거라.
1: 네.
3: 건너가.
1: 아유, 아유, 이거사 어쩌려고 그랬어. 소리라면 다시 하지도 말랬는데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러댔으니 그 모양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지.
0: 아유, 혼자 있을래요 어머니. 이만 건너가서 잘게요.
1: 복식아,
0: 안녕히 주무세요.
1: 아유, 제가 아파서 제대로 걷질 못하네요. 제가 약이라도 가져올까요? 아이고, 우리 개똥 있겠네.
2: 지금은 혼자 두는 게 좋겠어. 가서 해봐주게.
1: 네, 아주머니. 아유, 그 이쁜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2: 복식아, 어쩜 좋으니.

0: 아, 뭘 잘못 들었나?
1: 순복 언니, 다야, 복식이.
0: 아, 새벽부터 웬일이야?
2: 언니, 나 소리 공부하러 갈 거야.
0: 그래서 보따리까지 쌌어?
2: 밤새 생각했는데 아버진 절대 허락하실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가려고. 같이 가자.
0: 저기, 그게...
2: 저번에 같이 가자 그랬잖아.
0: 미안해, 복식아. 나 나가면 어머니도 안 계신데 누가 살림을 해.
2: 알았어, 언니.
0: 복식아.
2: 안 되겠다. 나 갈게.
0: 복식아.
2: 들어가.
0: 미안해, 복식아.

0: 이게 뭐야?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디 소리할 기분이 나야지. 소리할 기분이.
1: 막내야, 여기 바닥 좀 치워가면서 하자. 어?
0: 네? 저요?
1: 그럼 너지.
0: 아까 닦았어요. 그리고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왜 밤낮 저만 시키세요? 저는 청소하러 온 게 아니에요.
2: 그게 아니면 너 여기 왜 왔는데?
0: 그거야 하길 선생님께 가곡을.
2: 얘가 눈 하나 깜짝하고 거짓말을 하네.
0: 거짓말이라뇨?
2: 내가 꼭 말을 해야 알겠니? 너 교육시간 끝나면 몰래 밖에 나가서 춤 배우고 민요 배우고 그러지?
0: 그건 어떻게...
2: 그렇게 닥치는 대로 배워서 뭐가 될래? 너 여기 온 지 6개월 지났어. 여태 가곡에 마음을 못 붙인다는 건 다른 걸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니? 뭐 예를 들면 청소 같은?
0: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내가 뭐가 될지는 내가 정해요. 다시 말하지만 난 청소하러 온 게 아니니까 앞으로 원칙대로 돌아가면서 해요.
2: 이제 또 민요 배우러 나가시나?
1: 잃어버릴까 보다 그냥. 선배를 물러보는 거야 뭐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보는 거야?

0: 여기 오긴 오는 거니?
1: 네, 아주머니. 오늘은 좀 늦네요, 이상하게.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었는데.
0: 오면은 이 방에서 공부를 하니?
1: 여기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부르시면 선생님 방으로 가서 해요.
0: 아니, 근데 얜 왜 이렇게 안 와?
1: 좀 나가볼게요.
2: 힘들다. 너무 힘들어.
0: 내 새끼.
1: 아주머니.
0: 복식아. 복식아.
2: 어머니.
0: 그래, 애미다, 애미.
2: 어머니.
0: 춥다, 이리 들어오렴.
2: 어머니.
0: 아이고, 내 새끼. 얼굴 좀 쓰다듬어 보자. 왜 이렇게 머리 빗은 게 엉망이야. 여자는 항상 단정하게 몸가짐을 해야지.
2: 네.
0: 매무새가 흩어져 있으면 소리도 그렇지 않겠니? 어디 보자. 옷걸음도 좀 고쳐 맸고.
2: 아버지는요?
0: 말씀은 안 하셔도 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신다.
2: 아버지.
0: 자, 어디 보자. 아이고, 이제 좀 내 딸 같네. 응.
3: 순복아. 순복아.
4: 네.
0: 그래, 공부해야지. 다녀와라.
2: 어머니, 가지 마세요.
0: 그래, 기다리마. 나 마음이 다.
3: 앉거라.
4: 네.
3: 그래, 어머니는 뵙고?
2: 네? 아, 네, 선생님.
3: 너도 소리 팔짱개야. 아, 참, 너희 둘을 데리고 다음 달에 갈 데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단단히 하자, 응? 자, 오늘은 유산가를 해보자.

0: 복식이냐?
1: 네.
0: 잠깐 좀 들어오너라.
1: 네.
2: 선생님.
0: 복식아, 빛이 어떠냐?
2: 작은 새 빛이 말씀이세요?
0: 그래.
2: 어여쁜데요?
0: 그래? 좋구나. 이제부터 넌 빛이다. 안빛이.
2: 빛이. 안빛이.
0: 네가 처음 왔을 때 너한테서 자꾸 예쁜 빛이 새를 봤어. 빨갛고 파란 그 새를 말이다.
2: 선생님.
0: 선생님, 선생님 하고 있는 걸 보니 이분 이수대 할 말이 없는 게로구나.
2: 선생님.
0: 사람은 말이야,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하고 싶은 일이 있지. 어떤 일이든 잘 되면 좋은 거겠지만 잘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더 빛나는 거란다. 왠 줄 아느냐? 바라고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0: 선생님.
1: 빛이, 너도 네가 바라는 일을 하거라. 알겠냐?

0: 복시. 아이고 참. 빛이야, 어디 한번 보자. 응? 아이고, 옷걸음도 잘도 매지. 어쩜 이렇게 이쁠고.
1: 어머니도 참.
0: 아니 근데 순복이가 여길 잘 찾아오려나 모르겠다.
2: 복시가? 어. 아니 빛이야.
0: 아유 왔니? 아유 집 찾는데 힘들진 않았고.
2: 제가 누군데요 어머니? 길이든 뭐든 찾는 거라면 서울에서 김서방도 찾는 실력이에요. 빛이도 찾았잖아요.
1: 찾은 게 아니라 만난 거지.
2: 아무튼 아무튼.
0: 그래 맞다. 난 더 멀리 갔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1: 어머니.
0: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주책이다. 오늘같이 좋은 날.
1: 아니에요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0: 아 그래. 기운 떨어지지 않게 잘 챙겨 먹고 옷 단단히 여미고.
2: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비치까지 챙길게요.
0: 그래 잘 다녀온.
2: 네.
0: 아이고 좋은 날씨에 감기나 걸리지 않을지.
2: 전차다! 얼른 와!
1: 어, 같이 가, 언니!
3: 여기가 깊은 사랑이야, 언니? 어르신들이 꽤 많네.
2: 사랑방은 이렇게 땅을 파고 만든 거야. 동네마다 있어.
4: 아, 안 들어가요?
2: 오라버니 또 왔어요?
5: 동생도 또 왔으면서 뭘?
2: 전 오늘 좀 달라요.
5: 응? 다르긴 뭐가?
2: 오늘은 소리를 하러 왔거든요.
5: 그래?
2: 네! 제 동생하고 선생님 따라서 왔어요.
5: 어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2: 그 전에 쫓겨나지나 마세요.
5: 그런가?
2: 소리는 알아가지고. 괜찮아?
1: 좀 떨려.
5: 떨지 말아요 꼬맹이들.
2: 꼬맹이요?
6: 밖에서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와.
2: 네 들어가요.
5: 잘 들을게.
7: 여기 앉거라. 제가 가르친 아이들입니다.
8: 소리란 소리는 다 들어볼 테니 시작해 보시게나.
7: 예. 그럼 회신곡부터 하겠습니다.
9: 좋다.

0: 여긴 마치 엄마의 몸속 같아. 소리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데라고나 할까. 빼곡히 둘러앉은 사람들, 이런 게 무대에서는 기분이겠지.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무대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새로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 그게 우리 소리하는 사람이겠지.
1: 그 소리 제법 하는구만. 그래, 다른 것도 해보시게.
2: 이번에는 노래가락입니다. 순복아.
3: 예? 예.

0: 그 소리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야. 하,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1: 만대의 무궁 환가.
2: 이 아이는 그 소리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그려. 그 앞에 소리한 그 아이, 그 다른 걸 좀 시켜보시죠.
3: 예. 그럼 이번엔 열두 잡가를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파란 춘성 하고
0: 소리가 이다지도 잘 되는 건 나 혼자만의 기운이 아닌 듯해. 그렇다면 이건 서로 마음이 오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인가? 오늘처럼 노래와 내 감정이 하나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도대체 뭘까?
1: 구경을 가세 수업장
4: 아, 아유 노래를 막 깔지게 무슨 저
0: 언니 물 좀 먹어야지. 담배 연기가 가득 차서 목 아플 것 같은데 날개란 드시려?
5: 아니
0: 왜 그래? 어디 다른 데가 안 좋아?
5: 나 소리했을 때 뭐라 그랬는지 들었니?
0: 아니 미안해 잘 못 들었어.
5: 너 끝나곤 뭐라 그랬는지 들었고?
0: 그것도 몰라. 지금 너무 들떠서 아무것도 몰라.
5: 넌 그래도 돼. 잘했으니까.
0: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좋아 언니. 이런 기분일 줄 정말 몰랐어.
5: 역시 넌 안복식이다. 아니 안비치다.
0: 무슨 소리야?
5: 어릴 때 소리만 나오면 빠져들던 애 말이야. 힘든 줄도 몰랐잖아.
0: 그랬지.
6: 실례합니다.
0: 네, 네?
6: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5: 네, 전 순복이고요. 얜 안비치예요.
0: 언니.
6: 안비치.
5: 근데 누구세요?
6: 난 강기준이요. 노래 잘 들었어. 그럼 이만.
5: 연기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네.
7: 자, 그럼 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3: 아, 예. 한 500년을 할까요?
8: 아, 좋지.

0: 어머니, 여기요. 아, 하세요. 군밥 넣어드릴게.
1: 너 먹어.
0: 아, 하시라니까.
1: 아이고, 한복 바느질하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니까 비뚤어지잖니. 안 그래도 너 이불 없이 없어서 걱정인데.
0: 괜찮아요. 자, 나중에 하시고요.
1: 아유, 얘도 참.
0: 아버지께는 안 가보세요?
1: 엊그제 다녀왔어. 아버지도 은근히 네 곁에 있으란 눈짓이다.
0: 왜요?
1: 걱정되시니까 그렇지.
2: 저 안비치 씨 계십니까?
1: 널 찾지 않았니?

0: 전대요. 누구시죠?
1: 아 예. 예,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0: 뭐예요?
1: 이게 뭔지 저도 모르죠. 어떤 남자분이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 성함이 강
0: 혹시 강기준 씨?
1: 아 예, 강기준. 아 그럼 여기 놓겠습니다.
0: 네.
1: 예, 안녕히 계세요.
0: 뭐지? 아이고, 한복이네. 진달래 빛이구나. 아유, 색깔 참 곱다.
2: 기분 나빠요, 어머니.
0: 왜?
2: 어머니가 그러셨죠.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쉬 여기는 모양이죠.
0: 누가 보냈길래 그래?
2: 아무튼요, 이대로 뒀다 그냥 돌려주겠어요.
3: 실례합니다. 안비치 씨 계십니까?
2: 또 그 사람인가? 예. 누구세요?
3: 예? 전 경성방송국에서 왔는데요.
2: 어머나!
3: 최성식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방송국으로 모시라고 하셔서요.
2: 아유, 왜요?
3: 방송 때문에요.
2: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제 머리 괜찮아요?
0: 괜찮아. 근데 옷은 뭘 입으련?
2: 그러게요.
0: 지난번 깊은 사랑에서 입었던 건 어떠니?
2: 그건 빛깔이 좀...
0: 아유, 나는 분홍빛을 좋아하는데. 아까 그 진달래빛 한복을 입지 그래?
2: 이쁘긴 한데...
0: 마음에 걸리는구나.
2: 네. 그럼 오늘 입고 제가 사죠, 뭐.

0: 왔구나.
1: 네, 선생님.
0: 어서 올라가자. 얘긴 가면서 하고. 경기 민요를 방송할 건데 대금 비리 장구가 반주하고 빛이 네가 소리를 해야 돼. 알았지? 왜 대답이 없노?
1: 네.
0: 반주하는 선생들은 다 한 번씩은 뵌 분들이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1: 네, 네.
0: 왜 점점 대답이 기어들어가?
1: 아니에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2: 저 좀 이따 바로 방송 시작하니까 들어가셔서 기다리시죠.
0: 네, 그럽시다.
3: 아니 그 대금 소리가 너무 이 좀.
4: 그 어서 와요.
1: 안녕하세요.
4: 반가워요. 아, 그 빛이 자네. 그리고 그 방송 처음이지?
1: 네.
4: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1: 뭔데요, 선생님?
4: 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지. 이 명창이 되려는 사람들은 말이야, 다 한 번씩 치른 일이 있거든.
1: 네.
4: 그 스튜디오에 처음 오는 사람은 요 이 마이크에 대고 큰절을 해야 명창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다 그러셨어, 다? 응? 정정렬, 김소희, 전부 다. 응? 안 그런가?
0: 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럼.
1: 마이크에다 대고요?
4: 명창되기 싫은 모양이네.
0: 아, 그렇단 말이야?
1: 아니에요. 곧 방송이 시작된다고 그러셔서.
4: 아, 그러니까 얼른 해야지. 첫 방송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거든.
1: 아, 참. 저기 잠깐만요. 왜요, 선생님? 범 선생님! 장난하셨죠?
5: 한절 잘 받았구만,
0: 이 비치가 아주 재밌는 데가 있어.
1: 어떻게 선생님?

0: 비추 씨. 왜 그리 놀라오?
1: 강기준 씨?
0: 내 이름을 기억한 거요? 아,
1: 그야 이름이 좋으니까.
0: 내 이름이 좋다.
1: 아니요. 이름이 쉽다고요.
0: 아무튼 고맙소.
1: 참, 낮엔 왜 그런 걸 보내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0: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비치 씨가 입고 있는 거, 그건 내가 보낸 거 아니요?
1: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방송을 하러 가긴 가야 되겠고, 무대에 설 때는 항상 화사하고 싶고, 어쨌든 이거 제가 살게요.
0: 라디오는 공연하고 다르지 않은가?
1: 네?
0: 공연처럼 보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1: 그건... 선생님은 제가 당해낼 수가 없네요.
0: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웃을 때가 더 보기 좋소.
1: 놀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실컷 놀림받고 오는 길이에요.
0: 마이크에 큰절한 거 말이요?
1: 어떻게 아셨어요?
0: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처음 깊은 사랑에서 본 이후로 한날 한시도 당신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다음 공연장에도 내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하는 공연은 절대 놓치지 않을 작정이니까 잘 들어가요.
1: 아니 저기 도대체
0: 왜 그러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 나도 답할 수 없는 거니까 그저 당신을 본 게 운명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요.
1: 운명?
0: 잘 자요.
1: 잘 가요, 강기준 씨. 운명.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

0: 아, 저 순복아, 사람은 많이 들었니?
1: 와, 꽉 찼는데요?
0: 그래? 와, 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니까 금세 선전이 되는구나.
2: 언니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0: 데뷔부터 해라, 순복아.
1: 전 이제 귀치 의상 챙기는 일이 더 재밌어질라 그래요, 선생님.
3: 아, 안녕들 하십니까?
1: 어, 시작이다.
4: 나 이곳 가설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새해를 맞아 마련한 설맞이 특별 공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즐기고 가시길 바라면서 흥겨운 민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야야, 저기 좀 봐.
1: 안녕하십니까?
0: 어머, 여기까지.
1: 아, 일어나지 말아요. 저 이것만 전하고 가겠어.
2: 떡이네. 아, 선생님, 선생님, 떡 좀 드세요.
3: 아니, 웬 떡이냐?
2: 강기준이란 분이요. 우리 비취를 좋아해서 매번 이렇게 뭘 준비해 오네요.
0: 언니.
1: 안녕하십니까? 강기준이라고 합니다.
2: 지난번에 깊은 사랑에도 오셨어요.
3: 아, 깊은 사랑에서 깊은 사랑에 빠지셨구만.
1: 예, 맞습니다. 전 방해될 테니까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공연 잘하십시오.

묘한 게 사람 마음이다. 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분에게 동화됐나. 오늘은 유난히도 내 시선이 객석을 헤매고 있구나. 왜 이리도 그분을

0: 아, 그래, 얼른 구워시게 될 만한다. 많이들 먹고, 응? 자, 그 그렇고. 혹이 넌 정말로 의상 챙기는 게 더 재밌는 게야?
1: 아이, 선생님도 참. 아이, 아무렴 그렇겠어요. 전 연애가 더 좋네요.
0: 오, 이 순복이가 아주 뒤로 꿍꿍이가 다 있어. 그래, 연애할 사람은 있고?
1: 아이, 뭐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강모식이라고 그냥.
0: 그러지 말고 소리 좀 더 해봐. 왜 그만둘 생각이 없어?
1: 아이, 선생님도 참, 아이, 할 말 없게 만드시네.
2: 강기준. 강기준.
0: 아, 얜 무슨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야?
1: 비치야.
3: 아, 네. 네, 선생님.
0: 아까 그 신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지 뭐, 그치?
1: 아, 아니에요. 얼굴 빨개지네? 너 그랬구나?
4: 아, 가. 비치라. 아, 캬. 에? 이름 한번 조심이라. 어디에 자. 이 보석 같은 비치가 따르는 술은 얼마나 좋을까. 자, 한번 따라 보시죠.
0: 아, 여봐요, 사회자 선생. 좀 지나쳐요.
4: 아, 지나치긴 뭘 지나쳐. 여기 서울역인가?
0: 어허, 이거 왜 이러십니까?
4: 왜 이러긴 내가 뭘요? 아,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럼 뭘 그 정도를 가지고 지나쳤대.
0: 아, 그렇다니.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4: 아니 뭐 굳이 듣고 싶다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목이 말라서. 아, 좋다. 그러니까 미녀가 그게 속을 후벼 파는 가사가 이거 많거든. 예? 그래서 노래에 벌써 인간적인 냄새가 훅 아주 그냥 훅 묻어난다 이거지.
0: 그래서는
4: 뭐가 그래서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녀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한다기보다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손도 좀 잡고 이렇게 그저 다가가고 싶다 그 말이지.
1: 너무 취했다.
4: 아니야 이거 나 안 취했어.
0: 안 되겠어 이거. 이봐, 나도 미녀하는 사람의 이 양반아.
4: 아니 뭐 이 양반?
0: 그래.
4: 아니 당신 이거 나이가 몇이야? 누구 보고 양반이야? 우리 저기 아니 하긴 저기 내가 저 양반은 양반이지.
0: 비치야, 순복아, 더 험해지기 전에 얼른 가.
4: 봐봐 이거. 아유,
1: 가자 비치야. 아, 얘가 왜 꼼짝을 안 해?
0: 얼른 일어나거라 비치야.
5: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선생님.
0: 취한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날을 잘 기억해도 뒀다가 나중에 선생이 돼가지고 내가 미안하구나.
5: 아니에요 선생님, 제 뜻은.
0: 어서 가.
5: 선생님.

0: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에이, 아니 술 취하면 모두 멍멍 개 된다고 하지 않든.
1: 왜 미녀는 만만히 볼까? 인간적이라서 그렇다고?
0: 실성한 거지. 그게 제정신이냐? 아,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 손을로 해달래?
1: 내가 미녀를 하는 것도 흥이 나고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내 미녀를 듣고 좋아해주는 게 좋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지.
0: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아, 그럴 일도 아니야.
1: 어머나, 선생님, 내 지나쳤다. 언니, 여기서 가.
0: 아, 데려다 줄게.
1: 아니야, 언니도 가서 언니 공부해. 나 언니랑 소리하고 싶어. 아,
0: 비주야.
1: 잘 가.
0: 아이, 기집애 똑 부러지기는.
1: 힘들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눈이네. 하, 세상이 다 하얗게 덮여서 아까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강 선생님.
2: 걱정했어. 뜻자하니 소란이 있었다기.
1: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2: 부탁을 하는 게지.
1: 누구한테요?
2: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1: 누가 그런 부탁을?
2: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소.
1: 아니 그럼 돈을 주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2: 하지만 당신이 걱정되는데 어쩌겠소.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당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1: 지금 힘든데.
2: 머리 위에 하얗게 눈이 내렸구려. 당신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되도록 내가 지켜주겠소.
1: 무슨...
2: 결혼을 하잔 말이오.
1: 네?
2: 당신을 깊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소.

0: 예, 에미야. 에미야.
1: 예, 가요.
2: 우리 차 마셔요, 엄마.
3: 거기 창 좀 활짝 열어라.
2: 네. 어머, 눈이네?
3: 무슨 할 일이 그리 많다고. 눈 오는 것도 몰라.
2: 엄마처럼 큰 산 추억이 없으니까 그렇죠.

0: 뭐지 생각나세요?
1: 옷이 그게 뭐니?
0: 왜 딴소리를 하세요?
1: 단추가 왜 그 모양이냐고.
0: 아유 참 엄마도. 할머니는 엄마를 그렇게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 엄마는 왜 이렇게 날 가만두지 않아요? 에?
1: 저런 헛똑똑이 같으니라고. 할머니는 내가 아니라 널 아끼셨어.

0: 그거야. 내가 4살이고 순진이가 막 태어났을 때라 엄만 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1: 그럼 같이 계셨어도 됐잖아. 그런데 너만 데리고 식구들한테 가시더라.
0: 섭섭했어요?
1: 아이고, 내 새끼를 데리고 가셨는데 섭섭하면 되나. 그냥 좀 힘들었지.
0: 그랬어요?
1: 사랑은 누가 뭐래도 내리 사랑이다. 부모가 하는 자식 사랑. 그거 아는 자식 아마 한 놈도 없을걸.

0: 아가 울어.
1: 그래 아가, 우리 순진이가 우네. 왜 울지?
0: 정진이 안아주라고 울어.
1: 순진이가 정진이 안아주라고 울어?
0: 응. 엄마 나도 안아줘. 아유,
1: 그래 순진이 자 주고, 그리고 우리 정진이 안아줄게. 자, 자.
0: 아가 안 운다.
1: 이상하네. 왜 안 울지?
0: 젖 먹어서 입이 없어.
2: 정진아.
0: 어?
1: 누구실까?
0: 아빠다.
1: 순진이 깨겠다.
0: 아빠.
2: 우리 정진이 잘 놀았어?
0: 응.
2: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3: 아 그래 썼네.
2: 어디 우리 순진이 좀 볼까?
1: 아유 이제 겨우 재웠어요.

0: 순진이 뉘었으면 당신도 이리 오지.
1: 아, 네.
0: 몸은 좀 어떻소?
1: 돌아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회복해가고 있어요.
0: 어머님하고도 의논했지만 당신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정진이랑 어머님만 먼저 부산으로 가시게 해야겠소.
1: 정진일 먼저요? 언제?
0: 되는 대로 빨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1: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여보.
0: 조금만 견뎌요. 길진 않을 거야.
1: 정진이한텐 단 며칠도 길어요.
0: 모두 함께 있는 건 위험하오.

0: 어디 가는데?
1: 저기 기차 타러.
0: 우와! 엄마, 한무이가 기차 타러 간대.
1: 그래. 정준이 좋아?
0: 응. 엄마, 빨리 가자.
1: 정준아, 이리 온.
0: 응.
1: 엄만 아가랑 나중에 갈 거야.
0: 엄마.
1: 정진아. 정진이 알았지?
0: 응.
1: 어디 보자, 우리 정진이. 치마도 잘 입었고 블라우스도 잘 입었네. 항상 이렇게 단정해야 돼. 여잔 어디 있든지 항상 옷매무새를 잘 살펴야 돼요.
0: 네.
1: 정진아. 엄마 말 잘 기억해. 할머니를 잘 따라가 있으면 엄마도 곧 갈 거야. 하지만 할머니를 놓치면 엄만 정진이를 못 찾아. 그래, 이제 가.
2: 아빠 손잡자, 정진아.
0: 아니야, 할머니 손잡을 거야.
1: 그래, 가자. 어머니,

0: 순진아, 언니는 어떻게 지낼까? 보고 싶다, 그치? 그래, 그래. 나무 관생 보살.
1: 오셨습니까, 보살님?
0: 네, 스님.
1: 허공에 둔 마음은 잡으셨습니까?
0: 마음 잡는 일이 그리 쉬운가요, 어디?
1: 소리로는 온갖 감정을 마음대로 풀어내시는 분 아닙니까?
0: 예, 그렇게 남의 마음은 많이 잡아봤지요.
1: 보살님 마음도 소리로 풀어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리로 감정을 풀어내는 일에 회의가 든 지 오랩니다, 스님.
1: 아니, 그건 왜요? 요즘처럼 다들 어려운 때에 우리 소리로 마음을 다독이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0: 제 마음을 풀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으니 남의 마음인들 풀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아이고, 녀석. 그래, 그래. 춥지?
0: 이만 가야겠네요.
1: 나무 관세 보살.

0: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1: 순진아.
0: 막 잠들었어요.
1: 오늘은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0: 순진이랑 있으면 하루가 훌쩍 가는데요. 뭘 무슨 일 있으세요?
1: 왜 그런 것 같소?
0: 아니요, 약주하신 것 같아서.
1: 이거 얼마 만에 받아보는 관심인지 모르겠어.
0: 아, 무슨 뜻이에요, 여보?
1: 정진이 부산으로 피난 보내고부터 당신 생각은 온통 거기가 있었어.
0: 참, 남자는 평생 애라더니.
1: 여보, 우리도 갑시다.
0: 네? 부산을요?
1: 부산. 우리 큰딸 정진이가 있는 부산.
0: 여보,
1: 가서 새로 시작합시다. 여긴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회사도 말이 아니야. 힘들겠지만 내려가서 한번 잘 지내봅시다.
0: 참 좋아요, 여보.
1: 좋소, 갑시다.

0: 어서 오이소. 차는 뭘로 드릴까예?
1: 예, 쌍화차 두 잔요.
0: 야, 금방 드릴게예.
2: 아이고, 그래. 순진이 배고팠지? 저기, 구석이라 괜찮겠죠, 여보?
1: 괜찮소. 아이 젖 먹이는 것처럼 성스러운 광경이 또 있나? 걱정 말고 어서 먹여요.
2: 아휴, 당신도 참.
1: 난 나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오겠어.
0: 맛있게 드세요.
2: 아유, 저기 따뜻한 차 좀 드시고 가세요.
1: 갔다 와서 먹겠어. 금방 올 테니 걱정 말아요.
2: 그래. 아유, 배고팠어.

0: 왔어.
1: 방금 뭐라 했노? 그 자리가 넘어가. 이놈아야, 그 자리 넘어가면 난 뭐래 먹고 살란 말이고.
2: 이거 아이 카노 참말로. 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만은. 완전히 미치는가 봐. 이 오들잡아 이거 안 넣나 이거.
1: 와 그러는데 응? 아니 뭐가 문제인데.
2: 좋은 자리는 남들론에도 좋으니라. 어? 아 그러면 빠리빠리 알아서 잘해야지. 손 놓고 있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나.
1: 가긴 어디 가노. 일을 마무리 짓고 가라. 응?
2: 재수 없구로 와우라 이거.
1: 여자 몸으로 필요 먹고 사는데 겨우 손바닥 만하게 좌판 펼쳤다 그걸 넘겨불면 내는 어쩌나 말이다. 네, 내 우습게 보는 기제 여자 몸으로 혼자 산다고 우습게 보는 거 맞지? 네 나한테 바라는 게 뭐고?
2: 하하, 이 뭐라 했어 안 나이가? 에? 아이 벗어. 내가 아지매한테 바랄 게 뭐가 있겠는겨?
1: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2: 뭐?
1: 네, 돈은 없다. 그러니까네 다른 걸 말하면 내가 다 할게.
2: 아 이 아지매가 아 돈이 없으면 내한테 뭘 주겠단 말이고. 아지매 몸이랑 주겠다 이 말이오. 에? 내 참말로 들어봐서 아지매 내 말 잘 들었어. 에? 내가 일하고 살아도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놈이 아니오. 에? 정신 차리소.
3: 오는 사람한테 하기 미안한 말이지만도 울지 마이소. 내도 먹고 살아야 한다요. 장사 안 됩니다.
1: 미안합니다.
3: 따뜻하게 옆차 한잔 드리소. 으이구 이놈의 전쟁 때문에 살기 힘든 건 전부 여자들 뿐이다. 으이구
4: 갑시다 여보.
3: 따뜻한 차 좀 드시라니까요.
4: 얼른 나서는 게 좋겠어. 자꾸 더 추워져요.
3: 우리에게 고생하네. 순진이 좀 잘 여미고요.

0: 일로 와봐.
1: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머니 사시는 데 맞아요?
2: 피난 온 사람들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이 근처요.
1: 여기라고요? 이 판잣집에?
2: 전쟁으로 집집마다 가장이 직장을 잃었을 텐데 무슨 수로 호사를 바랄 수 있겠소? 나도 일을 그만두고 오지 않았소.
1: 그럼 내 딸 정신이도 이 골목에서 놀고 있을 거란 말인가? 어찌 살아야 하나? 어찌 살아야 내 아이를 번듯하게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2: 여보, 저기 저쪽 집 앞에 어머님 계시네.
1: 어머니.
2: 어머님!
3: 어떻게 왔어? 힘들었지? 아이고 어머 어머, 정진아 엄마 오셨네.
1: 엄마가 널 이런 곳에 뒀구나.
4: 엄마!
1: 옷이 이게 뭐야? 어? 일어나.
4: 엄마
1: 손도 좀 씻고 그래야지. 까마귀가 친구하자 그러겠네. 들어가자.
5: 아니 어디서 일을 알아본다는 거야?
2: 내가 알아볼 테니 당신은 그냥 있어요. 몸도 힘든데.
1: 당신도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면 일이 훨씬 덜어지지 않겠어요?
2: 마음이 안 놓이는 모양이구만.
1: 그게 아니라 당신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피난아서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루하루를 죽을 것처럼 살더라고요. 이젠 저도 그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살아야겠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2: 미안하오.
1: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니까요.

0: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줄이 길어요?
1: 아유, 실례합니다.
2: 들어오소, 광복종이요.
1: 여기서 소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2: 소리? 벗어. 여기 있는 사람들 보이제? 이 사람들도 다 소리하겠다고 와 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그렇고 있는 사람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
1: 소린 들어보지도 않고 뽑습니까?
2: 들어보나 마나요. 다 거수 거지 뭐. 딴 데 가서 알아보소.
3: 비추야. 안 비추?
1: 순복 언니?
3: 그래, 나야 비추야. 어디 오자. 잘 지냈어?
1: 순복 언니.
2: 뭐라고? 안 비치? 잠깐만요, 저.
3: 왜요?
2: 저 이제 안 비치시라면은 경기 민요하는 그분 맞습니까?
3: 그래요.
2: 아이,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3: 안 된다면서요?
2: 아니, 아닌데. 안 비치시라면.
3: 아이, 됐어요. 그치, 비치야?
1: 네, 됐습니다.
2: 아, 글쎄, 저 약간 미안한 일이고요. 저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은.
1: 글쎄, 그게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2: 아이쿠마, 직접 날아든 새를 쫓아빈. 아이고, 아이고 이 뭔디.
4: 어서 오이소.
3: 여기 국밥 두 그릇이요.
4: 예.
3: 다른 식구들은? 아주머니는 안녕하셔?
1: 덕분에. 언닌? 언니, 왜 그래? 어?
3: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들 다.
1: 언니, 고생이 많았겠네.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3: 아주머니도 오셨어? 뵙고 싶다.
1: 그래, 얼른 먹고 가자.

0: 여보세요? 안 비칩니다.
1: 내 쪽에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 동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구만.
0: 박 회장님 아니세요? 이거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걸 보니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나 보네요.
1: 맞아요. 안 회장은 우리 장춘의 회원 중에서 내 손님들한테 우리 문화를 전달하는 담당자 아니요. 그래, 요즘 어렵진 않습니까?
0: 네, 뭐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1: 그렇습니까?
0: 회장님도 참, 뭐 한 몇 년 무리 없이 쭉쭉 컸으니 도전자도 생기고 위기도 오고 그럴 때도 있죠.
1: 아무튼 마음가짐 하나는 여장부감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춘회 모임 있을 때 외국 기빈들도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사업하다 힘들면은 말씀하시고요.
0: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1: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그럼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0: 네, 공연 준비 잘해서 가겠습니다. 누굴 불러서 가나. 어디 보자. 그래, 춘이, 혜란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0: 빛이 왔구나.
1: 아직 멀었어?
0: 왜? 뭐 할 말 있어?
1: 아, 아니.
0: 그럼 좀 앉아. 술 한잔 할까?
1: 아, 언니. 공연 뒤풀이 아니면 내가 언제 술 마셔요?
0: 그렇지 참.
1: 저기 순복 언니. 이 식당 계속 할 거유?
0: 왜?
1: 골프장 수입만으로

0: 그만그만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1: 글쎄, 아니,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피난 시절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내가 낸 식당이잖아. 그래서 애착이 더 가.
0: 전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언닌 나랑 공연하는 데 같이 가고 그러면 안 될까?
1: 공연?
0: 어, 공연.
1: 최정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너도 소리 팔자라고 하셨잖아. 소리에서 마음을 돌린 것 같다가도 어느새 공연장에 가 있으니 너도 참.
0: 그렇지? 언니, 나도 공연이 생길 때면 설레는 나를 보면서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해. 어쩌겠어, 타고난 것을.
1: 아, 그래. 정진이 아빠는 좀 나아졌어?
0: 몸이 아프면 힘이 들 텐데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해. 대단하지.
1: 아, 결핵이기는 장사는 없나 보다.

0: 아니, 뭘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1: 의상 좀 챙겼어요.
0: 어디 가오?
1: 공연하러요. 어,
0: 그럼 또 거기서 머물다 오겠군.
1: 네, 하루 정도 될 거예요.
0: 에휴, 다 했으면 와서 누워요.
1: 네, 자.
0: 나도 무대에서는 당신이 좋소. 그런데 내가 볼 수 없는 무대는 왠지 싫구만.
2: 무대를 아주 멀리하라는 말씀이세요?
0: 그럴 수 있겠소?
2: 당신이 하라면 그렇게 하죠, 뭐.
0: 벌써부터 무대에 서는 게 좋아 미소가 번지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군. 웃는 당신이 이뻐요. 당당한 당신이 보기 좋아.
2: 제가 소리를 하는 건 제 마음을 다 잡기 위한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0: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2: 이번엔 뭘 입을까요?
0: 아직 안 골랐어.
2: 당신이 입으란 걸로 입으려고요.
0: 당신한텐 진달래빛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려요. 당신이 그걸 입으면 꽃 같아.
2: 장미는
0: 당신 같은 여장부한테 작디 작은 비취새를 예명으로 붙여주신 걸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난 알아요. 당신 마음결이 그렇게 작고 고운 비취새 같다는 걸.
2: 맨날 일한다고 나다녀도 이쁘세요? 네, 여보. 아휴, 참. 오늘은 유난히 힘들어 보여요.
0: 많이 쇠약해져 그렇소. 자고 나면 괜찮을 거요.
2: 약은 드셨죠? 자, 그럼 얼른 주무세요.
0: 무대에 선 당신을 보고 싶군. 그럴 수 있을지.

0: 이렇게 일찍 가신 걸 보면 나중에 너 갈 때 편히 오라고 길 닦으러 가셨나 보다.
1: 나 만나고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펴줬는데 저 세상에서는 그러지 말고 편히 계셨으면 좋겠어.
0: 길을 닦으면서 더 편하고 행복하실 수도 있지.
1: 그런 분인데 내가 너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게 아니야.
0: 나무관세 모사.

0: 누구세요?
1: 네? 여기가 안비 출시 댁이죠?
0: 네, 그런데요?
2: 이 집의 모든 물건들 자압하겠습니다. 이 딱지는 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어머니, 한

0: 수고하셨습니다.
1: 아이고,
2: 진짜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아, 그나저나 안 회장, 요즘 골프장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3: 좋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대형 연습장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저희 같은 작은 연습장이 빛을 보기 어렵죠.
1: 오호. 아, 그런데 왜 힘들단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장춘회 긴 봄을 누리자는 뜻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봄을 즐기며 살듯이 길게 잘 살아야죠.
3: 청춘이 원래 힘든 시절 아닙니까? 힘들어도 제 보기려니 하고 살아야지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긴 제 얘기를 풀어놓자고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오호, 너무 똑바로 선을 그으시는데요, 안 회장? 점점 더 섭섭합니다.
3: 아유, 그럼 제가 선을 좀 치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지요.
1: 아이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

또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갔다가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보. 그럼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해놓고 항상 지켜주시겠다 하고서 머리 위에 하얗게 서리 내릴 때

0: 어머니.
1: 어, 정진이니? 깜깜한 데서 뭐해? 불 좀 켜라. 아, 아니.
0: 눈빛 새빨갛죠?
1: 어떻게 된 거야?
0: 그것보다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1: 뭐야?
0: 겨우 진정하셨으니까 아, 밝을 때 보세요.
1: 정진아.
0: 공연 가면 엄마한테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우린 왜 밤낮 어머니를 이렇게 뺏겨야 돼요? 네?
1: 정진아, 애미 얘기도 좀 들어주렴.
0: 듣기 싫어요. 만약 할머니 어떻게 되시면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봐요.

0: 나 물 줘.
1: 어서 와. 알아봤어?
0: 응? 아 그래. 어떻게 된 거래? 터져.
1: 얘가 왜 이래?
0: 언니, 이렇게 완전히 탈탈 털릴 수도 있는 건가?
1: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땅이랑 골프 연습장이랑 다?
0: 다.
1: 내가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때부터 걱정했어. 그게 어떻게 만든 땅인데? 아니, 어떻게 세운 사업인데?
0: 난 마음을 비웠어.
1: 정진이 시집은 어떻게 보낼래? 어머니랑은 어떻게 먹고 살래?
0: 마음을 비워야지. 비워야 돼.
1: 뭐? 뭘 비운다고?
0: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아니, 나 비웠어. 근데 왜 이렇게 맥이 풀리지?
1: 이거 등신!

0: 어머, 아, 엄마, 거기 계셨어요?
1: 아니, 아니다. 방금 왔어. 자거라.
0: 네, 주무세요.
1: 정진아.
0: 왜 그러세요?
1: 에밀 좀 안아주련?
0: 네?
1: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었어. 힘들어. 죽고 싶다, 정진아.
0: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죽어요?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양보한 건 그럼 뭐야?
1: 더 이상 살림이 없어.
0: 그래요? 그래?
1: 정진아.
0: 그럼 죽어.

0: 그 말이 날 살렸지.
1: 무슨 말이요?
0: 그거야 뭐 시집 간단 말이지 뭐.
1: 왜?
0: 입 하나 주는 게 어딘데? 어려웠잖니 그때. 한입 덜어주겠다는데 내가 얼마나 홀가분 하던지.
1: 말도. 꼭 섭섭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0: 섭섭할 것도 쎘다. 넌뭐안 그랬어? 난데없이 결혼하겠다고 나서놓고선.
1: 난데없었죠.
2: 이거 봐라. 정진이 결혼 사진.

0: 있습니다.
1: 어머 이모,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2: 아이고, 내가 뭐든 찾는 데는 소질이 있다니까.
3: 그건 와, 맞다.
2: 이거 봐라, 네 엄마도 인정하잖니.
1: 난 결혼사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2: 왜? 이쁜데. 아이고, 여기 발기스레한 볼 좀 봐라. 잘록한 허리하고.
1: 결혼식 전날 함 들어오는데 내가 혼자 부엌일 했던 거 아시잖아요. 결혼식 날 피곤해서 혼났다고요.
2: 하긴 함 들어오는 날 음식하고 직접 나가서 함도 받고. 그런 신부는 정진이 너밖에 없을 거다.
1: 엄마는 어땠게요? 공연 때문에 늦게 오셔서 제가 한 음식 드셨잖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 섭섭해.
2: 아, 아이고, 얘가 진짜 섭섭했던 모양이네.

0: 어머, 어서 오세요 형님들.
1: 잘 있었어.
2: 미녀 연구회가 있어도 자주 보기가 영 힘들어.
0: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들. 자, 이리 앉으세요.
1: 그래, 할 말이란 게 뭐야?
0: 방송국에서 미녀를 매주 방송했으면 하는데요. 형님들이랑 저랑 셋이서 한 무대에 섰으면 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어요.
2: 에이, 소리란 게 각자 개성이 있는 건데 뭘. 각자 따로따로 서면 되는 게지.
0: 우리가 같이 서서 더 흥겹게 불러보자고요.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꼭 군무를 공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 무대를 좀 장악하고 불러보자 이겁니다.
2: 무대를 장악한다?
3: 우리 미녀 중에 비교적 흥겨운 게 바로 경기미녀입니다. 삶의 시름을 잊게 하는 경기미녀 안비치 묵개월 이은주입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죠.

0: 어? 선생님들 나오셨다 해라나.
1: 어디?
2: 어머나, 세 분 다 곱기도 하셔라. 그쵸, 춘희 언니?

0: 어머, 오셨어요, 선생님.
1: 그래, 봤니?
0: 그럼요.
1: 어땠어?
2: 세 분이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소리 색깔은 다르시지만 그 소리가 서로를 꽉 채워주는 것 같아요.
3: 네.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긴 하지. 근데 그게 이렇게 좋아할 일일지는 또 몰랐네. 그쵸, 목 선생님?
1: 그러게나 말이야.
3: 아유, 피디님 오셨네.
4: 여기도 계셨네요.
3: 예.
4: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오늘 공연 얘기도 좀 하시고.
1: 아이고, 그랬네.
4: 네. 선생님, 전 지금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흥을 잘 돋우시는지 방송하는 내내 몸이 흔들거렸다니까요. 오늘 공연은 아주 길이길이 남을 문화재감이었습니다.
0: 맞아요.
1: 문화재. 문화재라.

0: 네, 문화재 관리국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회의 중이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1: 예. 아, 고마워요.
2: 우리 경기 민요가 앞으로도 정립이 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리하는 세 사람이 함께 문화재 지정을 받고 앞으로도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키워나간다면 자리 잡힌 경기 민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언제 이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2: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1: 문화재가 되면 공연을 하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걸 아시지요?
2: 물론이지요. 문화재가 서야 하는 무대가 따로 있단 말씀 알고 있습니다.
1: 아, 참. 곧 일본 공연이 있다면서요?
2: 예. 실은 그래서 나날이 좀 바빴습니다. 저 다녀와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예, 그럽시다.

0: 비지야! 어,
1: 슬퍼건.
2: 아유, 여기까지 웬일이야?
0: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일본에 전화를 했었잖니. 아, 그랬더니 오늘 갔다는 거야. 그것도 혼자. 아, 그래서 내가 나왔지.
2: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오. 차 타고 어련히 잘 갈까 봐.
0: 아무래도 네가 이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서 귀국했지 싶다.
2: 언니.
0: 그래, 이거 사. 됐어. 인간문화재 57호. 네 이름 앞에 번호가 붙는구나.
2: 됐어. 이제 됐어.
0: 아이고, 애썼다.
2: 언니,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3: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정진아, 애미다.
3: 어, 어머니, 어디세요?
2: 집에 가는 길이야.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다.
3: 뭔데요?
2: 그때 그 청년 아직 만났니? 잘 있어? 언제 또 만나니? 다시 보고 싶은데.
3: 엄마!

0: 음식은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구절판에 음식을 담아내는데 흩어져 있으면 어디 좋겠니? 특히 설 같은 명절 음식은 더 그래야지.
1: 네.
2: 아이고, 알았어. 가서 사위랑 있어.
0: 왜요? 내가 말하는 게 싫다 이거요?
2: 정진이는 궁중요리를 배운 애야. 아, 그런 건 자네보다 잘 알아.
0: 배웠으면 뭘 해. 직접 할 때 잘해야지.
2: 그건 그래. 아주머니 음식은 배워도 낼 수 없는 맛이었잖아.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고, 아무튼 들어가. 정진이가 알아서 하게.
0: 어머니 음식은 이제 어디서

0: 먹어도 먹을 수가 없지. 에휴, 그 맛을 누가 내겠나. 아이고, 금세 또 기분이 우울해졌어. 아이, 저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왜 그런지 몰라. 어머니, 어머니 피난 가실 때 우리 정진이 지켜주려고 일부러 혼자 그 먼 길 가셨던 거 알아요. 그 정진이가 커서 어머니 가실 때 곁에 있었잖아요. 전 여전히 소리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 부모, 모두 재수리에 실어보내고 이젠 저도 소리에 실릴 때가 된 것 같네요.
1: 어머니, 날이 차요. 어서 들어오세요.
0: 그래. 요즘 애들은 저렇게들 뛰어야 노래가 되나?
1: 그런가 봐요, 어머니.
0: 텔레비전도 늦도록 가면서 그 중에 우리 소리 나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
1: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엔 그래도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네요.
0: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뒤질 수밖에.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빨리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0: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건강에만 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젊어질 수만 있다면.
1: 어머님도.
0: 우리 소리를 좀 더 대중화하는 거. 내 그걸 하고 싶네.
1: 예.
0: 일본의 가부키나 중국의 경극 같은 것들은 변함없이 대중에게 파고드는데 우리 음악은 무대도 환경도 대접도 너무도 열악해.
1: 여전하지요.
0: 예전보다야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어.
1: 우리 어머님이 그걸 다 보셔야 할 텐데.
0: 아이고. 아니야. 난 그저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토대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국악계에 발들여 놓은 걸 후회하진 않나. 누리는 거야 다음 세대가 누려도 되는 거니까. 어이. 근데 어떤 땐 약이 올라. 경극이나 가부키 같은 건 인정받는데 왜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음악은 다가가지 못하냐고. 그게 아쉬워.
2: 엄마, 잡채 다 했어요. 좀 드세요.
0: 그래. 아유, 근데 자꾸 먹는 것도 기운이 없어서 못하겠다.
2: 엄마.
1: 어머니, 조금만 드세요. 아, 이 사람이 음식은 잘합니다. 어서 드세요.
0: 그래. 아이고. 음식 하나는 잘하네.
2: 엄마가 나한테 칭찬할 때가 다 있네.
0: 정진아, 그리고 자네.
1: 예.
2: 네, 엄마.
0: 나 죽으면 화장해라.
2: 엄마!
0: 거기다.
1: 어머니.
0: 그리고 나 죽으면 울지들 말고 소리를 하라고 해줘. 난 어차피 소리로 왔다가 소리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보낼 때 소리에 실어 보내달라 이 말일세.
2: 엄마!
1: 진정해, 여보. 알겠습니다, 어머니.

0: 이것 좀 치워줘.
1: 예.
0: 자야겠네.
2: 엄마, 이불 꼭 덮으시고요. 날이 추워요. 자, 편안하시죠?
0: 그래, 난 편안하다. 네가 그랬잖아. 정진이랑 있어서 엄만 안 힘들어요.
2: 엄마.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여. 한마는 내 청춘 철로 늙어.

0: 출연 문선희, 장우영, 정현경, 전인배, 김규식, 박미선, 송덕희, 박정민, 윤동기, 곽윤상, 김대중, 안영아, 권연희, 최하나, 서지연 효과 안익수, 기술 박은규, 함두배
1: 국악방송 수장고 지금까지 특집 드라마 소리는 새가 되어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0: 식은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풍요를 부르다 2023년 11월 6일에 방송되었던 국가무형유산 예천 통명농요보유자 이상유 명창편을 보내드립니다.

조상 대대로 고향 예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리를 하고 있는 예천 토박이 이상유 명인. 타고난 소리꾼인 그는 평생을 농사와 소리와 더불어 아브레이수나 아브레이수나 하고 있는데요. 명인들의 진솔한 삶과 치열한 예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국가무형문화재 예천 통명농요 보유자인 이상유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천 동명농료보호전의 보호자입니다. 서로상자 빛날후자 이상휴입니다. 나는 33년 10월 28일 생. 올해 91이시다. 나는 예천우며 서번일동 거기서 태어났어요. 나가지고 일제시대 때 피란 왔다가 그래 여 눈에 대고 사게 됐어요. 예, 우리 할배는 저 용궁여 대건동이라는데 그거 살고 우리 할배는 그걸 선비를 했어요. 옛날에 그다음 가지고 댕기고 이래가지고 남은 아들 이름이나 지어주고 이래 글이나 써주고 이래 그렇게 이랬어요. 우리 할배가 아버지는 예천으로 이제 시간 나가지고 예천도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면은 이제 그때 지역보호군대 일본 시대 때 자꾸 막 붙들어가고 이랬다 예천군 서문동에 사다가 자로 비를 왔어요. 비를 와가지고 여기서 사게 됐습니다. 일제세대 때 왔으니까 전쟁 끝물에 왔어요. 내가 사남매인데 내가 제일 맞으래요. 맞은데 내가 4살 먹던 애 돌아가 있어요. 친모가. 친모가 돌아가셔서 난 혼자고 내 동생들은 이제 새엄마가 들어가지고 난 아들이고 아들 둘이 딸 하나 그래 그러나고 난 내 혼자 독실이래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죠 뭐 내가. 놀러도 맘대로 못 댕기라고 뭐 맨날 뭐 집에서 뭐 짐부름 시키고 뭐 동생들 맨날 업어 키우고 뭐 옷도 그렇지 먹는 것도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지 서러면 뭐. 우리 생모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4살 드던 애 3월 18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혼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생각하면 참 안 됐어요. 눈물이 나고 엄마가 살았으면 내가 이래서 하다예요 지금. 난 우리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그렇게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 노래하는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엄마는 뭐 우리 생모는 얼굴도 모르고요. 누가 닮았던 것도 몰라요. 6살에 학교도 갔어요. 나는 소학교도 그것도 들어가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시험 떨어지면 그 딴 데 대청 학원에 다니고 이러세요.

그전 일본 대대 때인데 시험 봐가지고 그래 학교를 들어가지고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그래 6년 동안 그래 댕기다가 그래 우리 학교가 되기 전에 학교도 공부도 하다 했어요. 맨날 그 뭐 강설 따로 댕기고 또 소똥주로 댕기고 뭐 개똥주로 댕기고 이래가지고 예체능 전방에 그 두부 거에 뭐

그 반에서 내가 제일 우뚱하게 잘할게로 그래 음악 반단지를 시켜 줘가지고 음악 반단지 해가지고 그래가 그래 봐 제대로 나왔습니다. 노래는 내가 타고나가지고요. 내 학교 댕겨서 노래하고 노동하고 그게 특기래요. 두 가지 특기래가지고 그래 노래하고 노동하고 그런 건 잘했어요. 농년은 동면 와서 이제 그 하고 그 학교 댕겨서 예천우배서는 전부 저 학교 노래 그런 거 맞지요. 예. 학교 댕겨서는 그냥 듣고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농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선소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 쳐가지고 오면 걸리지요. 그래 6학년 졸업을 하고 또 중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격이 됐어요. 내가 합격이 돼가지고 오락고 동네가 시험이 나왔는데 학교 가고 싶지만 그갈 형편이 안 되는데 뭐. 또 농담 지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뭐 우연히 학교 뭐 보는 애들이 안 보내줘가지고 못 갔었고 그래가지고 참 지게를 짊어지고 맨날 남하러 다니고 더래 일하러 다니고 뭐 힘들지만 그쪽은 뭐 아하면 안 되겠어 뭐 아하면 뭐 그럼 죽을 바에 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나가다가 또 어른들이 막 이제 노래 부르고 이래 하는 것을 근데 또그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래. 내가 노래가 취미가 있고 또 노동하고 두 가지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또 집에 오면 들판에 노래를 부르면 그 미쳐가지고 막 책보다니 내비고 그 가서 노래도 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그래. 노래를 들으면 그걸 꼭 머리에 이어놨다가 전화로 와서 꼭 그걸 내 써가지고 하고 또 외우는 방법은 머릿속에 이어놨다요. 그때는 그 화장실에 가서도 또 그걸 생각해서 또 오고 화장실 가면 제일 오기 제일 나요. 다리 안 보고 또 그래. 또 이거 집에 방 안에 가서 이불 덮치고 그냥 그 올라가면 막 다리 웃고 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불 덮치고 그래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쪽에 나가 농협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18살에 동 했어요. 농협은 그때 뭐 내한테 직접 가르친 사람은 없고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가사를 전부 다 오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배웠습니다. 하나 들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놨다 또 전화로 와서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한번 오아놓으면 또 아이디 부고 그래야 되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들은 걸 아이디 부고 오게 있게로 아주 뭐 천재를 꼬고 천재를 그죠. 예, 천재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농요 들어가도 계속 이제 서술로 이제 꿈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그 하는 거 보면 참 신명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 많이 불렀지요. 그때는 한 50명도 그래, 같이 일했어요. 50명도 하는데 그 노래 그 하면 많이 울리고요. 농요가 그 8가지나 되는데 참 좋아요. 들어보면 구정지고.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줄이 없었어요. 그냥 벌모를 그냥 했던 거예요. 벌모 그냥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그래 아무리 순환을 했으니까. 아무리 순환을 어불리단 말이었어요. 어불리 있다 떨어졌다 이러니까.

산솔종자 싹이 나서 망곱쟁이 열매 맺는 신기로운 이 농사는 하늘 땅에

마을에 이제 자금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걸레판을 많이 댕겼거든요. 성주 풀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쌀로 많이 걷었죠.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동네 자금하고 이랬어요. 쌀 이제 말로 한 말씩 이렇게 내놓는 데도 있고 뭐 대로 내놓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걸립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마을에 돈 못 쓰고 또 행사도 하고 뭐. 어른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깽가리도 배우고 뭐 노래도 배우고 그러더니 소리는 이시나 저시나 놀리세 성주시시나 놀리세 천상만석을 묶으세 성주에서 하는 거고 또 이시나 저시나 놀리세 조왕지시나 놀리세 천상만석을 묶으세 그건 정제예요. 정제 밥하는데 그거 하고 또 마구 지신을 누르세요. 그것도 있고 뭐 두지 지신을 누르세요. 뭐 여러 가지 그 댕기면서 그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상소리하러 뭐 온 사막 남한 이때 다 들었겠어요. 구미로 뭐 저리 강원도 정성으로 저기 온 사막 그랬겠어요. 그래서 가면 그 대우가 좋았어요. 모욕비 다 주지 뭐 특별 대우 해야지 뭐 외지에 가면 잘해줘요. 그랬더니.

그래서 봐야 되고 이제는 뭐야. 요즘은 이제 그래 하는 것도 없고 전부 이제는 뭐또 그래 할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저 여 강성대이라고 학교 교사가 우리 마술이 살았어요. 요거예요. 그 사는데 그걸 내 노래 이제 하는 걸 들어보고 참 잘할게로 농료를 한번 강원리 선생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저거를 발굴했어요. 발굴해가지고 이제 예천 그 공설운동장이라고 있어요. 예천 체육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달 링깅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 교육. 그리고 여기서도 아주 꼬득이 했어요. 뭐 그저 이름 뭔도 모르죠. 뭐그 사람이 찍었는데 아주 뭐. 아침으로는 아직들로는 집이 일하고 오후로는 뭐그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를 선수꾼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79년도 그 민속경연대회에 나가지고 그저 45명 우리 회원이요. 45명 그또 뒤에 또 뒷받침 해주니까 한 6명쯤 되고 그저 한 인원이 한 50명 넘게 됐어요. 야 하우스는 그전 우리 첫번에 공연하러 댕댔는데 생소요. 미끄덩 소리를 가지고 댕겼어요. 요새는 이제 그냥 맹그런 소 가장 소가 가지고 댕기지만 그때 옛날에는 생소 미끄덩 소리를 가지고 댕겨. 야 서울도 가고 모사방 다 경연대회 안 줘도 생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노래를 찍었는데 그 노래를 잘해가지고 민속경연대회에 나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대구도 했는데 막 들어올라고 막 서로 막 정문에 막 엎어지고 막 밟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농료를 구경하려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처벌 나가지고 참 내 소리를 하이께로 모두 전부 다 관중들이 전부 뭐 일어서서 박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래가지고 뭐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그 임동훈 교수님이 그 심사위원인데 노래 끝나고 이제 나와가지고 나를 두드려가면서 걱정하지 마고 집에 가시라 그래가지고 그런 집이 있다이께로 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통지가 와가지고 뭐참 예천 군민들도 다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천 군에서도 또 잔탄소씨 해주고 시내 또한 바퀴 돌고 뭐 이래가지고 예 잘했어요. 예 그때 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돈은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마을에 땅을 연마지기 있는 놈 샀어요. 그 땅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그걸 농료 운영에 보태 쓰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거 뭐 촬영하러 오면 그러는 가서 공연도 하고 뭐 모두 숨고 논도 메고 뭐 그래 하다가 뭐 서울도 갔고요. 서울 노래마다 갔고 또 민속촌에도 갔고 또 부산도 갔고요. 정선도 갔고 브라질로 뭐 터키로 뭐 일본도 수없이 갔고요. 온 사방 많이 댕겼어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

그지요, 뭐, 아주 1대1하고 이래 하고, 뭐. 아무 데가 가서 내 소리 하면 다 좋아 그래요. 아무 곳에 가서도 내 소리 나오면 한번 더 듣고 싶지. 듣기 싫어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잘못하도 내 소리 하면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공덕이 좋지요, 뭐. 대통상 받아가지고, 그 대통상 받았다고 도면농 욕을 가지고 아주. 그래가지고 국가문화재가 됐다니까요. 도문화재는 79년도, 79년도 됐지요. 79년도. 이제 국가문화재는 이제 85년도 됐고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서 고성요. 고성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내가 문화청에 가서 그걸 받았는데, 그분은 한번 돌아가셨어요. 이상수. 한분 예산대 이름이 뱅뱅 도는데 잘못 쓰는 거. 때도 뭐 좋지요. 뭐 좋고 온 사방 댕기면서 뭐. 그러니까 전국에 다 댕기고 또 해외에도 자꾸 초세에 왔더라요. 도문농으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래요. 뭐 일만 하루 종일 일만 하라고 하면 그게 거북하다는 거. 허리 다 아프고 뭐. 중간 참에 맨 노래도 부르고 이래. 또 일해 가면서도 노래 부르고. 또, 집으로 올 때, 술도 한잔 먹고, 또, 버드나무 꺾어가지고, 머리도 도이고, 뭐 어깨도 도이고, 이래가지고, 소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면, 지하 징징 난해도 하고, 뭐, 또, 노태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오면 또, 집에 오면 또, 또, 마당론을 하고 있어요. 마당론. 마다서, 낮에는 그 흉내를 마다서 다 내고, 또 늦도록 밤 늦도록 노다가 그랬지 보지요. 예전 농년은요 선소리가 끝나서 뒷소리를 받고 뒷소리가 끝나서 선소리를 하고 그 특징이지요. 예. 그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 계속 노래가 이어져 있지요. 그 특징이래요. 딴 데는 뭐 선소리 끝나고 또 뒷소리도 한참 받고 이러지만 토목농년은 계속 할때 달리겠어요.

0: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국가무형문화재 예천 통명농요 보유자인 이상유 명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이거 생각나는 건 한번 기록을 처음부터 다 해놨었어요. 해놓기 때문에 그 자꾸 그게 달라지. 내가 이거 들어가서도 그 책에 다 기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책에 이거 뿌리도 다 돼가지고 있어요. 기록을 다 해놔야 되지. 그 내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문서가 그냥 있어요. 나와요. 또 밑에 아들도 같이 있고 또 이래. 남아있어요. 그 보배지요, 뭐, 족보고. 그게 기록 안 해놨으면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옛날 그거 알 수가 있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기록을 다 해놨어요. 옛날 배틀 노래고, 뭐, 집인제 다지는 노래, 그런 것도 있고, 뭐, 상의 소리, 뭐, 많아요. 많은데 그거 전부 다 들어가지고 자꾸 이거 기록을 해놨으니까 남아있지요, 지금도. 노래가. 요새 또 그런 거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노래를. 그 책이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 연구하려고 뭐 많이 돌아다니고 되게 학자들 뭐 대학교 교수들 뭐 여기 뭐 내한테 많이 와서 그 전부 다

그 잡히는 때로 갔어요. 뭐. 배워가지고 갔나고요. 온 사방도는 그 책이 다 많이 때려졌어요. 고물이 다 됐어요. 고물. 대동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농협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쭉 해놓았죠. 그래가지고, 운영을 같이 해나가고, 또, 우리 분 안에 박사들도,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이래하고 그러고, 저래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교수님들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잘 커나갔어요. 여기 농협해가지고, 요 본래 터가 요 아래 요 밑에 요 잡아놨다가 땅님들이 안 팔아가지고 요로 옮겨가지고 그래 여기서 이제 털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 자주 오죠. 뭐 내 집인데 뭐 내 집하고 똑같은데 뭐 예 자주 옵니다. 여도는 못했지만 내가 해장을 두 번이나 했대요. 예. 글쎄는 하도 이제 법이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해장할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뭐 자꾸 미리 맡기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해장을 첫 번에 맡아야 했는데 그거 해장 맡아보니 얼마나 거북한지 뭐 맨날 또 저 군에 그 문학가 거 가서 또 뭐 볼 일 봐야 되지 뭐 은행 볼 일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맨날 그 차도 없지 자고 타고 맨날 댕기면서 그래 봐가지고 내도 가면서 이래 했는데 또 내가 한 2년 했어요. 2년에 바꾸려고 이렇게 또 할 사람이 없어요. 또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재무 할 사람이 없어요. 재무도 또 내가 한 8년을 봤어요. 내도 무리 가면서 그렇게 그래 봐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보존액이 없지요. 지금 뭐 내 추측으로는 없어졌으니까 그때 참 앞에 고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들지요. 그때 뭐 차가 있으니까 우리들 맨날 뭐 자고 타서 볼일 보러 구내 이런 데 등을 찍어는 뭐 그거 가서 볼일 보고 또 와야 되죠. 뭐 백진 내도 들어가면 집이 일 뭐 해가면서 이래 댕겼어요. 그렇게 그래 이제 첫 번에 한 사람 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금전 관리하는 것도 전부 수판 나가지고 그러니까 암만 해도 맨날 그 돈 못 해라 맨날 물에 엮고 막 그래 이제 집에서 뭐 좋아하니까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뭐 튼튼해요. 자꾸 이제 뭐 젊은 사람이 자꾸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마을 회원은 얼마 없어요. 전부 외세 사람이에요. 퇴직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회사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농협 그 대통령 사건 타가지고 이제 땅 사는 곳도 있고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지분을 다 내놔야 회원을 자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안 내놓으면 또 회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턱이 높아가지고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가지고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판재가 얼마 안 돼요. 얘는 처음 멤버를 하면 자꾸 돌아가서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은 자꾸 그 땅값을 부담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팔아 없애고 있는 사람만 농개고 그리고 이제 땅은 다 없어졌어요. 뭐, 예. 그 돈에서 이거 뭐 촬영하러 오면 그 돈을 가서 공연도 하고 뭐 모두 숨고 논도 메고 뭐 그래 하다가 뭐 그 팔아 없애고 막 이제는 아무래도 들어오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가 처분하고 그만해. 그때로부터 그냥 무조건 아무래도 들어오면 받아주고 이랬어요. 45명하고 뭐 우리 또 도와주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 후원 참 후원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고 한 50명 됐어요. 서울 내 선소리 하면 그 사람들도 배우고 또 내 밑에 제자들이 또 있었다, 또 따로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또 가르치고 이랬어요. 예, 소리 많이 합니다. 요, 말과 농사 짓는 농료교실, 이거. 내가 가르치고 이래 하는데. 많이 나와요. 요새는 뭐 바빠나는 거, 한 10명씩 이래. 그 한, 이제 안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내년에 또 하죠. 전부 다 취미 있는 사람들, 깽가리도 취미 있고, 뭐, 노름에 취미 있는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으로, 저녁 7시 반에 10분쯤 시작해요.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0: 그래. 난 노래만 하고 또 사무국장이 해설을 해주고 그래. 난 노래만 하고 해설은 내가 입담이 그게 없어라네요. 뭐예요 해설. 소리가 저 다른 말 듣지 말고 농어에 집중하고 언제라도 배워가지고는 꼭 오아야 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어디 가다가 맥혀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많이 오아놨다가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안 되더라도 하면 그만 된다고 그래. 지금도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아니 뭐 배틀로 됐다라고 뭐. 그 배틀로 같은 거 하면 다리가 눈물 쳐 흘리고 막 이랬는 거예요. 특수 훈련 할 때도 좀 휴직되가네 배틀로 같은 거 한 번도 하면 막 어른들 눈물 뚝뚝 뜨게가면 되고 그래 듣고 이랬어요. 그게 어디 같은 데 하면 해. 한 50년 지나가지
1: 사방산천 돌아보니 옥랑각이 비었도다. 옥랑각에 배틀로 앞다리는 도다 놓고 뒷다리는 낮춰 놓고 배틀이라 양내 다리 큰애기 다리 두 다리라 두루주마 육다리일세 소백산을 안을 삼고 가르쳐라 매운 양은 항룡이야 재반한 듯 허리비대 두른 양은 절로소생 산기슭에 허리한개 두릉 같고 말코라야 하는 양은 삼대독자 외동아들 민가복가 입은 듯이 첩첩이도 입었도다 물치줄개 지째줄개 대동강에 띄워놓고 양금양금 주춧바늘 도에서의 무지갠가 부캐로야 들러꽂고 파도집냐 치는 소리 초분고래 벼락치듯 넓은고래 번개치듯 북이라야 노는 양은 백화걸려 입에 물고 안개 속에 알품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라 이에때라 하는 양은 삼대독자 외동아들 민가복가 입은 듯이 첩첩이도 입었도다 배때이라 하는 양은 도수원의 수절인가 이래도야 떨어지고 저래도야 떨어지네 절로구분 신칭난근 헌신짝을 목에 걸고 시두방에 놀아난다. 소리 한등 기분이 좋지요 뭐. 소리 한번 하면 뭐 속이 서운한 게 뭐. 좋아요. 소리가 보통 뭐 한, 대회 나가서는 보통 한 30분. 30분이고, 그전에 할 때는 뭐한 60분 이래 했는데, 자꾸 줄어가지고 이제 뭐 30분. 30분 알로는 하고요. 30분 우로 하고, 뭐, 이제 40분짜리도 있고, 뭐. 그때서 해달라는 대로, 그래. 시간 맞춰가지고. 자꾸 또, 많이 하려고 하면 자꾸 죽여먹으면 노래가 자꾸 되는데, 뭐. 또 다르게 하려고 하면 빼면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하거든. 목이 이제는 아파요. 옛날에, 몇년 전에 해도 뭐 아무리 따가했는데, 하고 나면 목이 좀 아프죠. 옛날에는 서조를 한다고 해서 계란 같은 거한 덕에서 사줬는데 이제 또 내 먹자고 그런 거뭐 그런 말 하에 또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없어져서 서조를 하고 상해꾼하고는 특별대우 문화청에서 그것도 하라고 이래가지고 그 했는데 이제는 뭐 그게 없어지고 또내 먹자고 그러다가 그걸 달라고 이렇게 책배하고 그안 돼요. 이 동네에서는 남자로는 제일 많아요. 건강하다예요. 비교는 뭐 많이 걸어 댕기고요. 많이 걸어 댕기고 또밥 천천히 먹고요. 밥을 천천히 먹고 남 시래거는 일을 하지 말고요. 남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걸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대로

0: 그런대로 이래서 하면 되고 농료도 뭐 노래하면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 노래하면 집중하기 때문에 그만. 자고 늘 타고 다녀요. 그 자고 운동이 많이 된다 그래요. 자고 타고 뭐 난 그거 자고가 발이래요. 또 예전 시장 보러도 많이 가고요. 온 다방 뭐 어디 나서면 좀 자고를 했대기. 제주가래도 늘 자고 타고 오르내려가요. 요놈이 우리 밭이 요놈이 있는데 몇년 전에는 자고 타고 계속 넘을 당했어요. 요새 타고 못 가요. 끌고 가야 돼요. 요 바로 넘어요. 우리 밭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첫 차가 이제 7시 20분에 그거 나가는데 그 차는 못 타요. 타면 또 어쩌고 또 그렇지. 뭐. 자고 제일 편해요. 농사는 85가지는 지었어요. 85가지는 지는데 인생에 힘이 없어서 못 지어요. 마음은 뭐한데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안 되거든. 비로도 안 보이고 못 듣는데 뭐. 농사를 지으면 그것도 좀 뭐. 할지는 거북하지만 수확하고 그다 들지 또 좋거든.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계속 짓게 됐고 농사 지으면서 그 하도 거북하고 뒤고 허리도 아프고 이랬기로 농료도 부르고 놀이사람에 이래 재미있게 이 농사를 짓고 이래 그래 했습니다. 농사 그래서 우리 농사는 동민동네에서 그래 중은 됐어요. 중 상은 아니고 중은 됐는데 그렇게 맛이 있어요. 주장금 뭐 나락 농사요. 나락 농사 뭐 고추 뭐 참깨 이런 거 주로 많이 지요. 논농사요. 논에 일할 적이요. 저부터 복직을 해요. 주장 많이 댕기지요. 나는요 일본 세대 때야 학교 댕기기 때문에 밑에 토다리 같은 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댕기요. 성인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토다리 뭐 시옷도 타고 잠잠 뭐 이은도 타고 뭐 치극도 타고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뭐 받아쓰기 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거 배우러 댕겨요. 하면 1년 다 됐어요. 야, 오늘 10월 달은 1년이래요. 아이고, 잘 못해. 애로워요, 그것도. 받아쓰기 하는데 그거 전부터 뭐 많이 틀리는데, 뭐. 그거 잘 못할게로 뭐 쓰다가 또 밑에 토밭이면 잘 못할게로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 배라야, 뭐 배운데 돈 드릴게요, 뭐. 감옥에 공짜로 보면 가르쳐 주는데. 농협 말고 또 저 악기도 유주만 씨라고 유주만 씨 그거를 참 깨가를 다쳤거든요. 그 뒤에도 내가 많이 따라댕겼어요. 많이 따라댕기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취미도 있고 뭐 요새도 복귀관에 가면요 저 사물놀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 북장구 뭐 깽가리 이런 건 뭐 그것도 많이 배우고 이제 오늘까지 그래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얘네 안 돼. 뭐 목이 이제 자꾸 나가만 하니까 목도 자꾸 나가만 하지. 아유 힘들지요 이제는. 인 차 타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 나가만 해가지고 비행기표도 뭐 안 끊어준다. 그래 슬프지요 이제 나가만 해 자꾸 슬퍼요. 슬퍼요. 예 옛날에 두 발 걷고 온 사람 내가 언제 제일 미리 서두르 막 나서 댕기는데 외국 가서도 내가 제일 앞에 가면서 댕겼어요. 다른 사람이 국장도 하고 또 이 제기를 하고 또 어느 정도 해요. 하지만 내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뭐 내 말한테 뭐 한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 한 동갑이면 뭐 한 벌써 갔어요. 전부 다 내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공연 가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맹 힘이 펄펄 났는데 근데 이제는 못 가요. 안 돼. 그 시절에 다 지나갔어요. 가서 많이 잊어버려요. 옛날에 다 오아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꾸 어떤 말이 자꾸 나오고 안 돼. 이분들 아기라 죽어야 되죠. 죽는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도 자꾸 생각나는 대로만 죽으면 그 노래 돼요. 돈을 대고 박자 맞추면 되는 거죠. 또 그거 다 아니라도 뭐 안개라도 주대면 뭐 되거든요. 주장 뭐 농용은 많이 부르고 또 예체능 아래랑 이런 것도 내가 잘해요. 잘하고 뭐 안개라도 잘하는데 예체능 아래랑 한번 해볼까요?
1: 하리하리.

0: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예천 통명농요 산소리꾼 이상유 명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가면요. 전부 다 나가서 먹어요. 이따 다 해요. 또 이번에 예천도 수해가 전국에서 많이 났다니까 전부 전국에서 내 이름 아니 전부 다 이제 아무 데나 다 해요. 다 하고 나는 모르는데도 내가 뭐 몇 년도에 내한테 와서 배워가지고 갔다고 그런 말 해가면서요. 난 잘 몰라요. 내한테 워낙 많이 와가지고 배워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좀 알아요. 이거 문화청에 직원들도 뭐 나를 내한테 배워가지고 많이 갔는 걸요. 요즘 답사이어 왔는데 그분도 내한테 배워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문화재청 직원이 여기 왔어요. 보름인데 뭐 듣고 좋다고 뭐 박수치고 이런 데가 제일 낫지요. 뭐 좋지요. 예. 상 받을 때가 제일 좋았지요. 예. 그저 뭐 대통령상 타면 최고인데요. 뭐. 대통령상 타고 또 보여줘 이건 모래대로 될 때도 그때도 기분 좋았고요. 젊은 날 나는데 이번에 예천도 원래 했거든요. 신청해가지고 오르는데 해외에서 못 가 그래요. 인간 문화재가 그런 데 가면 같이 떨어진다고. 안 되고, 그때 첫번에는요, 예천도 했는데 인기상 탔어요. 인기상 타가지고 또 중앙에 가서 또 우수상 탔고요. 농요요, 농요. 농요가 그거 유명하거든요. 그 딸 한 이가 없이 겨루고, 뭐, 우수상도 되죠. 중앙에 갔죠. 중앙에 가서. 예천도는 인기상 탔고요. 저기 노새 소리가 제가 신명나게 제일 좋죠. 집으로 올 적, 일 다 마치고 집으로 올 적은 부르는 노래예요.

안비치 선생하고 내하고 같이 노래했어요. 안비치. 내고도요. 옛날에 유승에 그것도 판 찍을 때도 내가 같이 노래했고요. 그리고 그 갖도 그 어디 갔던 거 없어요. 하여튼 누가 갖도 갔던 거. 국회요. 그때 누가 했는지 모르죠. 몰래요. 오래되라는 회에. 예, 그때 처음이지요. 예. 유승에 갔는 것 저게. 그분도 뭐 노래 잘했네요. 잘해요. 예, 잘했는데요. 그분 다음 돌아가셨어요. 예. 내가 요 40살부터 했지, 지금 하면 90이 넘었지, 그러면. 한 50년 넘게 하면 했는데. 농사가지고 뭐, 명찰이 그러지요, 뭐. 명찰이 그거, 야. 글쎄, 그 뭐, 건강, 어떤 좋진 않아요. 나가만의 기로, 지젤로 잡고 그랬다네요. 집에서 뭐 아들 키워놓으면 다 나가쁘고 뭐, 어제는 내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한몇년 됐어요. 저 배우라 그래도 저뭐 계기야. 뭔데 기 때문에 배우질 못해가지고. 막내는 좋아 그러는데, 막내는 그거 소리 좀 침이 있어 그러는데, 안 돼요. 뒤에 직장 있고 뭐 그런 거는. 또 여기 거리가 뭐 대구에서 좀또 농협 배우러 갈 수도 없고 뭐. 안 돼요.

아니 저 직장에 그걸 밥 먹고 살기 지금 얼마나 외롭겨라.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못해요. 예, 뭐 조금 뭐 늘 행복하죠. 뭐 날 뒤로 댕기면 해도 저 행복해요. 나만한 사람은 자꾸 밀리 나가는데 뭐 내가 제일 많은데 해서 제일 일도 이제 일본을 걸리지 않을까.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되죠. 죽기 전에는 뭐 소리 하고 싶은데요.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죠. 마음대로 안 되죠. 나는 농녀가 내한테 보배시던 농녀를 부르면요. 만살 다 이제 보고 정신이 그 쫄리기 때문에 참 좋아요. 다시 없이 참 좋아요. 예. 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민농협가요. 내 없더라도 언제라도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가 되도록 그래 기원합니다. 우리 제자들로 이렇게 내가 죽고 없더라도 길이길이 보들해가지고 천추만대로 우리 농협가 살아있도록 노력하기 바래요. 예천님은 물 맑고 공기 좋고 이거 살기 좋아요. 놀러 마요서.

0: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예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일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상유 명창 편이었습니다.
1: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앙코르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지난 2023년 11월 6일에 방송되었던 이상유 명창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조도 답배 노래 보유자 조호환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하늘 구름 머물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밝은 날 고이 고이 지나 먼 길 따라 뱃길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되는 일이 없다고 두덜대지를 말고 감히 오는 대로

버스를 타고 세상 구경한다. 빙글빙글 도는 세상 말놀이로 세상 구경한다. 말꼬리 꼬리 입에 물고 늘어진다.

다시 매분매초 사사건건 뒤집어 놓고 지지고 볶고 밀고 땡기고 물을 뜯고 속 끓이고 사라질 뻔했던 희미한 소리

거린다.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하늘 구름 머물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저

0: 2026 국악방송 한가위 특별기획 달림, 제 소원은요.
1: 7살 인재희입니다. 추석에 엄마 아빠랑 윷놀이 할 것 같아요. 순평도 만들어요. 저는 꿀떡이 콩떡보다 좋아요. 달림, 제 소원은요. 레고를 갖고 싶어요.
2: 안녕하세요. 최은설입니다. 추석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이랑 친할머니 집에 갈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목이버섯 잡채 먹고 싶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성시원입니다. 윷놀이 할 거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저랑 엄마 아빠요. 달리면 제 소원은요. 국감 많이 먹고 싶어요.
4: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0: 여러분의 정겨운 명절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길 마음을 잇다를 보내드립니다.

그때여 아비를 위해 인당수의 몸을 던진 심청이는 지극한 효심으로 살아나 심황후가 되었다더라. 어느 날 심황후께서 너른 앞뜰에 나와 꽃 구경을 하실 적에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길 마음을 잇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골 백성들 세력을 없앴으니 천천 만세를 노리라. 그디 아니할 소냐? 터질 터뜨리로

동굴 수박 꽃봉지 떼트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 신든 발라버리고 붉은 저

0: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도 참,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0: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이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어허냐! 오늘 온 스테이지 함께 해주신 안두현님! 악당왕 질 음악 듣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올라

몇 잔데 자 이런 사발 생긴 남선은 가부르구나.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바람 향기 수치다를 보내드립니다.

타고 쏘고 장렬한 화두를 들고 사리 없다 서로마다 살간다 두루루루루.

삼천리 금수강사 생명평화를 이하자고 이정성 이파전을 드릴 적에 나라에는 국태민안을 점지하고 대한민국 만백성 각 가정 각 대개는 안가태평을 점지하자.

어디를 저게 하늘 생겨 땅 생기고 산 생겨 물 생기고 온갖 나무가 생겨나고 길짐승 들짐승 날짐승이 생겨나

탄생을 하여나니 임명은 제천이람

가오세든 선조님들 어를 받아서 금일정삼 금일조 근하를 들이시니

0: 이더님
1: 강강술래
0: 꿈 가운데 잠깐 만나
1: 강강술래
0: 만단 정말 하제했더니
1: 강강술래
0: 난데없는 청사소리
1: 강강술래
0: 아주 쾅쾅 치서 불어

0: 하자던 초당 앞에
1: 한강술래
0: 백이동 자자진 나무
1: 한강술래
0: 앉아우는 풍황새소리
1: 한강술래
0: 낭군소리 정정길래
1: 한강술래
0: 문을 열고 내다보니

0: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바람 향기수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렇게 불쌍한 베베의 북망산천에 갖다 깊이 깊이 묻어놓고 집에 들어와서 베베의 부모님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두 늙은이가 하는 말이, 자 우리 베베 하나 죽었으니 있는 재산도 되면 모르겠어. 우리 재산 다 풀어놓고 각도 무당 불러서 베베의 죽은 넋이락도 한 번 더 듣게 우리 굿이나 합시다. 이렇게 굿한다고 광고를 쓰다 붙였더니 무당들이 5,772명 파니공 매들었는데 제일 먼저 어딘 무대냐 그랬더만 아주 저 엉터리 무당인데 아주 한경도 소원 엉터리 무당이 한마디 해봐요. 허랑 허랑 어허야 허.

에이야이야 야리야 만경장파 배를 띄어 이야리야 술렁술렁 떠나가잔다 이야.

어디요 어디요 어야 차차차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이제 서류 구턴다 하시고 소리만 하니까 이번엔 저 황해도 소원 해준 무당이 이번엔 본격적인 무당 소리 한마디 해보는 듯.

이번은 서울서 온 무당들이 가만히 보니까 작당치 여러 무당 하는 것이 도대체 굿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괜히 엉터리 굿만 하고 있으니까 서울 무당들이 와 있다가 이번엔 한바탕 서울 굿을 근사근근 때려보시는데

0: 새과일에
1: 오 새과일에
0: 두부도 지져
1: 지각도 놓고
0: 다진 편들일제
1: 다진 떡들일제
0: 향로향에
1: 향로향에
0: 소지삼자

0: 황사자 진주석이 아니시랴?
1: 예.
0: 일월영화 황사자 물불사자 성님 수의 아니시리?
1: 예.
0: 최하성님 수의에서?
1: 예.
0: 해도다 일광제사 탄이다다 월광제사가 아니시랴?
1: 예, 도와주시오.
0: 불이 불사님 수의에서 불이가 유궁환제사님 아니시랴?
1: 예, 도와주시오.
0: 이마전이 타전에서? 누린 것도 마다시고 피린 것도 마다시다.
1: 옳소이다.
0: 하지만 우리 재성님 수의에서
1: 예.
0: 서서한 여성을 태상하지 받들어서
1: 예.
0: 가지로 살다 못

0: 이 집에서 덩덩궁당궁 니나나 긴가 거니 못하니
1: 대감 노려하오.
0: 아하도 제기랄까 대감이가 성지 반찬 대감인 줄 아지 마라. 예. 우리 대감은 남대감 여대감 아희대감 어른대감 큰대감 작은대감 대주의 직성대감 개주의 몸두대감 아니시리. 하지만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왼수로 덕반에 차수로 관해 받으시던 내 대감이고 대양푼의 갈비찜에 소양푼의 체육찜에 푸드득이 장기찜에 받으시던 내 대감. 세상에 이것이 다 무엇이냐. 얻어다 놓았느냐 집어다 놓았느냐 손톱에 팍 핥혀다 놓았느냐.
1: 손톱 다 요새 깎았어요.
0: 세상에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아왕방울로 소출 가신다. 예. 하가 심하다. 술로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로다 양치질 하던 내 대감. 예. 세상에 우리 대감이 이것만 생기었고 이것만 놓았느냐. 원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길게 봐서 가지로 상도 물어 두어주마. 예. 윤씨의 개주야. 예. 엎어놓고 먹을 딸이 채쳐놓고 배를 세상에 우리 대감이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40에도 첫버선 같은데 에하가 심었다. 하지만 우리 대감이 소손장상을 태상같이 만들어서 가지로 상덕으로 놔주고 한 거리 옅다며 흠칫하고 놀다 가겠다.
1: 예, 노시오,
0: 아주 그렇지만 우리 대감이

남인에 대가며 장결을 주시든 내대감이냐 부활을 주시든 내대가 안아들이시든 내대감이냐 저들이시든 내대가 어사를 돌대한 내대감이냐 술력을 도시든 내대가 저들이 희시든 내대가 앞들하두야 하차버업차버 뒤뚜레도 뚜벅뚜벅 모래도 집어서 두루루루루 흔적을 배시든 내대가냐 저할도 집어서 던져도 보고 흔적을 비시든 내 때가 왼수로 덕반도 나도 좋고요 뒷다리 후간도 나도 좋아 왼손다마 큰칼 꽂아서 왼대기 잡아서 홍굴 세고 어떤 대감이 해 대대감이냐 욕심도 많으신 내대가며 탐심도 많다 내대감이냐

풀려더라. 생겨를 하루 주시든 내대 간디냐, 부하를 주시든 내대 가냐. 일사

0: 동거슬 가가 가가 아니 쓰고 자네 쓰고 자네 쓰고 지루 하자 하졌네 아기를 지르지 못하리라.
1: 이렇게 서울구슬 한자 하는데 여담에는 아주 못생긴 친구 하나가 들어가지고 못생긴 소리 한마디 해보는데 그렇지만 그 친구는 아주 민속적인 소리라고 자신있게 모르는 친구인데 딱 요모네.

들어간다. 정헌 쓰고 쓰고 들어간다. 우리 남은 뭐가 날길라 곡기나 곡기나 길러서 물려라 줄 것 없어서 이 모양을 물려줬나 무속의 다리에 들어가나 지 다령 들어간다 올라라 간다 홀로바지 나리라 간다 내려바지 굴러라 간다 굴러바지 저걸로 사리바지 아이바진 개운영바지 계집애 바진 통바지 여름 빠진 홈바지 가을 빠진 겹바지 겨울 빠진 손바지 긴 바지 양복바지 정말바지 진짜 바지는 아버지로구나 분배는 허리구도 자르고 뒤에 타이렁 들어가고 통통 타이렁에 들어간다 서울장 안에 남대문동 서대문통 광화문 도홍 원산의 고불통 아여머니 저통 건방진님의 대갈통 미친 바람 나는 통에 밥통 술통 간장통 벌통 꿀통 저금통 저금통 물통 다 팔아가지고 북통 장구통 치는통에 통통 털어 다 털어먹고 두통 복통 아는통에 그지나 깡통이 웬 날이 되냐 분배나 어리고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싱거운 무당이 떡 한마디 하고 이제 각도 무당 불러 구서서 하고 야단 벅석이라도

0: 그때여 신봉사는 무남동녀 외딸을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팔려 보내고 날마다 딸 생각이 나면은 강두를 찾아가서 심청을 부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1: 그렇지.
0: 그때여 신봉사는 모진 목숨 죽지도 않고
1: 좋다.
0: 근근도생 지내갈 죽
1: 좋다.
0: 무릎

0: 상사대를
1: 지어놓고 춘추로 지행을 도하동 사람들도
0: 심묘의 효행이 감동되어
1: 망사대 밑에다 따로 비를 세워놓고 윤윤지 지행을 좀
2: 좋다.

0: 언니 박초연전 환불이야.
1: 좋지.
0: 이렇다 빈문을 어요 세원 언니의 오고 가는 사람들도 네 안에 슬퍼거리
1: 좋지.
0: 신봉사도 딸 생각나거든 더듬더듬 치를
1: 물었지.
0: 바로 비문에 찾아와서

0: 하여 집행 막대를 흩어지
1: 동
0: 얼쑤야 두둠두둠 따르 비문에 찾아와

그렇지. 저, 나. 아가! 어? 어? 쏘? So.

0: 서주
1: 나

정신을 다 할 수 뱃못 앞에 것들아 내 도움과 옳지 않고

0: 이렇듯 낮에는 강도에 나가서 울음을 울고
1: 그렇지
0: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동네 사람들이 신봉사를 불쌍히 여겨 늙어 말년에 혼자 사는 것이 하도 딱했던가 마땅한 과부 댁 하나를 구해줘서 신봉사하고 늙은 말년에 등거리라도 긁어주는 재미로 이렇게 과부 하나를 구하는디
1: 글쎄요야
0: 마침 본천에 뺑덕이라고는 여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요 신봉사가 딸을 팔아서 재산뿐이나 있다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는 몰라도 들어가지고 월체 내가 신봉사를 끼어차게 되면은 술고기 떡은 번없이 먹겠다
1: 어?
0: 생각 끝에 누구 중매쓸 것도 없이 자원 출가해서 사는디
1: 그렇지.
0: 이 여자의 입정과 행실이 어떻게 생겼는 거니 꼭 요렇게 생겼던 모양이요
1: 쓰고야
0: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펌 주고 고기 사 먹기 통인 잡고 배양하고 한밤중 울음 울고 오고 가는 행인 보면 담배 달아 신나노기 빗죽하면 빗죽하고 빗죽하면 빗죽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남이 혼인 허략하고 단단히 믿었느니 대담을 다루기와 신부신랑 얌자느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들어가 봉창에 입을 대와 보리야 이리하여도 신봉산은 아 어떻게 뺑대기네한테 탁쟁이 되었던가 나무 칼로 귀를 쏙 비어가도 모르게 됐던 거냐
1: 쓰고야 다

0: 2026 국악방송 한가위 특별기획 달림 제 소원은요
1: 7살 인재이입니다. 추석에 엄마 아빠랑 윷놀이 할 것 같아요. 순평도 만들어요. 저는 꿀떡이 콩떡보다 좋아요. 달림 제 소원은요 레고를 갖고 싶어요.
2: 안녕하세요. 최은설입니다. 추석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이랑 친할머니 집에 갈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목이 벗어 잡채 먹고 싶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성시원입니다. 윷놀이 할 거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저랑 엄마 아빠요. 달리는 제 소원은요. 곶감 많이 먹고 싶어요.
4: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0: 여러분의 정겨운 명절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지금부터 지난 9월 12일 토요일 대전 이응로 미술관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2026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1: 어우, 바람도 딱 적당하고 노을도 참 예쁘게 지네요. 미술이 음악을 만나서 대전의 가을 저녁을 이렇게 다정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2026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에 오신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의 가을밤을 함께할 싱어송라이터 누구세영입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작년 첫 번째 음악회의 뜨거운 반응과 낭만에 이어서 올해는 미술관의 숨결과 음악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보다 밀도 높은 이야기판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도 참 낭만적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그냥 노래만 들려드리기엔 이 잔디밭이랑 가을 공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아주 사적인 음악 이야기 그리고 이응로 화백의 작품과 교감한 깊은 진심까지 마치 가벼운 와인 한잔 나누듯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무대는 감질나지 않게 시작부터 시원하고 신나게 가볼까요? 전통 서도 민요를 아주 감각적인 현대 팝과 락으로 요리하는 팀이죠. 예결 밴드입니다. 야속한 내 마음을 락앤롤 사운드로 들려줄 풍구 같이 들어볼까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 밴드입니다.
1: 와, 시작부터 락앤롤 사운드의 서도민요가 아주 착 붙어가지고 가슴을 매우 간지럽히네요. 멋진 무대에 들려주신 예결 밴드입니다. 아니 근데 예결 씨 오늘따라 너무 예쁘신데 대전 시민분들께 다정하게 인사 한마디 건네볼까요?
0: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예결밴드라는 팀이고요. 저희는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나라 민요와 또 다양한 현대적인 장르들과 함께 융합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고 가까이서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퓨전국악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도 좋고 예쁜 하늘 아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 노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무대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큰 박수 주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결 씨, 그런데 아까 전에 저기 공연 전에 미술관 전시실에서 네. 제가 목격을 했어요. 네. 발견이 되셨거든요. 네. 작품을 보시니까 솔직히 어떠셨나요?
0: 이용로 화백님께서 또 전통 수묵 기법을 뿌리를 두고 이렇게 현대적인 추상화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게 마치 저희 예결밴드가 우리 퓨전국악을 만들 때 우리 민요의 뿌리를 두고 다양한 현대 장르와 섞으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더 깊이 들려드려야겠다고 크게 다짐을 또 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응노 화백의 붓끝이랑 예결밴드의 목소리가 결국 같은 곳을 네. 네, 바라보고 있었네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예결씨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또 재미가 없고 서도민요는 사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는 거 네.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0: 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곡은

으로 들으시면은 조금 더 깊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도민은 이렇게 깊게 밀어서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아세요? 그거를 살짝 이제 들려드리면

0: 아래. 아, 네, 제가 좀 더 연습을 하고. 아,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럼 이어서 들려주실 곡도 대중가요를 재해석한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 25, 21 아세요? 네, 저희 예결밴드가 유일하게 오늘 준비한 커버곡인데요. 같이 또 따라 또 불러주시면서 더 서도민요 창법이 가미된 25, 21 들으시면서 더 깊은 애절함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노래를 서도민요 감성으로 듣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속으로 들려주실 곡 내가 돌아간다는 네. 건반 여기 유나 씨랑 작업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네. 네, 완성을 한 곡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천재들끼리 만나면 보통 그렇게 시간이 줄어드나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천재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리고 더 좋은 곡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0: 벌써 들을 생각에 심장이 가려워집니다. 그럼 가을밤을 아련하게 적셔줄 25, 21 그리고 수줍은 보사노바 내가 돌아간다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네, 스물다섯, 스물하나, 내가 돌아간다까지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덥진 않으시죠? 진짜 아까 너무 더워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늘도 너무너무 예쁘고 미술관도 너무너무 예뻐서 오늘 공연이 아주 꿈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꿈같은 하루로 기억되시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저희 노래 담아서 열심히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와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제 밴드 멤버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 깜짝 무대를 준비했어요. 예결 씨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
1: 네, 잠깐 밴드 사운드는 잠시 접어두고요. 저랑 또 누구세 형님과 함께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재즈와 재즈 피아노와 서도민요의 만남을 아주 깊이 들으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서도민요 몽금포 타령을 재즈 선율에 맞춰서 깊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세영님과 같이 무대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정말 기대했거든요. 워낙 또 노래도 잘하시는데 또 엄청 유명한 피아니스트시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해봤고 또 너무 멋지게 편곡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얼른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문근보 다령 들려드렸습니다.
1: 여러분, 제 피아노 연주 어떠셨나요?
0: 좋아요!
1: 어떠셨나요? 네, 제가 사실 피아노 전공자랍니다. 네, 오늘 피아노도 치고 사회 보느라 바쁘지만 이 서도 민요의 깊은 음색을 온전히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무대에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0: 저도요.
1: 저희 가식적이라고 보이진 않겠죠?
0: 네네, 내년에 또 오고 싶습니다.
1: 네, 아까 지켜보니까 예결 밴드 여섯 분의 호흡이 정말 멋지던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관객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나게 드럼을 쳐주신 드럼의 정희수 씨. 아까 전에 스틱이 안 보일 정도로 열정적이시던데 오늘 이 이응노 미술관에서 공연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정희수라고 합니다. 제가 또 유일하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네, 저는 천안에서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인 대전에 와가지고 이런 미술관, 멋진 미술관 앞에서 제가 공연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더 못하겠네요. 그래서 잘 즐겁게 봐주시고요. 다음도 더 많이 있으니까 다들 즐겨주십시오.
1: 그럼 이 고향 같은 그 감격을 드럼 연주로 표현한다면?

0: 감격이에요. 감격스러워. 네,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사운드의 묵직한 기둥 베이스 김민영 씨와 우리 일렉 기타의 하예민 씨, 국악 리듬에 맞춰서 연주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떤 분이 더 어려우셨나요? 이분이 더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1: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예결 밴드에서 기타 치고 있는 하예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악의 얼에 몸이 맡겨지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국악의 얼을 지금 기타로 지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예, 한국인이 맞으신 걸로 판명 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베이스 분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어떻게 예결 밴드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드러머 정희수님이랑 원래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정희수님께서 원래부터 예결 밴드 활동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하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보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나도 꼭 예결 밴드에 들어가서 퓨전 국악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좋은 기회가 나와서 베이스 자리가 공석이 돼서 제가 제발 나 좀 불러달라 라고 이제 많이 애원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자리를 이렇게 차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설레네요 아주.
0: 그러면 이것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자리를 꽤 찬 기분을 베이스 연주로 들어본다면?

0: 네, 자리가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네, 너무나 간절한 연주였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해금과 아까 피아노가 만들어낸 조화가 감동적이셨는데 두 분이 합을 맞출 때 뭐 비하인드 같은 거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처음에는 해금과 피아노의 음색이 달라서 맞추는 게 어려웠는데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저희만의 조합을 만들어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유나 씨도 어떻게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3: 와, 박수 주세요.
2: 해금의 지효랑 합주하면서 얘기도 많이 해보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것도 많았고 합주할 때 해금 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호흡이 맞게 된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연습 이야기만 들어도

0: 멤버 사이의 케미가 얼마나 끈끈한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결 씨 이렇게 든든하시니까 소리하실 때도 신나시겠어요?
1: 네, 어떤 부탁을 해도 어떤 장르로 멋지게 소화해주는 멤버들 덕분에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0: 역시 멋집니다. 우리 예결 밴드가 그동안 TVN 드라마 환원 출연부터 월트 디즈니 코리아와 함께한 덕수군 궁중 문화 축전, 캐나다, 토론토 해외 공연까지 장르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 이 이응노 미술관과 예결 밴드의 만남도 정말 완벽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단합력 좋은 예결 밴드의 무대, 다음 무대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인가요?
1: 네, 다음 곡은요. 배치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만선을 기원하면서 불렀던 노동요인데요. 재즈 장르와 융합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응노 화백님의 역동적인 그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화백님의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이응노 화백의 군상을 연상하면서 이 곡 배치기 들어볼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0: 네, 배치기 들려드렸습니다.
1: 예결편 때 폭발적인 무대로 이곳 이용로 미술관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 국악에 이렇게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옷을 입혀주신 숨은 주인공이 오늘 이 객석에 나와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결밴드의 수많은 명곡과 오늘 무대에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내 주신 진정민 작곡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곡가님 어디 계시죠?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작곡가님 어떡하죠? 네, 찾았습니다. 작곡가님 어서 올라오시죠. 아, 박수를 더 크게 쳐주셔야 빨리 올라오십니다. 아, 올라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진정민 작곡가님, 오늘 이렇게 멋진 야외 무대에서 본인의 곡들이 울려 퍼지는 걸 직접 들으시니까 소감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2: 아, 예. 오늘 정말 이 좋은 날씨, 정말 선선해져서 이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이 날씨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또 유천동에서 태어나서 한 25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사실에 또 아련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 찍고 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1: 아니, 계속 오늘 태평소 국밥 얘기하셨잖아요. 태평소 안 가져오셨어요?
2: 그러니까 그 태평소가요. 태평소, 그 악기 태평소가 아니라 태평동이에요.
1: 네, 저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곡가님이 예결밴드 곡을 이렇게 작곡하실 때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곡을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연주자 분들을 괴롭히셨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곡을 써왔는데 올라와서 어떻게 곡 썼는지 들려주는 건 처음이네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서 태어나 살면서 하나 아쉬웠던 점, 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하나 아쉬웠던 점은 서울에 올라가니까 경복궁 타령이 있고 정선에 가니까 정선 아리랑이 있고 그렇게 지명을 따서 이런 민요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왜 대전에서는 그래서 민요 듣기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가 생활하기가 어렵구나, 우리 이름으로 된 게 없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드는 민요, 내가 만드는 노래들은 진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가장 일상적이고 소소한 감정들을 담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1: 작곡가님, 오늘부터 제가 존경을 해도 될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곡으로 오늘 가을 저녁을 선물해 주신 진정민 작곡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작곡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음 곡들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아쉽게도 예결밴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3: 네,
1: 있습니다.
3: 마지막 곡이 아쉬우시죠? 저희도 무대 내려가기 너무 아쉽지만 또 끝은 아니라는 거 살짝 비밀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놀량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저희 예결밴드가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곡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또 KBS 국악 신예대상에서 상을 받았던 곡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량은 서도 산타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계절 내내 행복하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았고요. 오늘 여러분 분들도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면서 놀량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전통의 결 위에 새로운 바람을 얻는 밴드 예결밴드 놀량 무대 지금 바로 더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이 곡을 들으실 때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많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추임새도 또 많이 많이 넣어주시면서 락을 즐기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제가 지금 잘 보이니까 잘 즐기는지 잘 볼게요. 아,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0: 밴드였습니다. 와, 정말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새 잔디밭 위로 어둠이 한 변 더 내려앉고 조명도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네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고 짙은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음악회를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 특별한 분을 모셔볼 텐데요. KBS 불후의 명곡 등에서 명품 소리로 국악의 대중성을 입증하고 영화 소리꾼의 주연 학규 역으로 2021년 춘사국제영화제 신인 나무상까지 거머쥐며 소리꾼을 넘어 배우로도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죠. 소리꾼 이봉근 씨를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만 미남이신 줄 알았더니 네, 지금 바꿔 말했어요. 목소리만 미남이 아니라 외모도 미남이시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네,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0: 오늘 이렇게 이응로 미술관 오시니까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1: 이응로 미술관 자체가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미술 대전이었죠. 축제였던 키아프라고 하는 그 축제도 제가 이제 가서 여러 전시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되게 감흥이 좋았던 작품들이 또 이곳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응로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또 이제 김창렬 선생님 같은 그런 작품들을 또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 리허설 끝나고 나서 전시 공간을 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또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0: 네. 아 역시 사실 오늘 이 무대가 국악계에서는 또 엄청난 로맨스 같은 무대인데요. 여러분 그 손에 들고 계시는 리플릿을 보시면 2부 첫 곡이 이제 해주아리랑인데요. 그런데 해주아리랑은 서도 소리거든요. 그래서 왜 2부에 들어가 있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은 이유가 있지요. 저희가 이렇게 봉근 씨와 예결 씨가 함께 부르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요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봉근 선배님이 정말 팬이에요. 제가 퓨전 국악 밴드를 꿈꾼 것도 이봉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활동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첫 앨범 해주 아리랑의 듀엣곡이 있는데 그 곡을 최초로 여러분들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남도와 서도의 목소리를 합쳐서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그래서 지금 손이 막 떨립니다.
1: 네, 제가 굉장한 고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또 증명이 됐는데요.
2: 너무 멋있어요.
1: 네, 아니 저는 또 이제 예결 밴드 분들의 또 음악적 특색이 서도 민요를 가지고 또 현대화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되게 통통 튀는 또 매력도 있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떻게 섞여 들어가면 이 해주아리랑과 잘 버무려질까라는 생각과 또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예결 밴드 분들한테 되게 감사했던 게 엄청난 또 배려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결 밴드 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서로 계속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렇게 두 분이 부르실 곡 해주 아리랑이 데뷔 앨범곡이라고
2: 네
0: 들었는데 음원 말고 이렇게 라이브 무대에서 들어보는 거는 이번이 최초 공개.
2: 네 여러분들 최초 공개니까요. 다른 데서도 못 들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0: 네 이번 무대는 서도와 남도의 정서가 아주 매력적으로 어우러지는 듀엣 무대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두 분이 함께 부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세상에 두 분의 울림이 한데 섞이니까 잔디광창 전체 네 뭉클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럼 이제 예결 씨를 보내드려야 되나요?
1: 저는 잠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0: 이따 또 오실 거니까요.
1: 아, 저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0: 홍규 씨, 제가 억지로 예결 씨 내려가게 했는데 네. 그럼 저희 둘만 남은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0: 뭘 하려고 저희가 둘만 남았죠?
2: 글쎄요, 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무대를 꾸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예전에 연습했었죠.
2: 언제 하셨죠? 대본상으로는 연습한다라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0: 네, 또 이렇게 봉근 씨와 이제 콜라보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들을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 오늘 고막을 아주 녹여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새 그 봉근 씨께서 영화에 방송에 너무 바쁘셔서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영화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 아니면 이렇게 공연할 때 어떤 게 더 봉근 씨의 마음을 흔드는지가 궁금해요.
2: 그 마음을 흔드는 그 다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성이 있고 또 이렇게 관객분 얼굴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제 노래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또 어떠한 감흥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짜여져 있는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연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연출님, 감독님들께서 원하는 그림을 잘 나오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어떠한 여러 가지의 떨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설명을 잘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곡으로 저희가 콜라보를 할 눈먼 사랑은 어떤 마음을 담은 곡인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2: 네, 눈먼 사랑이라는 곡은요, 굉장히 예전에 썼던 곡인데 이 곡 자체는 이제 전라도 민요 흥타령이라고 하는 그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의 가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서 같은 경우는 판소리 중에 심청가라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그 심청가 중

0: 그래서 신봉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정서를 빌어와서 오늘은 논문사랑에다가 심청가를 좀 엮어가지고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럼 제가 이제 저쪽으로 떠나볼까요?
0: 왜요?
1: 글쎄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0: 진짜요?
1: 아 조금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러시구나. 어떤 준비를 또 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연주자와 또 이제 연주자들끼리의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또 즐겁고 어느 한편으로는 또 긴장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연주를 하는 중간에 초반에 어떠한 밀당을 하는지 보시면서 감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밀당 준비됐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눈먼 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세영님의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1: 어, 아, 앞이 안 보여요. 이 정도 너무 심했나요? 아, 정말 깊고 애틋한 소리였습니다. 아, 그 눈먼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네.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네. 쏟아붓는 네. 그 마음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0: 네, 저 또한 네, 마음이 탁 멀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응노 미술관 잔디 광장이잖아요. 그 타향사리 속에서도 고국을 그리워했던 이응노 화백의 마음과 닮은 노래도 준비하셨다고?
0: 네, 맞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타향사리를 길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저희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코로나 시기에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그런 소소하고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 소중함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달래는 그런 곡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소월 시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시에다가 조선 문인이었던 임제라고 하는 문인의 북천이 말딱거늘이라고 하는 그 시조 두 개를 엮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1: 네, 감동이 함께하는 무대겠네요. 네. 이봉근 씨의 목소리로 네. 전해드리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또 정말 좋은 또 자리에서 이런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저의 음악을 또 같이 해줄 동반자입니다. 기타리스트 정재용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하고는 저랑 방송에서도 같이 자주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뭐 아는 형님이라든지 뭐 불의 명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이제 굉장한 동반자 같은 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음악이 앞에서는 밴드분들 하는데 왜 기타 한 명만 데리고 왔었는데 그 일당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재밌게 저희가 엮어가는지 감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가슴 뭉클한 두 곡으로 이응노 미술관이 감동으로 푹 젖어 들었습니다. 너무 노래 감동 받으셔서 숨 좀 고르셔야겠죠? 아무래도 네 됐습니다. 아 벌써 네. 빠르십니다. 네. 그런데 그 봉근 씨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네. 이 제목에 가요가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1: 네네. 네 알죠. 네네네.
0: 그게 대학가요제에서 라스트 포인트라는 밴드가 불렀던 네. 곡인데 그 노래도 김수월의 시에서 가사를 그대로 따온 거더라고요.
1: 네네네 맞습니다. 네.
0: 이미 알고 계셔 있는 네.
1: 그리고 이 곡 자체가 또 이제 이한철 선배님의 곡에다가 또 곡조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한철 선배님하고의 또 이제 콜라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시 한 편이 노래로 오늘은 또 소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봉근 씨 이렇게 판소리와 서정적인 곡들 사이사이에 대중 가요도 참 잘 소화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즐겨 부르시는 편이신가요?
1: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저도 참 좋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그럼 무대 위에서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죠? 가요 음악도?
1: 그렇죠. 네, 열심히 또 부르고 또 익히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하는 이제 동반자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음악도 성숙을 하고 또 사람 관계도 성숙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0: 저도 방송 봤어요. 그 판소리풍으로 네. 부르셨는데 반응이 네. 엄청 좋더라고요.
1: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0: 그래서 오늘 네. 준비하신 곡도 이 원곡이 워낙 애절한 곡인데 네. 판소리 창법을 입히면 어떨지 기대가 네.

0: 거든요.
1: 네, 사실은 그냥 부르려고 했거든요. 그냥 부르려고 했는데 또 이제 세영님께서 이제 국악을 입히면 어떨까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밀당을 또 해야겠네요. 네.
0: 판소리풍으로.
1: 판소리풍으로.
0: 네, 네.
1: 어렵습니다. 네.
0: 네, 대중음악과 소리꾼 이봉근 씨의 목소리가 만나 선사할 깊은 울림이 정말 기대되니까요.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느낌이 왔어요. 가요에 약간 판소리 한 스푼 담긴 것 같죠, 여러분? 네, 이렇게
1: 두 스푼.
0: 두 스푼. 까다로우시네.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대중적인 선율까지 함께해 주신 이봉근 씨 정말 다채로운 무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관객분들께 복을 가득 전해주실 익살스러운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네. 판소리 흥보가죠?
1: 네, 맞습니다.
0: 아주 신나는 대목.
1: 네, 그렇죠. 사실 소리꾼이 와가지고 놀이만 드립다 하다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 하나를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네, 여기 무대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또 만들어주신 무대인데요. 네, 제가 또 직접 북을 이렇게 치면서 또 재밌게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럼 마음껏 웃고 복도 듬뿍 받아가는 무대 이봉근 씨의 밥 타령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보시겠습니다.
2: 아이고!

암은 쉬고

나온다 큰 번째 비가 나온다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거군을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건중은 두홍실 높이

목재를 쭉 벌리고 반도 소로를 높이 흥보 제비가 박씨를 그냥 하고 던져놓으니 그해 가을 이흥도 미술관 앞에 박세통이 그냥 꽉 올라왔거늘. 첫째 박을 쫙 타놓으니 그 안에서 은금보화가 가득, 쌀이 가득 하는데, 아이 흥보가 밥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 너머로 그냥 휙 던져가지고 잘하시네요.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딸깍 딸깍 딸깍 그렇지 하고 받아먹는 뒤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똘똘 붙여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가 좋아라고 돌돌 뭉쳐갖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0: 다지러고
1: 단지럽고 받아먹고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을 그저 꼬여

0: 네, 다시 한번 정재용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던져먹고 받아먹고 던져먹고 받아먹고 아, 잘 안 되는데.
0: 아 근데 확실히 대전 분들이 아 이 한량들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저는 사실 가능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시작부터 워낙 이 풍류를 또 즐기실 줄 아시다 보니까 추임새도 너무 당연스럽게 나오시고 확실히 대전 최고입니다. 네.
1: 문화의 도시죠.
0: 네, 그러니까. 네.
1: 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한 곡 더 청해 봐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1: 그 판소리 본연의 가장 드라마틱한 대목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찍었던 영화 중에 소리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소리꾼에서 마지막 장면에 불렀던 곡을 들려드릴까 해요. 그게 어떤 대목이냐면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딸과 이제 황후가 된 심청이와 신봉사가 만나는 장면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한 그 대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1: 와우. 판소리 특유의 깊은 한과 폭발하는 환희를 담은 명불허전의 무대 소리꾼 이봉근 씨의 목소리로 청해 듣는 판소리 심청가 중 눈뜨는 대목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박수와 함성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2: 심황후 분부하시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손백이 아리랑

사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오곡 성벽은 심학교요 중년 청월따르 산후격으로 상처하고 은비기들 딸자식을 강부에 싸서 허구한 꼭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 저지르던 목요 개우개우 길러내어 15세가 되었는디 이름은 청이오 꼭 휴행기 출천하야 그 애가 밥을 빌어 큰도 생진에 갈적 우연한 충을 만나 공양미 300석만 불전들어 시주하면 소맹두날 뜬당하기로 효성인들 내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소 재소라고 죽은 지가 오금 3년이요 돈도 뜨지 못하고 꼭 자식만

목숨을 끊어 주어 죽여주어. 신황 이 말 듣고 산후조렴을 거들쳐 버리고 벗은 발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포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

여태도 늘 못 드셨소. 이 당서 폭락 중에 빠져 죽던 저기가 살아서 여기 왔소. 서서 눈을 떠서 소녀를 봅소사.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척이라니 척이라니 네가 죽어 속어 찬지를 들어 와드냐 네가 지금

저기 여기가 예 띠라고 새로워다 윗말이야 대단히 배달이 뭐냐

0: 이 진정한 판소리의 울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멋진 소리 들려주신 이봉근 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오늘 미술관 역 음악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무대에 오릅니다. 서도의 예결밴드와 남도의 이봉근 씨, 그리고 저 누구세형까지 오늘 하루 이응로 미술관에 울려 퍼진 모든 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우리 소리의 원형이자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무대 아리랑으로 오늘 무대를 마무리할게요.

0: 저도 합류해도 될까요?
1: 네, 그럼요.
0: 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모아서 같이 아리랑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얼씨구!
1: 저희 같이 놀아볼까요? 지금 박수 안 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0: 같이 아는 가사 있으시면 따라 불러주시고 아리랑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춰볼까요?
2: 얼씨구!
0: 얼씨구!

0: 이 곡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급작스럽네요, 그렇죠, 예결 씨?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러면 예결 밴드가 앵콜 무대를 힘드시겠지만.
1: 아 근데 저희가 원래 가봐야 하는데요. 사실 열심히 준비했으면 또 앵콜곡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라소나를 위한 남분가 준비했습니다. 사솔 남분가를 아이리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즐거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사랑 많이 하시면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오늘 이 가을 저녁 미술과 음악이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시간은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1: 네.
0: 얼씨구! 이응노 선생님의 붓으로 그려내신 음악 세계처럼 오늘 이 무대의 아티스트들도 각자의 언어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온 2026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 내년에도 더욱 아름다운 무대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봉근 예결밴드 누구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2026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특별한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에 타 불어라 불불불불 아더

0: 이내 몸 빨래질이 나간다네.
1: 불어라 허기야 차 불어라 만대장만나온다.
0: 신계곡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낭은 풍급을 하면 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나온다.
0: 생겼나 생겨나 요다지 곡에도 생겨나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나온다.
0: 상수갑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꽃같은 날도 풍금

0: 신계곡산의 풍구는 무쇠똥이든 넣긴 한데 우리들 우리 풍구는 대간장만 어긴다.
1: 불어라 불어라 어기에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물길로 간다고 강자를 말구이요 돌사릉 아래 아파하고 물이나 파려마.
1: 불어라 어기에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존험의 종자야 내 손 먹을라 물 같은 손 너기 다 질겨라 진단다.

0: 많이 쏟아냐 전화왔던지.
1: 그렇지.
0: 쌀이 수십만 석이요, 돈이 수십만 냥이었다. 흥보가 책상 다리를 촥 하다니 우냐? 이제 나도 밥 원수 한번 갚아볼란다. 우리 집 식구가 몇이냐? 자식놈들이 기집애 한 나우씩 꼭 머슴에만 중국 놈들 한테기 났는디 막 퍼나갖고 28명을 낳던 것이야.
1: 아이들아구만.
0: 근데 우리 내오와 두라고 그런 게 30명 아닌가? 우리가 여러 해를 굶었네. 뱃속에 지금 밥 들어간 지가 수십 년이여. 맨 그제 팅기의 겨죽으로만 살았는디 우리 밥 한번 원수 한번 갚아보세. 우리가 30명이니까 한 앞에 쌀한 섬씩 밥못 먹겠는가? 급쌀맞은 쌀 30섬 밥, 밥, 여, 흥보 마누라 기가 막히게 여보영갑 쌀 30섬을 어디다 밥을 하며 그 밥을 어디달라고 어떡하려고 그러시오? 허허, 남편이 말이라면 아무 말도 않고 하는 것이여. 흥보 마누라도 어쩐 줄 모르고 이웃 동네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모두 가마솥을 얻어다가 갱변에다 쭉 걸어 앉혀놓고 불을 빼갖고 그냥 밥을 해자 쳐놨는데 밥이 큰 집채땡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 네 아들이

밥보더니 그냥 회관이 뒤집어져 가지고 요놈들이 먹으란 말도 안 하는 데 자식들이 달려들어갖고 밥을 처먹는디 이놈의 밥이 한 군데서 파먹어 들어간 게 밥이 덜컥덜컥 무너지는디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저런 빌어 처먹도 못할 놈들 저 지경으로 밥을 처먹은 게 저거들이 그 복이 일어날 수가 있냐? 밥 먹는데도 다 법이 있고 장단이 있고 거기 멋이 있는 것인디 응? 내가 밥 먹는 시범을 한번 필팅께 너희들 밥 요렇게 배워갖고 먹어라 흥보가 밥을 먹는디 밥을 뭉쳐서 공깃돌같이 뭉쳐가지고 핵 집어던져놓고 두께비 파리 잡아먹던 딸꾹딸꾹 잡아먹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전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단참회가 부르네 배가 부르니까 손도 늘어지는디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배불러 나 죽겠네.

행가 중에 촥 늘어져가지고 그냥 몸뚱이 얼굴 태극박 딱 쏴고 흥보 마누라는 배꼽에 요강 꼭지 나오던 퇴길 개졌고 안 그랬는데 흥보가 밥을 먹고 숨을 쉬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가 부른 것이 고픈 것만 못하네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고 나는 한 끼를 먹어도 죽겠는데 하루 세 끼를 먹고 부자가 어떻게 사냔 말이오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 흥보가 밥을 먹고 배가 큰 바우떼기만 해갖고 마당가 턱 있는데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생각하니 과부들 생각이 나는구나 흥보 마누라 긴가 맥혀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밥 먹다 사람 죽네 꽂혔다 왔다 새끼고 해도였다 눈걸 왔는 친각 없이 밥을 잔시고 저지경이 웬일이야 아이고 자식들아 너 아버지 밥 먹다 뻗는다 어서 나와 콕하고 머리 풀어라 그때 흥부 맏자식이 36살인데 아 이놈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어깨를 촥 올리고 모가지가 자라 모가지에서 쏙 들어가 버렸는데 아 이놈이 가만히 들은 게 저 집에서 곡생이 낭자하단 말이오 아 이놈이 발끝만 딱 디디고 뒤꿈치는 못 디디고 어정어정 걸어오며 아 요놈의 지구새끼 왜 이래 시끄럽냐 흥부 마누라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아버지 밥 먹다 세상 떠난다 어서 머리 풀고 고개라 뭐시 아버지가 밥 먹다 죽어요? 오냐 이게 밥 먹다 뒤지는 놈의 새끼를 어떤 놈한테 말한단 말이오 지 아버지 배를 팔찌로 퍽 참서 아 요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놈아 그게 너 아버지 배다 그게 어디 배냐 설이 맞은 후박이지 이렇게 다 웃느라고 한 소리지만 무슨 그럴 리가 있겠느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0: 해금을 배운 제자인은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인은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하는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쳐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국악방송 추석특집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 펼쳐진 명창들의 깊고 긴 호흡. 오늘은 소리꾼 장문희의 춘향가를 보내드립니다.
1: 이때 신봉산은 도화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주 지경에서 지내다가 황성 잔치를 가게 되었는디,
2: 그렇지.
1: 어찌하여 형주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치더듬어 보던 것이었다. 그때 신봉산은 출천대요 딸만 잃고 모진 목숨 축제도 못하고 근근 푸지로 지낼 적어

0: 드니.
1: 아, 그렇지.
0: 녹음 방초 시절이로 오나. 산천은 적자 건데 물 쏘디만 철양 흐네.
1: 그렇지.
0: 딸과 같이 뜯은 처녀들은 종종 와서 인사를 하니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신봉삼아 흔히 살았노요. 지팡 막대를 감춰잡고
1: 그렇지.
0: 망사대를

0: 아가 정아 인간아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주감을 당하였구나. 내비를 생각하도 어서 나를 다려가거라. 눈 뜨기도 나르고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으구나.
1: 그렇지.
0: 다루미 앞에가 거꾸로

0: 관성광 두 번을 굴러 먹지 소지로 이렇듯 낮이면 강대가 울고 밤이 되면 집에나 들어와 울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 마침 그 근촌에 사는 아주 흉악한 호렘이 하나가 있으되 이름은 뺑득이래요. 벼르는 뺑파라.
1: 그렇지.
0: 얼굴이 고금 일색일는지 만고 박색일는지 몰라도 생긴 모양이 꼭 이렇게 생겼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생긴 모양 벌짝시면 말총 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가르치고 뒷방이만 해놓을 썩과 오목 눈초목 코요 매주 본 송곳 턱에 입은 크고 입술도 더 큰 괴물을 열어놓은 듯 사랭이 드문드문 서는 늘어진 집신짝이 두 어깨는 떡 벌어져 쥐를 거꾸로 세워놓은 손짓 생긴 본을 보면 손뚜껑을 보는 듯 허리는 집돈 같고 배는 배문 북통 같고 엉덩이는 부잣집에 떡치는 안방 같고 속옷을 입었기로 다른 것은 못 보아도 입을 보면 짐작이요 소통 다리 흑각 발톱 팔맵시는 어찌 되었든 신발은 침척으로 차가우신 듯해야 개구신께 퇴적은구나 생긴 모양이 이래노니 눈 있는 사람이야 거들떠버리 뇌쓰려
1: 그렇지
0: 천상 차지는 눈으로 못 보는 봉사님 차지인디
1: 그렇지
0: 봉사만 한 숨을 태워서 의작을 대고 아직 서방 못 얻고 있다가 신봉사 전국 넉넉한 말 들었더니 옳다 내가 처자한테 시집을 가면 한때 떡사구는 원없이 먹고 다 싶어 동네 사람도 모르게 살짝 시집을 갔거다 신봉사는 뺑득이에게 태우커여 저 허지한 대로 내밀어뒀더니 뺑득이의 몹쓸려는 신봉사 그 불쌍한 전국 심청이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아무 보신 늙은 부친 노래에 굶지 말고 벗지 말으시라고 죽어간 그 불쌍한 전곡을 꼭 먹성질로만 초저대는 뒤 뺑덕이네 행동거죠 먹성성은 송재흥 말과 조금도 틀림이 없던 것이었다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벼 퍼주고 엿 싸먹고 의복 잡혀 술 먹기 와 빈 담배대 손에 들고 오고 가는 행인에게 담배 달라 힐라노 머슴 잡고 어린 양의 젊은 손이 용인어기 통이 걸어서 욕설하고 초군들과 싸우먹고 여자 보면 내외하고 남 잠자면서 이갈기와 배 끌고 발목 끌고 한밤중에 울음을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기 삐죽으면 삐죽하고 삐죽으면 삐죽하고 힐끄더면 힐끄더고 힐끄더면 힐끄더고 술 퍼먹고 활딱 퍼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기 나머지 왜 잠자느니 가만 찾아가서 봉창문에다 힘을 내고 불이야 왠가 낙증 당연모여 이 전곡을 모두 다 빨아먹은
1: 결론에는
0: 이 삶이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도망을 작정으로 온 6월 까마귀 곤수박 파먹듯 밤낮없이 파먹는구나
1: 알았어 누구야
0: 기가 막혀요
1: 알았어
0: 독하락 기가 막혀
1: 알았어
0: 하루인 신봉사가 괴속을 더듬어 본 적이 없잖아 한 푼이 없는지라
1: 그렇지
0: 아예 뺑뺑

0: 이래 뺑파
1: 어? 예?
0: 그대가 이근방에서 실없이 소문 없는 졸부자 말을 듣는 터인디 어? 아유 괴수의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 된다고 술 사고 담배 사온 돈이 다 그 돈이지 무슨 돈이다 이거? 자. 신봉사 기가 막혀 많이 사다 주더라 그만두소 옆에 내 먹은 것은 주먹

0: 김순장 때 돈 150만 찾으다가 능금값 주고 앵두값 주고 폭소값 주고 살값 주고 빡!
1: 아이고
0: 신봉사 없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신봉사가 그 전공발만 들먹거리면 따른 생각에 뼈가 저린지라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1: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0: 야, 이게 몹쓸 뱅덕이네야. 이년아, 몹쓸 년아, 네가 이것이 웬 말이오. 어쩌네요, 내 딸심 청김당수 죽으러 갈 때 못 보는 늙은애비 사후의 신세라도 으타으라고 주고 간 돈 이년지 무엇이라고 그 전공을 없앴느냐. 여관여치뛰어다가 집행이 찾으짚고 심청이 가던 길로 터듬거리고 나가다가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더니 아가청아 야이 무상가 자식아 애비 신세를 어쩌라고 어디 가고 모르느냐. 너는 추가 모르고 받은 애비는 사르고 생일이다. 이 자식아 너 죽어 황천 가서 너 붙인 배야 거든 모녀간 혼지라도 나를 어서 잡아가거라. 눈뜨기도 나는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으다. 날 가려가거라. 잡아가거라. 이렇듯 울음을 우려놓으니 뺑덕이네가 살망을 한번 펴보는 뒤 아이고 여보 영감 어쩐 일인지 처지난 날부터 몸꼬시를 딱 걸으더니 밤하선 도무지 없고 꼭 신것만 구매 댕겨. 아, 살구 좀 사먹은 것이 먹기사 얼마나 먹었다요. 살구씨 일곱섬 물생모른 신봉사 그 말에는 구매 댕겨. 아예 뺑덕이네 처지난 날부터요. 그러면 거 태기 살았대. 태기 그 남녀간에 무엇이거나 수두문 딸 자식이라도 하나 낳기만 하게. 그러나 그것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 원 세상에 살구 씨가 일곱섬이라니. 신 것을 그렇게 많이 파먹고 그놈 오자성놈 나트라도 신둥머리져서 쓸까 몰라. 이리 돼요? 그 근방에서는 남북구로 살 수 없다고 신봉사가 뺑드리를 앞세우고 형주 직영에서 지내게 되었는디 하루는 형주 자사가 불러 분부하시되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니 잔치에 불참하면 중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듯 영이 나려놓으니 신봉사가 할 일 없이

강성을 올라가다가 얼지고, 어? 목이 말랐던가 물을 먹고 하던 것이었다. 건배.

0: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기려고 별짓을 당하네요. 귀엽죠?
1: 얼씨구!
0: 주막에 들어 잠잘 적어 맹덕이네 몹쓸 연헌 주막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젊은 황봉사를 벌써 꼭 찔러 약조하여 주막 단방에 두었다가 신봉사야 참든 연후 둘이 손을 빠주 잡고 밤중에 동방을 하여
1: 있구나. 좋다.
0: 그때 신봉사는 초저녁장 훨씬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봐도 뺑파가 없는지라. 아야 뺑덕이네. 뺑파 이거 어디 갔는가? 이구석 저구석을 더듬는구나.
1: 아유 제
0: 신봉사 커동바 뺑덕이네를 찾는다. 여보소 뺑파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여봐라 뺑파야 눈먼 가장과 변양을 하면 변내고 수신지에 누가 조용히 자는 게 도리올지. 한밤중에 장난을 이렇게 담비 보면은 부끄럽지 않나 이리 오너라. 맹덕이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아무리 더듬어봐도 뺑덕이네가 없는지라. 신봉사 그제야 반겨가지고 여보 주인 주인 주인 예. 그 안에 우리 마누라 안 들어갔어?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같이 자던 우리 마누라 없어졌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이오? 여러분이 찾아줘야지. 자 갔어요? 아이고 인연 갔네 그려.

0: 아 그렇지.
1: 맹독이 내가 갔니 그리요.
0: 아 얼씨구 하이.
1: 얘기 천하 은혜 없고 사정 없던 요년아. 당초에 띠가 버릴 대면 있던 데서 남아다
0: 아 그렇지
1: 수배행지 타향에 와서 날 퍼가리고 네가 무엇이 잘 뛰었느냐 조절아 예지처나 몹쓸려네
0: 열한다
1: 빙다가 마마 찰까 아무

0: 황성철의 무한만개로 막지 소향을 거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선인구는 속인이라. 눈에 통자가 누이시오.
1: 그렇지.
0: 부처님은 무서운 도술로 눈이 처리라가 되시는.
1: 그렇지.
0: 나는 허기 무슨 죄가 지중 허여 누나라도 못 보는 그네 무없을 너무 팔자로 구라.
1: 잘한다.
0: 옛기선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야.
1: 그렇지.
0: 워라 워라 워라 워라. 현철하고 얌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았고 출천대원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다시 니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성은 쇠드롭이다. 막담을 털컥 쳐놓고 떠지자자 밝으니 주인을 불러서 하리 닦고 행장을 챙겨지고 황성길을 올라간다.
1: 예.
0: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냄새 한 말 간고 덮고 냉덕이 내를 부르는니 그 자리에 벗썩 젖어 앉더니 냉덕이네. 애기 사람 없으려라. 네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이 먼 길을 어이 찾아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들면 앞에는 무슨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데 제자 분별을 못하는 명신이 어이 찾아서 가자 말이냐.
1: 잘한다.
0: 새만 따라가도 밴덕이 된가 의심을 하고 바람한 불어도 밴덕이 내가 부르는구나.
1: 아유 대수
0: 밴덕이네. 무지고도 야속한년 뜬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텐디 부르둔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0: 손이야 세상 따라서 살까 거라 더듬 올라갈지 더듬 올라간다 더듬거리고 올라가느니 신봉사가 온 6월이라 목이 말랐던가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올라가던 것이었다. 더듬 올라간다. 이때는 어느 땐고 온 6월 한더이라 태양간 불같음 근데 피지 땀을 흘리면서 한곳에 당도 흔히 백성정단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신봉사 거동보소 물소리 듣더니 반긴다.
1: 좋다.
0: 아이씨구나 반갑다.
1: 알소.
0: 우월점 첫터온 날 정빨교수와 목욕을 하면서 그런 마음도 잊을 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지. 시구나 반갑다.
1: 좋다.
0: 그건 의복을 벗어놓고 모래가 풍들 들어서 시원해 창이 좋다. 물 한 조막을 덮어 쥐어 양치질도 허여보고 또 한 조막 덮어 쥐어서 가삼도 헐헐 문지르며 시원하고 창이 좋다. 삼각산 올라서 온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까. 아시고 좋구나 지화자 좋네 동방 다닌다.
1: 대단한다.
0: 이렇듯 목욕할지 그때 신봉사보다 훨씬 더 시장은 도적놈이 신봉사 의관의복을 죄다 집어가지고 도망을 해왔겠다. 신봉사는 누가 농하는 줄만 알고
1: 그렇지.
0: 누가 어떤 놈이 구성 없이 이 나오고 농을 하고 내 옷을 감춘 게로구나. 이래 가져와. 내가 암만 눈이 어두워도 다 짐작 있구만.
1: 그렇지.
0: 허허. 이래 가져오래도. 아니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대답할 리간 있으리.
1: 그렇지.
0: 신봉사 그제야 투정 맞은 줄을 짐작하고 허허 이제는 죽었구나. 꼭 죽었네.
1: 아유 세서
0: 옷을 훨씬 벗었으니 굶어서도 죽을 태워 불꽃 같은 이들이 피겨서도 나는 죽었구나. 야 존도적 놈들아 내 옷까지 오르라. 쓰고 먹고 입고 남은 채물로 말을 댄디 눈으로 눈대 것을 가져가니 그게 참아 할 일이냐. 야 놈들아 봉사 그 도적질하면 12대 줄봉사 난단다. 옷 가져오르네.

0: 지구 누가도 양반이라 체면을 나는 걸어 한 손으로 암을 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지내거든 다 돌아서서 가시오.
1: 얼씨구야
0: 내 어쩌다 벗었소. 예. 벗었소.
1: 그래요.
0: 아이고 아이고 대신내야
1: 그렇지 어서
0: 천지인간
1: 어서
0: 병신을 중하 날 같은 기가 누이 있으리
1: 아 잘한다
0: 이곳이 밝았어도 동서문별은 내무더니 사적 있는 내 팔자야.
1: 그래요. 저
0: 모진 목숨 축제도 못하고 내가 이기겠니 이냐야.
1: 아, 얼씨구나.
0: 이리 앉아. 우루말 홀째 그때 마침 무릉태수가 황성 같다고는 그린디 벽제 소리가 들거론 신봉사 듣고 좋아라고
1: 그렇지.
0: 옳다 어디여 관장이 지내신 모양이로구나 이제는 살았다 내가 저 관장에게 억지를 한번 써보리라.
1: 그렇지, 얼쇼.
0: 때를 한번 써보면
1: 좋다, 얼쇼.
0: 관은 빈지 부모라니 설마 이대로 놔버리고 가시는 않으실 테지.
1: 그렇지, 얼쇼.
0: 행차가 점점 당도 커널 신봉사 커동 모석 밝아벗은 알봉사가 한 손으로 암을 가리고 한 손에는 지팽이를 들고
1: 그리요
0: 엉금엉금 들어가며
1: 좋다.
0: 아려라 급창하려라 황성강 내인인데 별차로 아려라 행차가 길을 머물더니만은 오이 나는 무릉태수거니와 어디 사는 소경인데 어찌 옷은 벗었으며 무슨 말을 허랴는가 아니어라 예 소맹기 아르리다
1: 좋다
0: 소맹은 황주 토하동 사왔더니 황성 산책하는 일에 하루날이 더웃기로 이물에서 모교가 얼었다 응관루복을 지르 싸우니 진소예조 천재 모양이와 진태주국이 되었으니 찾아주고 가시든지 한불 물어주고 가시든지 별반첩은 없어서 척선치가에 배려영영해라 허였으니 대수장턱 우를 살려주
1: 예 얼씨구야 이거
0: 태수 듣고 가긍이 의시사 통인무와 풍보시대 내어봐라 내 의롱 열고 의복을 씁 내어줘라 급창은 번거지 써도 달없으니 갑벗어 소경 주고 효궁꾼은 수건 써도 달없으니 망금벗어 소경 주라 신봉사 받아 쓰고 입더니 은혜 백골 난망이오 내 황성 갔다 오는 길에 태수장님 꼭 찾아뵙죠
1: 그렇지 얼씨구
0: 백배살에 하지가고 황성길을 올라갈 때 딱수교를 흘러넘어 독수정을 지나갈 때 이력은 점점 황혼인디 사람같이 끊어져 물을 꼽아이 없고 근처 인간을 없는 모양 혼자

0: 동굴 오퍼 동체동 가노라니 어디서 방아 소리가 얼른 얼른 들리거늘
1: 옳다 여기 동네가 있구나
2: 그래.
1: 내가 차를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돈 들로 파들로 더듬 더듬 더듬 찾아가 보지 물강처로 서명 숨겨도 가뿐 김에 독성으로 하는 말이 여발 죽고 물읍시다 그중에 왈패 여긴 하나씩 나서면서 책망인지 욕설인지 호령을 내놓는디 아니 남녀가 유별하단 말은 삼척통자도 다 아는 바인디 여기 내만 모인 곳에 의관을 헌장자가 불물고집 달려드니 그 책에 물을 쏘는 눈 나오는 쑥 집어내라 신봉사 가만히 들어본 즉 말하는 저 여인 말 성음부터 원죄 싸할 뿐만 아니라 밥 굶은 밤손님이 거센 채선 안 됐성 싶어 턱 약후가 죽어가지고 듣고는 말이 저 거시기 황성 근처 아씨들이 눈망울을 잘 뺀다기 나는 아주 눈망울 빼서 우리 집에 두고 왔지 저 여인 하는 말이 네 그 손님 누렀는가 자세히 살펴봐라 불켜 들고 와서 보더니 아이가 이 손님 참말로 눈 없네 어. 눈 없니 코는 겁나게 잘생겼네 아이 눈망울 넘은 사람이 어떻게 밤중에 여기까지 찾아왔어 기왕 온 것이니 방에다 좀 쪄주지 신봉사도 농담으로 슬쩍 대답을 하는디 제기 참 아 공연히 방아를 쪄줘 방아 쪄주면 그 버샤 좀 줄라간디 아따 그놈 봉사 음옥이도 다 죽인 뭘 줘 밥 주고 술 주고 고기 주고 담배 주면 그만이지 신봉사가 밥 주고 술 주고 고기 준다는 통에 방을 한번 쪄보는디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찌든 것이었다
2: 맘 먹고 한번 찍어봅시다.
0: 헤이, 헤이, 헤이후아 방하요. 헤이후아 방하요. 떨끄덩떨끄덩 잘 찢는다. 헤이후아 방하요. 천청산을 들어가 이나무 저나무 매여다가 희벙어를 만들었나 유화방아요 대고라 천왕신은 목덕조왕신이 이젠 다 무루광을 하셨던가 아유 방아요 유소씨 구멍에서 이젠 다 무루 집지시며 실로 홍수 먹기래 이젠 다 무루 따붕하셨던가 아유 방아요
2: 다
0: 어허유와 방아요
2: 얼쑤
0: 어허유와 방아요 어허유와 방아요 요소씨의 구멍에서 이런 나무로 집 지셨네 어허유와 방아요 오거대부 죽은 후와 방아 소리도 끊쳤더니 우리 송상 측이어사 국태미 난 허굽신디 하물벼 백인잔치 고음의 처음이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 타령을 여보세 방아요
2: 다
0: 헤이유와 방아요 헤이유와 방아요 얼큰덩 떵떵 잘 지는 다 헤이유와 방아요 사주 짓는 쌀방아요 명절 때면 떡방아로 헤이유와 방아요

0: 방아요. 어휴, 와 방아요. 어휴, 와 방아요. 미끌미끌 지장방아, 사박사박 율무방아. 어휴, 와 방아요. 지글지글 보리방아, 지키 좋은 다락방아. 어휴, 와 방아요. 어휴, 와 방아요. 어휴, 와 방아요. 끈끈 자짓는다. 어휴, 와 방아요. 오랑내랑 자짓는다. 어휴, 와 방아요. 어휴, 와 방아요. 어휴, 와 방아요. 덜크덩 덩덩 잘 짓는다. 어허유와 방아요. 이렇듯 방아 찍고 밥 얻어먹고 황성을 올라갈지 그때요 황후께서는 날마다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을 받아보되 부친 성명은 없느니라.
1: 그렇지.
0: 심황구 기가 막혀 혼자 말로 탄식은다. 이 잔치를 배

0: 아, 그렇지.
1: 와, 찌기지. 무도신 고. 내가 청령 조건절을 하르시고 애통하시다 굽기셨나.
0: 그렇지.
1: 부처님은 영함으로 완연지 눈을 떠서서 경축에 빠지셨나.

0: 들어서 못 오신다. 오시다 도중에서 무서운 낭패를 당하신가. 잔치 오늘이 망정인디 어찌 길이 무도오신가. 혼자 찾은 복통과 우주마가 어른다. 이렇듯 애탄을 하실 적에 이날 또 대궐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관은 지필 들고 온소경 거주성명이며 연세 직업 자녀 유무와 가세 빈부 유무식을 낱낱이 기록하여 황후전에 올렸겄다.
1: 그렇지.
0: 황후 받아보실 적은 각기 직업이 다르구나. 경을 잃고 사는 봉사 신수제수 혼인궁합 사주해몽 실무시민 처벌처 사는 봉사 개주먹이 허더목 우대주장으로 사는 봉사 헐헐 우남 동녀 외따르게 의지하고 사는 봉사 아들이 효성이 있어 혼정신선 편안봉 다 집집에 개 지키고 걸식으로 사는 봉사 복 마시지 않는다면 대복장에는 수가 나 다 분극장으로 사는 봉사 자식이 안진뱅이나 지가 필요다 먹이는 봉사 그중에 어떤 봉사 도화동 심학균디 연세는 65세 직업은 밥만 먹고 밥만 잠자는 것뿐이요 아들은 못나보고 딸만 하나 낳았다가 최수로 바람먹고 무남동녀 딸 자식이 마지막 떠날 적에 한번 보신 늙은

0: 지금 발려신세그 타고나고 조공한 전국으로 가세는 유거더니 뱅덕이라는 개지면이 모두 다 털어먹고 유무식기로 의견은 이시만맹허였기로 사서삼경 다 읽었다 뚜렷시키로 되겠구나 심항우 낱낱이 읽어가실 적어
1: 그렇지
0: 오직이나 반가웠으면 그 얼마나 기뻤으리오마나 그러나 흔적하는 시고 내관불로 분보시되 여봐라 이 중에 신맹인을 이 별전으로 모셔라
1: 그렇지
0: 내관이 영을 듣고 나가 심학규씨 신맹이 나오시오 내관이라 신맹이 신맹이 나오시오 심씨 안 계셔 신맹인 신봉 다 듣더니 신맹이고 멋이고 배고파 죽었구만 어서 술이나 한잔 주지
1: 그렇지.
0: 글쎄 술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집도 주고 올 것이니 얼른 이 나오셔
1: 그렇지
0: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1: 그렇지
0: 그런데 어찌 꼭 날만 찾으시오 글쎄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나 위에서 신맹인을 불러오라 했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
1: 그렇지
0: 신봉사 깜짝 놀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놈 용케 죽을 때 잘 찾아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날 잡아 죽이려고 이 잔치를 대성 잔치로 오거나 내가 더 사람 어터리 들어갑시다
1: 그렇지
0: 주름밖에 당도하여 신맹인 대령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1: 그렇지
0: 황후께서 재중하시고 아무리 침중하신들 분이여 철주를 어찌허리 심황후 거동 보아라 사로주렴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 달려나와 포치로 목을 하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보르더니 그 자리에 없더래
1: 아저씨
0: 다시는 말 못하는 그래 신봉 아버지 불가 이 말을 들으노니 황후인지 궁녀인지 훗보는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르니라 먼 눈을 희번쩍 희번쩍 번쩍거리며 아이고 아버지라니 누가 딸들어 아버지래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남동년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제가 오금 소삼년이 아버지라니 웬 말이오 황후공로 만들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로를 못 뜨겠어 임당수 빠져 죽은 불허여식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신봉사 깜짝 놀래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오

0: 춤아 소금 얼씨구야 걸쳐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웬 말이오 축복 없는 내 따심 청년이가 어디라고 서러고 다니는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내 딸이면 어디 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이건 너무 팔자 좀 보소 저가 딴딴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 없어 내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또 있으리 아이고 가까워요라 이때 용궁신형 용왕 분부인 신봉사 눈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의 청한 빼가기 황극전의 황대하고 오색채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디 아이고 어찌리 눈가시 근질근질근질하고 섬섬섬섬섬하냐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어디 이놈의 눈을 떠서 내 딸 좀 보자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예요? 전주 무학당? 무학당에 내가 어찌 왔을까?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가? 각처에 있는 맹인들이 보다
1: 그렇지.
0: 눈을 뜨는 뒤 눈뜬 데도 초백 조백이 있다 보니까 물을 마시고 눈을 뜨는 것이야.
1: 그렇지.
0: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지 전라도 순창담양 세갈무떼는 소리라 쫙쫙쫙쫙 하더니 말은 보다 눈을 떠버리는 석달여를 큰 자식이 먼저 와서 잡녀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대여 포덕히 모든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쳐 항도 모든 맹인들도 오중이여 다 눈을 뜨고 천하맹인일세보다 눈을 뜨느니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도 뜨고 애써 뜨고 더불어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죽다 번뜩 뜨고
1: 다 죽어
0: 눈을 끔적거려보다 뜨고 눈을 보며보다 뜨고 어떤 사람은 소리하다가 뜨고 어떤 사람은 북치다가 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리하는 데 와서 쉬고 춤이서 다 뜨고 오줌 싸다가 다 뜨고
1: 죽어.
0: 똥도 싸다 뜨고
1: 죽어.
0: 치어 대근 주소라도 눈먼 김생은 일시에 못하 눈을 떠서 광림 천지가 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0: 전가이 되면 소리 하는 것만 들어봐도 벽지벽에 베끼기고 다리끼 석선디 피대 쓰고 눈 굽기고 원시 근시 굳인 눈도 오도다 시원하게 난 눈 허드라 신봉사도 정신 차려.
1: 그렇지.
0: 이거 내가 이거 안만 해도 꿈을 꾸는 거 아닌가요? 황후 부친을 붙들고 아버지 제가 죽었던 청이옵니다.
1: 그렇지.
0: 살아서 황송하옵게도 황후가 되었나이다. 심생원이 말소리를 듣고 전후 모습을 잠깐 보더니만은 올체인지 아이고 꾸라 예. 내가 이제 알겠구나
1: 예.
0: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딸을 보던 못했으나 이제 보니 알겠구나 갑자 4월 초파일 밤 꿈 속에 보던 얼굴 분명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 허연든 거가 내가 죽어가 소문을 들어왔느냐
1: 아유타
0: 이것이 꿈이냐
1: 얼씨구
0: 이거 생신가 꿈과 생시분들을 못다 그네 절시구나 졸시고 절시구나 졸시고 아까까지 내가 맹인이라 집행이를 짚고 다녔으나 이제부터 새 세상이 되니 집행이도 작별하자 너도 날 만나서 그새 고생 많이 했다. 너도 이제 더 갈 대로 잘 가거라. 내 돈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지금까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송재영의 심청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소리꾼 김차경의 흥보가 무대가 이어집니다.

다섯 바탕. 전주 세계 소리축제 무대에서 펼쳐진 명창들의 깊고 긴 호흡. 지금부터 소리꾼 김차경의 흥보가를 보내드립니다.

놀부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아갈지 한 곳을 당도 거니 다 좋.

왔다. 아. 잠시 지저분 사람 볼지 책골이 말 안 돼요. 문 밖으세 오면 천장은 큰비 없고 부엌에다 불을 떼면 방 안에는 귀뚜리요. 그 떨어진 위체 공기 바람은 살선나시 들여불고 불만다 아분 헌문자 동석을

0: 18소를 해야 하며 근근이 지나갈 채 현순된 결이 되었다. 흥보가 이리 살면서도 내갈의 근원이 어떻게 좋던지
1: 그러지.
0: 자식들은 그냥 풀풀이 났는데 돌 돌아가면 썩 났고 세 살 먹어는 좀 썩 났고 그렁저렁 보태놓은 것이 깐부기 하나 없이 아들만 꼭 아홉을 낳았다.
1: 그렇지.
0: 흥보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먹고 살기 없 먹고 살기 정신 없어.
1: 그러지.
0: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얼굴도 모르니 그도 한신 가탄일세. 아. 말끔히 불러보소. 그때야 자식들을 불러오르니 군마 때 이몰르듯이 우 하고 몰려왔겠다. 흥보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없는 것을 안을 맞소.
1: 그러지.
0: 아이들이 차례로 앉아 제가 입맛대로 음식을 청하는디.
1: 제.
0: 아이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육개장국에다가 그냥 그냥 쌀밥 좀 말아먹었으면 참 좋겠네.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호박떡 좀 해주시오. 호박떡은 더도 달고 식어도 달고 맛이 참 좋대요.
1: 아이 그러지.
0: 흥보 큰아들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아이고 이 자식아 너는 어째서 구둥부살이 성음으로 부르느냐.
1: 지.
0: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가니
1: 다.
0: 나 장계 좀 들어주.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1: 좋지.
0: 야!

0: 곁에 있으면
1: 다 무채할
0: 중한 가장을 못 내기고 자식을 포기한드냐 못 내기고 못 입히는 언니 간장이 다 녹는다 홍보가 여보 마누라 나 형님 댁에 건너가서 총국간에 얻어다가 죽게 된 자식들을 구하내야겠어.
1: 그러지.
0: 나 가기 전에 물 한 모금 먹고 가야 쓰겄어.

0: 배를 몰짝시며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릇줄 종책 모여 조세가 끈을 날아서 떨어진 헌망갑 불완자 중이 당주 뒤통나게 졸라매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부러진 작지 짚고 손에 아침 찬바람에 옆걸음쪄 손을 물려 가만가만 건너간다.
1: 원씨구야 잘하여.
0: 이러고 그냥 건너가다가 놀부 하인 마당새를 만났겄다.
1: 예.
0: 아이고 작은 서방님 그동안 안녕하시지요. 아씨 도련님도 안녕하시지요.
1: 그러지.
0: 그런데 어찌 오셨소? 도로 댁으로 건너가시지요. 마당새야 요새 큰 서방님 장차가 어떠시냐?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 계실 때는 제사를 모셔도 접시에다 제육이다 편육이다 폐지를 써붙이니 아 이 통에 건너갔다가는 몽둥이 뜸줄만 하실 테니 도로 댁으로 건너가시지요.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는디 어찌 형님을 안 데리고 가겠느냐.
1: 그러지 그러지.
0: 성큼성큼 사랑 앞을 들어서서 어찌 겁이 났던지 아이고 형님 소인 분하니요.
1: 제
0: 놀보가 영창을 열고 개 뉘댁이시오.
1: 제
0: 형님 동생 흥보로소이다. 흥보 흥보라. 나는 그 오대차 독신으로 내려온 줄을 삼척 동자도 알고 있거늘.
1: 맞아.
0: 나는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두 손 합장
1: 좋다.
0: 무릎을 꿇고 빛납니다 빛납니다 형님 저는 빛납니다. 어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도 그저 있고 어저

0: 처자가 오늘 아침을
1: 옳지.
0: 그

0: 오면 할 일 없이 죽게가 태웁니다. 형님 덕대 그 살고 지다
1: 다 좋지 하이.
0: 평가 되거든 한 손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 말만 주시고 굳어져도 정조기가 싫거든 인면 개나 쌀이기나 양당가루 주시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겠소

0: 허옵니다. 그냥 가구를 꽉꽉 대느니 뗄래야 뗄 수가 없거늘. 오, 네가 그 후무냐? 내 이놈 심심이 묻은 차에 잘 왔다. 우리 고수 겁나게 잘생겼지.
1: 감사합니다.
0: 북도 잘 치고. 예?
1: 제가 좀 치긴 하죠.
0: 내 이놈 심신 묻은 잘 왔다. 여봐라 마당새야. 대문 걸고 동편 후면을 돌아가면
1: 그래야지.
0: 지리산에서 겁목촌에 온 박달 몽둥이가 있느니라. 이리 내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개잡듯해야 온다.
1: 아까 잘생겼다 해놓고
0: 널 모은 놈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에 번뜩 들고 내 이놈 흥부놈아 잘 살기 내 목이요 못 살기 또 네 팔자 굶고 먹고 내 모른다 편썸 주자허 마당 두제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지 너 주자고 두지허면 전간 주자헌들 설록바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화를 지어 내 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갯돈 얼면 쌀에게 주자헌 고집 물에 까네 뜨드야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궁기며 찌갱이 주자헌 황제 백개 수백마리가 톡톡 오고 꼭 교우니 너 주자고 닭궁기래 몽둥이를 드러내고 내일 놈 강도놈아 소본길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개집치듯 감에 걸친

0: 피하느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대문을 걸어놓은지 날도 때도 못 오고 그저 폭 맞는디 하루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영순씨 사람 좀 살려줘. 아이고 영순씨 사람 좀 살려줘.
1: 잘한다.
0: 이러고 들어가거든 놀보 계집이라도 후에서 총곡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1: 그러지.
0: 놀보 계집은 뭐,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던 것이었다.
1: 그러지.
0: 바쁘던 주걱자루를 주문에 딱 들머지고 섰다. 아니 세상이 기차로 못 살아.
1: 그러지.
0: 아니 총곡을 갖다 맡겼어. 아, 맡겼냐고.
1: 안 맡겼다.
0: 안 와봐. 안 와도.
1: 어이 좋지.
0: 허고 뺨을 맞으러니 아. 형님한테 내 맞은 건 여반장이요. 형수 씨.

0: 놀며 땅이 툭 어지난듯 여보 아주 멋네 여보 여보 형수씨 보금천지 어디나 보았소
1: 다제하이
0: 나를 이리 치지 말고
1: 다
0: 살지정을 아수련 말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또 무대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감기가 걸려가고 이렇게 또 팍팍하게 소리한 것은 처음입니다요.
1: 아 그래도 잘하십니다. 네.
0: 물을 한 모금 더 먹고
1: 감기 걸렸는데 왜 이렇게 싸납게 하세요, 선생님?
0: 막 안 나온 게 열심히 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넓은 차하면 딱인데.
0: 홍보 마누라가 막내를 안고 있다가 아가 우지 마라. 너가 없지 돈 많이 벌어온다.
1: 가지.
0: 홍보가 당도 커날.
1: 에이.
0: 아이고 여보 영감 얼마나 가져왔어. 날 건드리지 마오. 아니 또 맞았어 그려? 그런 게 아닐세. 내 말 좀 들어보. 아 형님 댁에를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1: 그래야지.
0: 더운 정심 치워주어 잘 먹고 나서
1: 에이.
0: 청곡을 주시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1: 하.
0: 아 요놈의 목통에서 도둑놈이 나타나더만 내 이름 홍보야

0: 목숨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1: 그러지.
0: 하더니 다 뺏기고 내만 죽게 맞고 왔네.
1: 그러지.
0: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아. 울그러이미 바라보더니
1: 다,
0: 그런데도
1: 다,
0: 내가 알고
1: 제,
0: 저런 태도 내가 아요
1: 다
0: 카페라는 사연처요 북란에는 사양상이라 형님 속도 내가 알고 희숭님

0: 사랑 못 내기고
1: 다 제
0: 어린 자식을 뺏기고서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0: 헤이.
1: 산호도
0: 헤이.
1: 같이 살지.
0: 헤이. 아. 헤이.
1: 우리 서로 부여 잡고
0: 옳차
1: 죽기 로만 작정극으로
0: 잘한다.
1: 이리한 참으로물째 흥부를 살리려고 도승이 하나 나왔겠다.
0: 그러지.
1: 요보 대사님.
0: 예.
1: 채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를 둘러도 거칠 움직이 없는.
0: 그러지.
1: 초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백문전을 당도오니 생사가 비판이라. 우산 용고가 계시온지요. 자식들은 다소로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소난 길이오. 초중이 대답하되 가긍한 말씀이오.
0: 맞아.
1: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지라.
0: 헤이.
1: 지성이면 감천이니 소승의 뒤를 따라오면 지토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0: 아하.
1: 지토 잡기 전에 물을 한 잔 또 먹고 시작을 해보는데.
0: 그래지 그래지.
1: 박후 대사

0: 어머, 서서.
1: 하이, 언제, 하이.
0: 한권서, 당도원이.
1: 와, 타지, 하이.
0: 일명당월, 하이. 아르시오. 당에다 대강성주를 호시대
1: 하요제
0: 임자병양
1: 다
0: 어머르로
1: 하요제
0: 대강성주라 흐르게 되면
1: 다
0: 명년 바로 오이래 난
1: 제할 그러지
0: 억신 방금 장자가 되고
1: 제할
0: 3대 진상 5대 급제
1: 다 제할
0: 병감사가 날병당이 척시로니
1: 아.
0: 그리 알고 잘 지내오
1: 다요체
0: 한두 말을 마치 무와 사면을 바라 승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백배살의 훈련으로 있던 음막을 뜯어다가 집을 칠 채 살림이 차차 나아지거나 겨울도 자 가을 것자 삼월 삼진 홀래자 봄 주자가 좋은 시골 행화 분분 도화유 기화 만지 불개 불어 실실동 부꽃다자 나무첩 자 펄펄 춤출 문자가 좋을 시고 개고래 소리로 나라 노래 가짜가 좋을 시고 키란 건 짐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기 왕대헌이 제비연자가 좋다
1: 좋다
0: 하루는 제비안쌍이 날아들어 날개공부 힘을 쓰라 거는 게 뚝 떨어져 다리가 그냥 찰칵 부러지니 흥보 보고 깜짝 놀래 당사실을 구하여 명태껍질 대고 고이가 뭐 제 집에 넣어주니
1: 그러지
0: 죽지 않고 살았겠다.
1: 그러지 그러지.
0: 날개 공부 힘을 쓰다 먼저 간 놈 날아가고
1: 맞아.
0: 말이 강담을 사이 다녀오라라. 또다 보아라.
1: 헤이 제 헤이 하.
0: 조제.

0: 소주와라.
1: 아, 채.

0: 신나라가서 대장이 되고
1: 그러지
0: 초안적 한신이도

0: 강남을 부대 평안히 잘 가거라.
1: 다 요제 헐.
0: 제비저도 섭섭하여라고.
1: 다 제 헐.
0: 빨래줄에가 내려오고 안 떠지만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구만장천에 높이
1: 좋다
0: 떠서 이리저리 도디나 흔 아름답고 반가워라. 살가거라 내 집에

0: 감난 구견은 조정지 망제라.
1: 그러지.
0: 백조들이 점고를 허는디 덕국 들어갔던 초록제비, 숭원 나갔던 맹맥이, 만리조선 나갔던 홍부제비다오. 홍부제비가 물을 한번 또 먹고 하는디

방금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하지가 되어서 손둥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쳤느냐? 흥부제비였다오대. 소조가 하래.

0: 거기 좋게 내왔더니 어제롱 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에 살았으니 어찌 헌멸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덩불에 통속하오.
1: 아쉬워.
0: 그러게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면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지 내가 출행 날짜를 받아줄 터인지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 그날
1: 그러지.
0: 본표 박실 내어주니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디
1: 그러지.
0: 또 물을 안 먹고 먹고 나가겄다.
2: 홍보제비가 아니라 수제비네.
1: 헤이 나
0: 허군박 차고 배구 못없어 허중어 둥실 옆에 따 면을 살펴보니 서쪽지 저기 동해장망 허구나 중림봉 올라가니 중작이 넘논다 상역도 화경 도자교 바라보니 원초통나무가 흔드는 북을 둥둥 울리며 허그야 허야 저간이 본 북희범이 아니냐 손벽산변 양한테 불순척은 앞이래라 날아오는 적이 이렇게 갈대를 입

안주까지 시어한저 북견성을 환보고 동항대 올라가니 봉긋해공 강자유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길곱을 고반 백분천재공요여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돈 들어가 공수창가 또 흐르겠다 땅매와를 두 저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찔러 캠명산으로 올라 장자방은 강고덕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비

0: 가니 에이. 황극전에 올라앉아 마루 장아 구경하고 에이. 경량문 내 달라 창단 문제네 동광을 들어가니 에이. 산미러기 백일로다 요동 칠백일을 수 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타달라 영구탑 동군차 올라앉아 안남산 밤남산 석벽강 용천과 자우령을 넘어 부산 바바 할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1: 좋다.
0: 평양의 영광저 분명 누를 대경오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천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이
1: 하이 좋다
0: 진강의 시간이 언너 삼박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

0: 손 쌓이고 삼각산이 삼였구나. 무원머리에 빈민하고 부은 속이 허여 만만세제 근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훈봉이라 훈봉 함양 부월품에 뭐가 사는지라 서재배 권동을 봐 박신을 입에 울고 커주어 두엉실 높이 떠 땅대 문박성 내 달 칠패 팔패 배다들 지나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착강 월강 송방을 지내여 남타령 국에 넘어 구주 제 옆에 깨고 거중어 두엉실 높이 떠 흥부집을 당도
1: 좋다
0: 아,

0: 거지 연지 꼬지 매요 낙지 낙지 철지 연지 은지 덕지 소지 차로 함지 표지 대지 매요
1: 할수 다 할
0: 동무가 보고서 좋아라
1: 좋지 할
0: 반갑구나 서재비야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1: 좋다
0: 국회 홍종예여 우도모를 세운 가래가 넘는 한눈 이곡 성약인 난초를 몰고 성배 쌍은 넘는 한눈
1: 잘한다
0: 홍보 보고 고이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청골양각이 완전 온세 땅사로 걷는 저 아리로 아리로 하니 어찌 아니가 내 제비랴 반갑구나 대제비야 어디 갔다 이제 와
1: 좋지
0: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올 시구나 대제비 이리 저 허리도 일다 풍보양주 안지나 백동 그리고 배곤 가루로 날아간다
1: 잘한다 열심히 와
0: 홍보 마누라가 요보 영감 채비가 연실을 물어왔어
1: 아마.
0: 그것이 연실이 아니고 박시로세
1: 그러지
0: 동편 참마 끝에 땅을 깊이 파고 심었겄다
1: 아마.
0: 홍보 집은 5월이 지나가고 7, 8월이 돌아오니 추석이 가까워서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할지 홍보집은 먹을 것이 없어 신세 자탄으로 울음을 호른디
1: 그러지
0: 가라앉지야

야. 아, 헤이. 복개랑 헌는 것은 헤이. 오이 건배한 잘 타는 거 삼시

0: 거래요. 떨어질 적은 영원 수복을 전지하느냐.
1: 잘한다.
0: 몹쓸 여느 팔자로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 영화로 잘 사는디
1: 그러지.
0: 2년의 신세는 어이

0: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소리꾼이 자기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감기로서 이렇게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런 어? 소리 들으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너무 아,
0: 죄송합니다.
1: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컨디션이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0: 그게 말이야, 내가 그것이 아쉽네.
1: 좋습니다.
0: 홍보가 요모 마누라 운다고 옷이 나오요, 밥이 나오요.
1: 그래야지.
0: 우리는 저 농사진 게 있으니 박속은 긁어먹고
1: 그래야지.
0: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죽게 되지 않은 식들을 구워놉시다.
1: 다
0: 홍보가 박을 한 통 따다가 다른디 시르르렁 실건
1: 다 예
0: 다

여보 이게 마누라 예 톱 소리를 웃어 마소 톱 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못 막었소 배가 좀 고프거든 낙헌 허리띠를 졸라를 메소 당그여라 폭질이야 작은 자식은 전

0: 난 배는
1: 아, 제
0: 수원천석을 지가 싫고 간들 설마 좋았지 늙어간 동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리로 실고
1: 그렇지요 그러죠 다
0: 시리로 실고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시리롱 시리롱 쓱싹 뚝타
1: 타 잘한다
0: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그냥 휑 피고 웬 개 두짝이 불가지거나 흥보가 기가 막혀 보고는 놈은 결혼해도 유골이라더니
1: 그러지
0: 어떤 부동놈이 그냥 박속은 다 긁어먹고 조상께 훔쳐놨거나
1: 아마.
0: 이거 갖다 버리소
1: 지.
0: 홍보마누라가 여보 영감 여기 뭐라고 써있소? 이거 날 보고 열어보란 말이 아니오
1: 다.
0: 박흥부치 개탕이라
1: 어이.
0: 홍보가
1: 어이.
0: 개 두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1: 그러지
0: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들었고 나면 울어서고 톡톡톡 돌아섰다 돌아보니 돌아 하나가 두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등도 돌아 하나가 쌀도 돌아 하나가 들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 돌아섰다 돌아보니 돌아 하나가 두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동마 쌀이 돌아가 뚝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을 그저 꾸여 꾸여 나오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소리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2: 아따.
3: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2: 열창이시죠 열창이시죠 지금 여러분 밖에 와.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뭄에 꼭 필요한 단비가 내리는데 오늘 김창영 명창님께서 우리들 가슴에 그냥 감동의 단비를 내려주셔 버렸어 워메 워메 박해야 복을 받아요 착한
3: 아니,
2: 일을 해야
3: 이렇게 네. 멋진 명품 공연을 보여주신 아. 우리 김창영 명창님과
2: 그렇지.
3: 또 김태영 명고님께 그렇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아유 좋다
3: 아유, 얼씨구나 하셨네.
2: 야. 자 이렇게 감동적인 이렇게. 또 소리판도 우리가 봤는디
3: 했다면
2: 이제
3: 눈으로 보고
2: 그렇지
3: 귀로 들었다면
2: 그렇지
3: 이제는 우리의 몸이 움직일 시간 아니겠어요
2: 덩따다쿵따쿵덩따다쿵따쿵덩따다쿵따쿵덩 덩덩덩덩덩 쿵딱 따구당 따구당 쿵똥 잘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미씨 참 잘 놀아 저 끼를 어떻게 감추고 살까 안 감추는구나
3: 계속
2: 내놓고 사는구나
3: 아니 그러나 아, 저러나 오늘 예. 사실은 우리 관객분들이 안 계시면 이 무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 되지 성립이 안 돼요
3: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2: 예,
3: 오늘 밤
2: 그렇죠.
3: 주인공은 여러분
2: 잘한다
3: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하. 여러분 여러분 해서
2: 그렇지.
3: 우리가 이 어떻게. 신명나는 무대를 예.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다 예. 던져버리고 옆 사람과 손도 잡고 덩실덩실 춤도 하. 추고 추임새 하면서 마지막 무대 만나보면 어떨까요?
2: 자 오라버니? 그러면은 마지막 무대 이게
3: 그렇지.
2: 판꾸다고 대동률이 판 아니겠어?
3: 아무 그러지
2: 다들 신명나게 어깨 좀 주고 놀자고요 아셨죠?
3: 준비되셨죠?
2: 야들아 뭐더냐 싸게 싸게 풍악을 울려봐라

2026 국악방송 추석 특집. 지금까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김차경의 흥보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소리꾼 왕기석의 적벽가를 보내드립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렸습니다.

0: 증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의 기획특집을 만나볼 수 있는 국악방송 수장고. 지난 2006년 방송되었던 특집 드라마 소리는 새가 되어를 보내드립니다.

안비치 명창 닭의 십조기 추모 특집 드라마 2부작 소리는 새가 되어 제1부 깊은 사랑 극본 공진아 연출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여. 한마는 내 청춘 절로 늘려.

0: 죽겠어. 아이고, 날이 얼마나 좋은지. 나무 잎사귀들이 애기 손처럼 여리여리한 게 이뻐.
1: 언니, 꿈을 꿨는데 말이야. 새가 됐어.
0: 누가?
1: 내가. 내가 새가 돼서 날아오르더라고.
0: 아이, 원래 자네가 새잖아. 아이, 그래서 안비취 아닌가?
1: 갈 때가 됐나?
0: 구탈 때가 된 게지. 할머니 살아계셨을 땐 지긋지긋하게도 했는데. 생각나? 굿판만 벌어졌다 하면 소리 따라하고 춤 따라하고.
1: 그랬지. 종일토록 해도 지루한 줄 몰랐잖아.
0: 다 지난 일이랜다. 여보세요? 남산동입니다.
2: 순복이모? 여기 창원이에요.
0: 아이고, 정진이구나. 잘 있지?
2: 네. 엄마랑 이모 좀 어떠세요?
0: 나야 괜찮지. 아이, 근데 네 엄만 꿈을 꿨대나 뭐래나. 아이, 사람이 나른해져가지고 매갈이 없이 누웠단다.
1: 정진이면 나 좀 바꿔줘.
0: 잠깐 있어봐.
2: 네.
1: 나다.
2: 엄마, 왜 기운이 없으세요?
1: 괜찮아. 그건 그렇고 내 식구들 좀 서둘러서 와라.
2: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아범 직장도 그렇고 올 겨울이라서...
1: 나 죽고 올래?
2: 엄마!
1: 됐다. 끊자. 전압이 많이 나온다.
2: 알았어요. 서둘러 볼게요.
1: 그래.
0: 뭐던데?
1: 애들 전학시키는 게 문제인가 봐.
0: 아이고, 그렇지. 아, 전학이 어디 쉬워? 하나도 아니고 넷씩이나 되는데.
1: 아이고, 좀 나가볼까?
0: 아이고, 장애라. 일어나니까 어때? 좋지? 봄볕이 좋아. 벚꽃이 그냥 흐드러지다 못해 꽃길을 만들어 놨어.
1: 계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는 걸까? 사람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0: 이렇게 구슬하면 돈도 많이 줄 텐데.
1: 장사로 터닦은 집인데 돈 없겠어? 있으니까 곧도 하는 거지.
2: 아, 저기 좀 보세요. 조그만 게 어쩜 저렇게 열심이죠? 아, 좀 데려와서 시켜볼까? 복식아! 얘 복식아!
1: 아이고 나도.
2: 왜요? 저 이 집에 일하러 온 지 한 달째인데 오는 그날부터 쟤한테 노래 좀 시켜보려고 얼마를 벼렀는데요. 복식아!
3: 네?
2: 이리 좀 와볼래?
3: 왜요?
2: 노래 하나 해보렴?
3: 노래요?

0: 얘는 어쩜 이렇게 소리를 잘할까?
1: 귀한 딸내미라 그렇지.
0: 귀한 딸이요?
1: 오빠들 밑으로 딸 넷을 줄줄이 낳았는데 다 잃고 겨우겨우 얻은 게 얘야. 근데 하필 명이 짧다 그랬대.
0: 그래서요?
1: 그래서 어린 걸 노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저기 저 윗집 사는 순복이라.
0: 노래를 배우면은 명이 길어지나?
1: 사주에 그게 있대. 춤추고 노래하는 게.
2: 옥시가.
3: 어머니.
4: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남 앞에 세우려고 노래를 가르친 게 아니란 것도 알겠구먼.
1: 아이고, 아이고.
4: 앞으로는 얘 이렇게 함부로 불러 세우지 말게.
1: 예.
4: 명자 너는 부엌에 안 있고 뭐 하는 게야?
1: 아, 네 아주머니.
4: 복시가 엄마 옆에 꼭 있거라.
3: 네 어머니.
1: 아이고 간이 더 굴어붙었네.

0: 가야 돼.
1: 다 왔어. 아버지랑 약수터 갈 때 봐뒀던 자리야.
2: 수리하려고 봐뒀어?
1: 아니, 주먹밥 먹으려고 봐뒀지.
2: 그래? 그럼 언니, 우리도 주먹밥 여기서 먹자.
1: 안 돼. 오늘 꼭 목을 키우고 말 거야. 두고 보라지.
2: 나도.
1: 저기다.
2: 어디?
1: 저기 바위 보이지?
2: 와, 물가네.
1: 앉자. 이제부터 우린 소리만 하는 거야. 목이 아플 때까지 소리만 하는 거라고. 알았어?
2: 응, 언니.
3: 릴리리야, 릴리리야.
4: 웬 꼬마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노?
3: 노래가 돌아간다.
4: 허허, 신통하기도 해라. 얘들아, 왜 이런 데서 소리를 하니?
1: 목을 틔우려면 산에서 해야 된대요.
4: 그 녀석, 색동옷 입은 게 꼭 빛짓의 모양 이쁘구나. 그래, 넌 몇 살이냐?
2: 7살이에요.
4: 북악산의 빛짓의. 근데 저 어른들이랑 같이 온 게지? 너무 오래 있진 말아라. 호랑이가 물어가요.
1: 호랑이가 어딨어? 그치?

0: 저기 복식이가 아직도 안 왔다며. 아유 오도가도간데 어딜 갔대?
1: 아유 묻지 마세요. 순복이가 약수터 데려갔는데 여태 안 오잖아요.
0: 저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 드렸어?
1: 혼날까봐 그냥 있다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0: 아유 왜요? 아유 그래서 직접 가셨구먼.
1: 아유 순복이 망할 것. 금방 온다더니 뭐에 미쳐서 꺾어먹은 소식이야 대체. 저 아주머니 아직도 문 밖에 계세요?
0: 그래. 그 조용하신 분이 그냥 저만 제 앞에 나가서 그냥 똥 쫓아오는 강아지 모양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다 명자 너 때문이잖아.
1: 괜히 나한테 그래. 아휴 일하러 온 지 한 달 만에 짐 싸게 생겼네.
0: 복식아. 아이고 복식아. 아이고 얘가 왜 이래요 여보?
2: 머리 좀 더 억울해.

0: 했을까?
1: 아무래도 소리 공불 그만 시켜야겠어.
0: 그래도 아쉬워할 텐데.
1: 당신이 그렇게 뭐든 다 해주려고 하니까 신이 나서 더 그러지 않소?
0: 아유,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초밀토록 소리를 냈겠어요.
1: 소리 공부 이만큼 했으면 된 거야.
0: 제 뜻도 받아주셔요 여보. 또 이럴 순 없어요.
1: 아니 잃긴 왜 잃는다는 거요?
0: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넷을 앞서 보내고 마음이 어디 편한 줄 아세요?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이번 일은 조용히 넘겨주세요.
1: 나 원참 소리란 게 응? 어디다 번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예, 이제 나 바람 좀 쐬고 오리라.
0: 복식아, 정신이 드니?
2: 어머니, 저 소리 공부 못해요?
0: 아버지를 화나시게 했으니까 걱정이다.
2: 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저 목 튀었어요. 들어보세요.

0: 복식아!
1: 언니?
0: 어머님이 우리 데리고 관반에 가신대.
1: 뭐?
0: 안에 계세요?
2: 누구신지요?
0: 하규일 선생님 계세요?
2: 제가 하규일입니다. 그래, 소리를 배운 적은 있습니까?
3: 지금까진 집에서 독선생을 모시고 했는데 좀 더 자리 잡힌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요. 저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래, 너희들 이름이 뭐냐?
4: 네, 안복식입니다.
5: 저는 순복이에요. 민순복.
2: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한번 해봐.

0: 복식인 소리가 맑아서 가곡을 하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2: 저는요?
0: 민요를 하면 좋겠구나.
2: 저도 가곡을...
0: 할 수야 있겠지. 그렇지만 잘하고 싶지 않으냐? 잘하려면 타고난 목에 맞는 소리를 하는 게다. 그걸 찾아주는 것도 내가 할 일이야.
2: 네.
0: 복식인 나이가 몇이냐?
2: 13이에요.
0: 소리가 왜 하고 싶은 게지?
2: 좋아서요.
0: 소리가 좋아?
2: 네.
0: 왜?
2: 그냥 좋아요.
0: 소리가 좋다. 이 녀석들 당돌하기도 하지.

0: 뭐라고?
1: 아이고, 아우 심장.
0: 당신 내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보낼 수 없어.
1: 아유, 그런데라뇨. 학습 시간도 철저하게 짜야죠.
0: 글쎄, 안 돼. 돈이 없어, 부모가 없어. 아유. 아니 왜 소리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야? 어?
2: 아버지.
1: 아이고, 복씨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야?
2: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요. 네.
0: 부럽다. 이날까지 내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했어. 하지만 이번 일은 안 돼. 에? 앞으로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아요.
2: 아버지!
0: 일어서!
3: 소리는 좋아하시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몰라.
2: 복씨가! 복씨가!
3: 순복 언니, 들어와.
2: 아우, 복씨가, 나 어떡해. 아무데도 보낼 수 없대. 그동안은 너희 부모님이 너랑 같이 공부시켜줘서 감아뒀는데 이제 시집이나 가래.
3: 언니, 울지 마.
2: 너 좋겠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할 걱정은 없잖아.
3: 나도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어.
2: 뭐? 너도? 어른들은 왜 그러시는 거니? 난 꼭 하고 말 거야. 집을 나가서라도 할 거야.
3: 집을 나가?
2: 복씨가, 너도 같이 가자.
3: 글쎄, 그럼 어머니가 걱정하실걸?
2: 이 기집애.
3: 미안해. 언니도 집 나가는 건 다시 생각해봐.
2: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못하게 하시면 나갈 거야.
3: 울음은 좀 그쳤어? 괜찮아?
2: 길게 울어야 나만 힘들지 뭐. 아, 눈 아파. 이만 갈게.
3: 조심해서 가.
2: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가자. 알았지? 잘 자.
3: 세상은 고해런가. 바람일고 파도치니 건너려도 배는 없고 물을 곳이 바위 없네. 천만년 길이 길이 맑은 바람 그치지 않네.

0: 아유, 글쎄 이리 내라니까. 어, 뜨겁잖아.
1: 괜찮아. 난 이렇게 아궁이에 불대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전부 저 불길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아.
0: 어린 게 걱정은?
1: 왜 이래? 곧 시집 갈 나이라고.
0: 내가 너 7살 때 왔으니까 벌써 6년이 흘렀다. 그치? 나는 시집 가서 애 엄마 됐고 복식이 넌 13살이 됐으니. 근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1: 뭘?
0: 그렇게 소리가 좋으냐?
1: 어.
0: 왜?
1: 밥 먹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는 것처럼 난 소리가 고파. 그래서 그때마다 소리를 해야 기운이 나.
0: 참 희한하기도 하다. 왜 그래? 됐어?
1: 아니 소리가 고파서.
0: 아유, 얘가 사람 기절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아유, 이리 내. 귀한 딸내미 불때는 거 시킨다고 나 혼나게 하지 말고.
1: 알았어. 영자 언니,

0: 장봉이 장상.
1: 아버지.
2: 방으로 들어오거라.
3: 어쩜 좋니? 어, 복씨가. 아유, 그렇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왜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
1: 괜찮아, 언니. 언니가 시킨 거 아니라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3: 아유, 저 걱정돼서 그러지. 누가 뭐 내 걱정해?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유, 어떡해.
4: 나 마음이 다 부어.
2: 열. 열 하나. 열. 네 나이만큼이다. 앞으로 또 소리하는 게 보이면 그때는 각오하거라.
1: 네.
2: 건너가.
3: 아유, 아유, 이거사 어쩌려고 그랬어. 소리라면 다신 하지도 말랬는데 아궁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러댔으니 그 모양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지.
1: 아유, 혼자 있을래요, 어머니. 이만 건너가서 잘게요.
3: 복씨가.
1: 안녕히 주무세요.
3: 아유, 제가 아파서 제대로 걷질 못하네요. 제가 약이라도 가져올까요? 아이고, 우리 개똥 있겠네.
4: 지금은 혼자 두는 게 좋겠어. 가서 해봐주게.
3: 네, 아주머니. 아유, 그 이쁜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4: 복씨가 어쩜 좋으니.

0: 아, 뭘 잘못 들었나?
1: 순복 언니, 다야, 복식이.
0: 아, 새벽부터 웬일이야?
2: 언니, 나 소리 공부하러 갈 거야.
0: 그래서 보따리까지 쌌어?
2: 밤새 생각했는데 아버진 절대 허락하실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가려고. 같이 가자.
0: 저기, 그게...
2: 저번에 같이 가자 그랬잖아.
0: 미안해, 복식아. 나 나가면 어머니도 안 계신데 누가 살림을 해.
2: 알았어, 언니.
0: 복식아.
2: 안 되겠다. 나 갈게.
0: 복식아.
2: 들어가.
0: 미안해, 복식아.

0: 뭐야?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디 소리할 기분이 나야지. 소리할 기분이.
1: 막내야, 여기 바닥 좀 치워가면서 하자. 어?
0: 네? 저요?
1: 그럼 너지.
0: 아까 닦았어요. 그리고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왜 밤낮 저만 시키세요? 저는 청소하러 온 게 아니에요.
2: 그게 아니면 너 여기 왜 왔는데?
0: 그거야 하규일 선생님께 가곡을.
2: 얘가 눈 하나 깜짝하고 거짓말을 하네.
0: 거짓말이라뇨?
2: 내가 꼭 말을 해야 알겠니? 너 교육시간 끝나면 몰래 밖에 나가서 춤 배우고 민요 배우고 그러지?
0: 그건...

0: 어떻게...
1: 그렇게 닥치는 대로 배워서 뭐가 될래? 너 여기 온 지 6개월 지났어. 여태 가곡에 마음을 못 붙인다는 건 다른 걸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니? 뭐 예를 들면 청소 같은?
0: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내가 뭐가 될지는 내가 정해요. 다시 말하지만 난 청소하러 온 게 아니니까 앞으로 원칙대로 돌아가면서 해요.
1: 이제 또 민요 배우러 나가시나?
2: 일러버릴까 보다 그냥. 선배를 물러보는 거야 뭐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거야?

0: 여기 오긴 오는 거니?
1: 네, 아주머니. 오늘은 좀 늦네요, 이상하게.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었는데.
0: 오면은 이 방에서 공부를 하니?
1: 여기서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부르시면 선생님 방으로 가서 해요.
0: 아니, 근데 얜 왜 이렇게 안 와?
1: 좀 나가볼게요.
2: 힘들다. 너무 힘들어.
0: 내 새끼.
1: 아주머니.
0: 복식아. 복식아.
2: 어머니.
0: 그래, 애미다, 애미.
2: 어머니.
0: 춥다, 이리 들어오렴.
2: 어머니.
0: 아이고, 내 새끼. 얼굴 좀 쓰다듬어 보자. 왜 이렇게 머리 빗은 게 엉망이야. 여자는 항상 단정하게 몸가짐을 해야지.
2: 네.
0: 매무새가 흩어져 있으면 소리도 그렇지 않겠니? 어디 보자. 옷걸음도 좀 고쳐 맸고.
2: 아버지는요?
0: 말씀은 안 하셔도 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신다.
2: 아버지.
0: 자, 어디 보자. 아이고, 이제 좀 내 딸 같네. 응?
3: 순복아. 순복아.
1: 네.
0: 그래, 공부해야지. 다녀와라.
2: 어머니, 가지 마세요.
0: 그래, 기다리마. 나 마음이 타불.
3: 앉거라.
1: 네.
3: 그래, 어머니 뵙고.
2: 네? 네, 선생님.
3: 너도 소리 팔짱개야. 아참, 너희 둘을 데리고 다음 달에 갈 데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단단히 하자, 응? 자, 오늘은 유산가를 해보자.

0: 복식이냐?
1: 네.
0: 잠깐 좀 들어오너라.
1: 네.
2: 선생님.
3: 복식아, 빛이 어떠냐?
2: 작은 새 빛이 말씀이세요?
3: 그래.
2: 어여쁜데요?
3: 그래? 좋구나. 이제부터 넌 빛이다. 안빛이.
2: 빛이. 안빛이.
3: 네가 처음 왔을 때 너한테서 자꾸 예쁜 빛이 새를 봤어. 빨갛고 파란 그 새를 말이다.

0: 선생님.
1: 선생님, 선생님 하고 있는 걸 보니 이분 이수대 할 말이 없는 게로구나.
0: 선생님.
1: 사람은 말이야,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하고 싶은 일이 있지. 어떤 일이든 잘 되면 좋은 거겠지만 잘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더 빛나는 거란다. 왠 줄 아느냐? 바라고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0: 선생님.
1: 빛이, 너도 네가 바라는 일을 하거라. 알겠냐?

0: 복시. 아이고 참. 빛이야, 어디 한번 보자. 응? 아이고, 옷걸음도 잘도 매지. 어쩜 이렇게 이쁠고.
1: 어머니도 참.
0: 아니 근데 순복이가 여길 잘 찾아오려나 모르겠다.
2: 복시가? 어. 아니 빛이야.
0: 아유, 왔니? 아유, 집 찾는데 힘들진 않았고.
2: 제가 누군데요, 어머니? 길이든 뭐든 찾는 거라면 서울에서 김서방도 찾는 실력이에요. 빛이도 찾았잖아요.
1: 찾은 게 아니라 만난 거지.
2: 아무튼 아무튼.
0: 그래, 맞다. 난 더 멀리 갔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1: 어머니.
0: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주책이다. 오늘같이 좋은 날.
1: 아니에요,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0: 아, 그래. 기운 떨어지지 않게 잘 챙겨 먹고 옷 단단히 여미고.
2: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비치까지 챙길게요.
0: 그래, 잘 다녀온.
2: 네.
0: 아이고, 좋은 날씨에 감기나 걸리지 않을지.
2: 전차다! 얼른 와!
1: 같이 가, 언니!
3: 여기가 깊은 사랑이야, 언니? 어르신들이 꽤 많네.
2: 사랑방을 이렇게 땅을 파고 만든 거야. 동네마다 있어.
4: 아, 안 들어가요?
2: 오라버니 또 왔어요?
5: 동생도 또 왔으면서 뭘?
2: 전 오늘 좀 달라요.
5: 응? 아니, 다르긴 뭐가?
2: 오늘은 소리를 하러 왔거든요.
5: 그래?
2: 네! 제 동생하고 선생님 따라서 왔어요.
5: 어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2: 그 전에 쫓겨나지나 마세요.
5: 그런가?
2: 소리는 알아가지고. 괜찮아?
1: 좀 떨려.
5: 떨지 말아요, 꼬맹이들.
2: 꼬맹이요?
6: 밖에서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와.
2: 네, 들어가요.
4: 잘 들을게.
7: 여기 앉거라. 제가 가르친 아이들입니다.
8: 소리란 소리는 다 들어볼 테니 시작해 보시게나.
7: 예, 그럼 회신곡부터 하겠습니다.
9: 좋다.

여긴 마치 엄마의 몸속 같아. 소리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데라고나 할까. 빼곡히 둘러앉은 사람들, 이런 게 무대에서는 기분이겠지.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무대를

0: 경험하고 그때마다 새로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 그게 우리 소리하는 사람이겠지.
1: 그 소리 제법 하는구만. 그래, 다른 것도 해보시게.
2: 이번에는 노래가락입니다. 순복아.
3: 예? 예?

0: 그 소리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야. 하,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1: 만대의 무궁화가.
2: 이 아이는 그 소리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그려. 그 앞에 소리한 그 아이, 그 다른 걸 좀 시켜보시죠.
3: 예. 그럼 이번엔 열두 잡가를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파란 춘성 하고
0: 소리가 이다지도 잘 되는 건 나 혼자만의 기운이 아닌 듯해. 그렇다면 이건 서로 마음이 오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인가? 오늘처럼 노래와 내 감정이 하나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도대체 뭘까?
1: 구경을 가세 추억장
4: 아유, 노래를 맛깔지게.
0: 언니, 물 좀 먹어야지. 담배 연기가 가득 차서 목 아플 것 같은데 날개란 드시려?
5: 아니.
0: 왜 그래? 어디 다른 데가 안 좋아?
5: 나 소리했을 때 뭐라 그랬는지 들었니?
0: 아니. 미안해, 잘 못 들었어.
5: 너 끝나곤 뭐라 그랬는지 들었고?
0: 그것도 몰라. 지금 너무 들떠서 아무것도 몰라.
5: 넌 그래도 돼. 잘했으니까.
0: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좋아, 언니. 이런 기분일 줄 정말 몰랐어.
5: 역시 넌 안복식이다. 아니, 안빛이다.
0: 무슨 소리야?
5: 어릴 때 소리만 나오면 빠져들던 애 말이야. 힘든 줄도 몰랐잖아.
0: 그랬지.
6: 실례합니다.
0: 네, 네?
6: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5: 예, 전 순복이고요. 얜 안비취예요.
0: 언니.
6: 안비취.
5: 근데 누구세요?
6: 난 강기준이요. 노래 잘 들었어. 그럼 이만.
5: 연기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네.
7: 자, 그럼 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3: 아, 예. 한 500년을 할까요?
8: 아, 좋지.

0: 넣어드릴게.
1: 너 먹어.
0: 아, 하시라니까.
1: 아이고, 한복 바느질하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니까 비뚤어지잖니. 안 그래도 너 이불 없이 없어서 걱정인데.
0: 괜찮아요. 자, 나중에 하시고요.
1: 아유, 얘도 참.
0: 아버지께는 안 가보세요?
1: 엊그제 다녀왔어. 아버지도 은근히 네 곁에 있으란 눈짓이다.
0: 왜요?
1: 걱정되시니까 그렇지.
2: 저 안비치 씨 계십니까?
1: 널 찾지 않았니?
0: 전대요. 누구시죠?
2: 아예 예,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0: 뭐예요?
2: 이게 뭔지 저도 모르죠. 어떤 남자분이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 성함이
0: 혹시 강기준 씨?
2: 아예 강기준. 아 그럼 여기 놓겠습니다.
0: 네예
2: 안녕히 계세요.
0: 뭐지?
1: 아이고 한복이네. 진달래 빛이구나. 아유 색깔 참 곱다.
0: 기분 나빠요 어머니.
1: 왜?
0: 어머니가 그러셨죠.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쉬 여기는 모양이죠.
1: 누가 보냈길래 그래?
0: 아무튼요, 이대로 뒀다 그냥 돌려주겠어요.
2: 실례합니다. 안비치 씨 계십니까?
0: 또 그 사람인가? 예. 누구세요?
2: 예? 경성방송국에서 왔는데요.
0: 어머나!
2: 최정식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방송국으로 모시라고 하셔서요.
0: 아유, 왜요?
2: 방송 때문에요.
0: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대머리 괜찮아요?
1: 괜찮아. 근데 옷은 뭘 입으렴?
0: 그러게요.
1: 지난번 깊은 사랑에서 입었던 건 어떠니?
0: 그건 빛깔이 좀...
1: 아유, 나는 분홍빛을 좋아하는데. 아까 그 진달래빛 한복을 입지 그래?
0: 이쁘긴 한데...
1: 마음에 걸리는구나.
0: 네. 그럼 오늘 입고 제가 사죠, 뭐.

0: 왔구나.
1: 네, 선생님.
0: 어서 올라가자. 얘긴 가면서 하고. 경기 민요를 방송할 건데 대금 비리 장구가 반주하고 빛이 네가 소리를 해야 돼. 알았지? 왜 대답이 없노?
1: 네.
0: 반주하는 선생들은 다 한 번씩은 뵌 분들이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1: 네, 네.
0: 왜 점점 대답이 기어들어가?
1: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2: 저 좀 이따 바로 방송 시작하니까 들어가셔서 기다리시죠.
0: 예, 그럽시다.
3: 아까 말이야. 그 대금 소리가 너무 이게 좀.
4: 여기 어서 와요.
1: 안녕하세요.
5: 반가워요.
4: 아, 그 빛이 자네. 그리고 그 방송 처음이지?
1: 네.
4: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1: 뭔데요, 선생님?
4: 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지. 이 명창이 되려는 사람들은 말이야, 다 한 번씩 치른 일이 있거든.
1: 네.
4: 그 스튜디오에 처음 오는 사람은 요 이 마이크에 대고 큰절을 해야 명창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다 그러셨어, 다? 응? 정정렬, 김소희, 전부 다. 응? 안 그런가?
0: 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럼.
1: 마이크에다 대고요?
4: 명창되기 싫은 모양이네.
0: 아, 그렇단 말이야?
1: 아니에요. 곧 방송이 시작된다 그러셔서.
4: 아, 그러니까 얼른 해야지. 첫 방송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

0: 저기 잠깐만요. 왜요, 선생님? 범 선생님, 장난하셨죠?
1: 잘 받았습니다.
2: 이 비치가 아주 재밌는 데가 있어.
0: 어떻게 선생님?

0: 비추 씨. 왜 그리 놀라오?
1: 강기준 씨?
0: 내 이름을 기억한 거요? 아,
1: 그야 이름이 좋으니까.
0: 내 이름이 좋다.
1: 아니요. 이름이 쉽다고요.
0: 아무튼 고맙소.
1: 참, 낮은 왜 그런 걸 보내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0: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비치 씨가 입고 있는 거, 그건 내가 보낸 거 아니요?
1: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방송을 하러 가긴 가야 되겠고, 무대에 설 때는 항상 화사하고 싶고, 어쨌든 이거 제가 살게요.
0: 라디오는 공연하고 다르지 않은가?
1: 네?
0: 공연처럼 보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1: 그건... 선생님은 제가 당해낼 수가 없네요.
0: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웃을 때가 더 보기 좋소. 아,
1: 놀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실컷 놀림받고 오는 길이에요.
0: 마이크에 큰절한 거 말이요?
1: 어떻게 아셨어요?
0: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처음 깊은 사랑에서 본 이후로 한날 한시도 당신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다음 공연장에도 내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하는 공연은 절대 놓치지 않을 작정이니까 잘 들어가요.
1: 아니 저기 도대체
0: 왜 그러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 나도 답할 수 없는 거니까 그저 당신을 본 게 운명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요.
1: 운명?
0: 잘 자요.
1: 잘 가요, 강기준 씨. 운명.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

0: 아, 저, 순복아, 사람은 많이 들었니?
1: 와, 꽉 찼는데요?
0: 그래? 와, 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니까 금세 선전이 되는구나.
2: 언니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0: 데뷔부터 해라, 순복아.
1: 전 이제 귀치 의상 챙기는 일이 더 재밌어질라 그래요, 선생님.
3: 아, 안녕들 하십니까?
1: 어, 시작이다.
4: 나 이곳 가설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새해를 맞아 마련한 설맞이 특별 공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즐기고 가시길 바라면서 흥겨운 민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야야, 저기 좀 봐.
1: 안녕하십니까?
0: 어머, 여기까지.
1: 아, 일어나지 말아요. 저 이것만 전하고 가겠어.

0: 떡이네. 아, 선생님, 선생님, 떡 좀 드세요.
1: 아니, 웬 떡이냐?
0: 강기준이란 분이요. 우리 비취를 좋아해서 매번 이렇게 뭘 준비해 오네요.
2: 언니.
3: 안녕하십니까. 강기준이라고 합니다.
0: 지난번에 깊은 사랑에도 오셨어요.
4: 아, 깊은 사랑에서 깊은 사랑에 빠지셨구만.
3: 예, 맞습니다. 전 방해될 테니까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공연 잘하십시오.
4: 신사가 비치야.
5: 자, 그럼 이어서 경기 민요의 안비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묘한 게 사람 마음이다. 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분에게 동화됐나. 오늘은 유난히도 내 시선이 객석을 헤매고 있구나. 왜 이리도 그분을

0: 아, 그래, 오늘 고생들 많았다. 많이들 먹고, 응? 자, 그 그렇고 승복이 넌 정말로 의상 챙기는 게 더 재밌는 게야?
1: 아이, 선생님도 참, 아이, 아무렴 그렇겠어요? 전 연애가 더 좋네요.
0: 오, 이 순복이가 아주 뒤로 꿍꿍이가 다 있어. 그래, 연애할 사람은 있고?
1: 아이, 뭐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강모식이라고 그냥.
0: 그러지 말고 소리 좀 더 해봐. 왜 그만둘 생각이 없어?
1: 아이, 선생님도 참, 아이, 할 말 없게 만드시네.
2: 강기준. 강기준.
0: 아, 얜 무슨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야?
1: 비치야.
3: 아, 네. 네, 선생님.
0: 아까 그 신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지 뭐, 그치?
3: 아, 아니에요.
1: 얼굴 빨개지네? 너 그랬구나?
4: 아, 가. 비치라. 아, 캬. 에? 이름 한번 조심이라. 어디자. 이 보석 같은 비치가 따르는 술은 얼마나 좋을까? 저 한번 따라 보시죠.
0: 아, 여봐요, 사회자 선생. 좀 지나쳐요.
4: 그 지나치긴 뭘 지나쳐? 여기 서울역인가?
0: 어허, 이거 왜 이러십니까?
4: 왜 이러긴 내가 뭘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럼 뭐 할 그 정도를 가지고 지나쳤대.
0: 아, 그렇다니.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4: 아니 뭐 굳이 듣고 싶다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목이 말라서. 아, 좋다. 그러니까 미녀가 그게 속을 후벼 파는 가사가 이거 많거든. 예? 그래서 노래에 벌써 인간적인 냄새가 훅 아주 그냥 훅 묻어난다 이거지.
0: 그래서는
4: 뭐가 그래서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녀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한다기보다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손도 좀 잡고 이렇게 그저 다가가고 싶다 그 말이지.
1: 너무 취했다.
4: 아니야. 이거 난 안 취했어.
0: 안 되겠어 이거. 이봐, 나도 미녀하는 사람의 이 양반아.
4: 아니 뭐 이 양반?

0: 아니 당신 이거 나이가 몇이야? 누구 보고 양반이야?
1: 우리 저기 아니 하긴 저기 내가 저 양반은 양반이지.
2: 비치야, 신보가 더 험해지기 전에 얼른 가.
3: 봐봐 이거.
4: 아유, 가자 비치야. 아, 얘가 왜 꼼짝을 안 해?
2: 얼른 일어나거라 비치야.
5: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선생님.
2: 취한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날을 잘 기억해도 뒀다가 나중에 선생이 돼가지고 내가 미안하구나.
5: 아니에요 선생님, 제 뜻은.
2: 어서 가.
5: 선생님.

0: 아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에이, 아이, 술 취하면 모두 멍멍 개 된다고 하지 않든.
1: 왜 미녀는 만만히 볼까? 인간적이라서 그렇다고?
0: 실성한 거지. 그게 제정신이냐? 아,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 손을 왜 달래?
1: 내가 미녀를 하는 것도 흥이 나고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내 미녀를 듣고 좋아해 주는 게 좋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지.
0: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아, 그럴 일도 아니야.
1: 어머나, 선생님, 내 지나쳤다. 언니, 여기서 가. 아,
0: 데려다 줄게.
1: 아니야, 언니도 가서 언니 공부해. 나 언니랑 소리하고 싶어.
0: 비추야.
1: 잘 가.
0: 아이, 기집애 똑 부러지기네.
1: 힘들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차가워. 눈이네? 세상이 다 하얗게 덮여서 아까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강 선생님.
2: 걱정했어. 끝자하니 소란이 있었다기.
1: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2: 부탁을 하는 게지.
1: 누구한테요?
2: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1: 누가 그런 부탁을?
2: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소.
1: 아니, 그럼 돈을 주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2: 하지만 당신이 걱정되는데 어쩌겠소.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당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1: 지금 힘든데.
2: 머리 위에 하얗게 눈이 내렸구려. 당신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되도록 내가 지켜주겠소.
1: 무슨...
2: 결혼을 하잔 말이오.
1: 네?
2: 당신을 깊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소.

0: 예, 애미야. 애미야.
1: 예, 가요.
2: 우리 차 마셔요, 엄마.
3: 거기 창 좀 활짝 열어라.
2: 네. 어머, 눈이래? 와.
3: 무슨 할 일이 그리 많다고. 눈 오는 것도 몰라.
2: 엄마처럼 큰산 추억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생각나세요?
3: 옷이 그게 뭐니?
2: 왜 딴소리를 하세요?
3: 단추가 왜 그 모양이냐고.
2: 어휴, 참 엄마도. 할머니는 엄마를 그렇게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 엄마는 왜 이렇게 날 가만두지 않아요? 에?
3: 저런 헛똑똑이 같으니라고. 할머니는 내가 아니라 널 아끼셨어. 오죽하면 피난 가실 때도 너만 데리고 가셨겠니?
2: 그거야 내가 네 살이고 순진이가 막 태어났을 때라 엄마 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3: 그럼 같이 계셨어도 됐잖아. 그런데 너만 데리고 식구들한테 가시더라.
2: 섭섭했어요?
3: 아이고, 내 새끼를 데리고 가셨는데 섭섭하면 되나. 그냥 좀 힘들었지.
2: 그랬어요?
3: 사랑은 누가 뭐래도 내리사랑이다. 부모가 하는 자식 사랑, 그거 아는 자식 아마 한 놈도 없을걸.

0: 아가 울어.
1: 그래 아가, 우리 순진이가 우네. 왜 울지?
0: 정진이 안아주라고 울어.
1: 순진이가 정진이 안아주라고 울어?
0: 응. 엄마 나도 안아줘. 아유,
1: 그래 순진이 자 주고 그리고 우리 정진이 안아줄게. 자, 자.
0: 아가 안 운다.
1: 이상하네. 왜 안 울지?
0: 젖 먹어서 입이 없어.
2: 정진아.
0: 어?
1: 누구실까?
0: 아빠다.
1: 순진이 깨겠다.
0: 아빠.
2: 우리 정진이 잘 놀았어?
0: 응.
2: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3: 아 그래 썼네.
2: 어디 우리 순진이 좀 볼까?
1: 아유 이제 겨우 재웠어요.

0: 순진이 뉘었으면 당신도 이리 오지.
1: 아, 네.
0: 몸은 좀 어떻소?
1: 돌아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회복해가고 있어요.
0: 어머님하고도 의논했지만 당신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정진이랑 어머님만 먼저 부산으로 가시게 해야겠소.
1: 정진일 먼저요? 언제?
0: 되는 대로 빨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1: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여보.
0: 조금만 견뎌요. 길진 않을 거야.
1: 정진이한텐 단 며칠도 길어요.
0: 모두 함께 있는 건 위험하오.

0: 엄마! 한무이가 기차 타러 간대!
1: 그래. 정준이 좋아?
0: 응. 엄마, 빨리 가자.
1: 정준아, 이리 온.
0: 응.
1: 엄만 아가랑 나중에 갈 거야.
0: 엄마.
1: 정준아, 정준이 알았지?
0: 응.
1: 어디 보자, 우리 정준이. 치마도 잘 입었고 블라우스도 잘 입었네. 항상 이렇게 단정해야 돼. 여잔 어디 있든지 항상 옷매무새를 잘 살펴야 돼요.
0: 네.
1: 정준아, 엄마 말 잘 기억해. 할머니를 잘 따라가 있으면 엄마도 곧 갈 거야. 하지만 할머니를 놓치면 엄마 정준이를 못 찾아. 그래, 이제 가.
2: 아빠 손잡자, 정진아.
0: 아니야, 엄마 손잡을 거야.
1: 그래, 가자. 어머니, 저 안 나가요.
3: 그냥 있어. 내가 잘 갈 테니까.

0: 승진아, 언니는 어떻게 지낼까? 보고 싶다, 그치? 그래. 나무 관세 보살.
1: 오셨습니까, 보살님?
0: 네, 스님.
1: 허공에 둔 마음은 잡으셨습니까?
0: 마음 잡는 일이 그리 쉬운가요, 어디?
1: 소리로는 온갖 감정을 마음대로 풀어내시는 분 아닙니까?
0: 예, 그렇게 남의 마음은 많이 잡아봤지요.
1: 보살님 마음도 소리로 풀어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리로 감정을 풀어내는 일에 회의가 든 지 오랩니다, 스님.
1: 아니, 그건 왜요? 요즘처럼 다들 어려운 때에 우리 소리로 마음을 다독이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0: 제 마음을 풀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으니 남의 마음인들 풀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아이고, 녀석. 그래. 춥지?
0: 이만 가야겠네요.
1: 나무 관세 보살.

0: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1: 순진아.
0: 막 잠들었어요.
1: 오늘은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0: 순진이랑 있으면 하루가 훌쩍 가는데요. 뭘 무슨 일 있으세요?
1: 왜 그런 것 같소?
0: 아니요, 약주하신 것 같아서.
1: 이거 얼마 만에 받아보는 관심인지 모르겠어.
0: 아, 무슨 뜻이에요 여보?
1: 정진이 부산으로 피난 보내고부터 당신 생각은 온통 거기가 있었어.
0: 참, 남자는 평생 애라더니.
1: 여보, 우리도 갑시다.
0: 네? 부산을요?
1: 부산. 우리 큰딸 정진이가 있는 부산.
0: 여보,
1: 가서 새로 시작합시다. 여긴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회사도 말이 아니야. 힘들겠지만 내려가서 한번 잘 지내봅시다.
0: 참 좋아요 여보.
1: 좋소, 갑시다.

0: 진이 배고팠지? 저기 구석이라 괜찮겠죠, 여보?
1: 괜찮소. 아이 젖 먹이는 것처럼 성스러운 광경이 또 있나? 걱정 말고 어서 먹여요.
0: 아유, 당신도 참.
1: 난 나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오겠어.
2: 맛있게 드세요.
0: 아유, 저기 따뜻한 차 좀 드시고 가세요.
1: 갔다 와서 먹겠어. 금방 올 테니 걱정 말아요.
0: 그래. 아유, 배고팠어?
3: 방금 뭐라켰노? 그 자리가 넘어가? 이놈아야, 그 자리 넘어가면 난 뭐래 먹고 살란 말이고?
4: 이와이 카노 참말로. 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만은.
3: 아유, 자기 왜 놔라?
4: 이거 완전 미치는가 봐. 이 오들장 이거 안 놓나 이거?
3: 와 그러는데, 응? 아니 뭐가 문제인데?
4: 좋은 자리는 남들론에도 좋으니라. 어? 아 그러면 빠리빠리 알아서 잘해야지. 손 놓고 있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나?
3: 가긴 어디 가노? 일을 마무리 짓고 가라.
4: 재수 없구로 와우라 이거.
3: 여자 몸으로 빌어 먹고 사는데 겨우 손바닥 만하게 좌판 펼쳤다. 그걸 넘겨불면 내는 어쩌나 말이다. 네 우습게 보는 기제. 여자 몸으로 혼자 산다고 우습게 보는 거 맞지? 네 나한테 바라는 게 뭐고?
4: 이 뭐라 했었나 이거? 에?
5: 아이 보소.
4: 내가 아지매한테 바랄 게 뭐가 있겠는겨?
3: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4: 뭐?
3: 네, 돈은 없다. 그러니까 내 다른 걸 말하면 내가 다 할게.
4: 이 아지매가 돈이 없으면 내한테 뭘 주겠단 말이고? 아지매 몸이랑 주겠다 이 말이오? 에?
5: 내 참말로 들어봐서 아지매 내 말 잘 들었소. 에? 내가 일하고 살아도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놈이 아니요. 에? 정신 차리소.
2: 우는 사람한테 하기 미안한 말이지만도 울지 마이소. 내도 먹고 살아야 한다요. 장사 안 됩니다.
3: 미안합니다.
2: 따뜻하게 옆차 한잔 드리소. 으이구, 이놈의 전쟁 때문에 살기 힘든 건 참 우리 여자들 뿐이다. 으이구.
1: 갑시다 여보.
0: 따뜻한 차 좀 드시라니까요.
1: 얼른 나서는 게 좋겠어. 자꾸 더 추워져요.
0: 우리에게 고생하네. 순진이 좀 잘 여미고요.

0: 야야 일로 와봐.
1: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머니 사시는 데 맞아요?
2: 피난 온 사람들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이 근처요.
1: 여기라고요? 이 판잣집에?
2: 전쟁으로 집집마다 가장이 직장을 잃었을 텐데 무슨 수로 호사를 바랄 수 있겠소. 나도 일을 그만두고 오지 않았소.
1: 그럼 내 딸 정신이도 이 골목에서 놀고 있을 거란 말인가? 어찌 살아야 하나? 어찌 살아야 내 아이를 번듯하게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2: 여보, 저기 저쪽 집 앞에 어머님 계시네.
1: 어머니.
2: 어머님!
3: 어? 아빠!
4: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왔어? 힘들었지? 아이고 어머 엄마. 정진아, 엄마 오셨네.
1: 엄마가 널 이런 곳에 뒀구나.
3: 엄마!
1: 옷이 이게 뭐야? 어? 일어나.
3: 엄마.
1: 손도 좀 씻고 그래야지. 까마귀가 친구하자 그러겠네. 들어가자.
5: 아니 어디서 일을 알아본다는 거야?
2: 내가 알아볼 테니 당신은 그냥 있어요. 몸도 힘든데.
1: 당신도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면 일이 훨씬 덜어지지 않겠어요?
2: 마음이 안 놓이는 모양이구만.
1: 그게 아니라 당신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피나 나서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루하루를 죽을 것처럼 살더라고요.

0: 이젠 저도 그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살아야겠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1: 미안하오.
0: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니까요.

0: 줘야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줄이 길어요?
1: 아유, 실례합니다.
2: 들어오소, 광복종이요.
1: 여기서 소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2: 소리? 벗어. 여기 있는 사람들 보이제? 이 사람들도 다 소리하겠다고 와 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그렇고 있는 사람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
1: 소린 들어보지도 않고 뽑습니까?
2: 들어보나 마나요. 다 거수 거지 뭐. 딴 데 가서 알아보소.
3: 비치야. 안 비치?
1: 순복 언니?
3: 그래, 나야 비치야. 어디 오자. 잘 지냈어?
1: 순복 언니.
2: 뭐라고? 안 비치? 잠깐만요.
3: 왜요?
2: 이제 안 비치시라면은 경기 민요하는 그분 맞습니까?
3: 그래요.
2: 아이,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3: 안 된다면서요?
2: 아니, 아닙니다. 안 비치시라면.
3: 아이, 됐어요. 그치, 비치야?
1: 네, 됐습니다.
2: 글쎄, 약간 미안한 일이고요.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은...
1: 글쎄, 그게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2: 아이쿠마, 직접 날아든 새를 쫓아빈. 아이고, 아이고, 이 뭔디.
4: 어서 오이소.
3: 여기 국밥 두 그릇이요.
4: 예.
3: 다른 식구들은? 아주머니는 안녕하셔?
1: 덕분에. 언닌? 언니, 왜 그래? 어?
3: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들 다.
1: 언니, 고생이 많았겠네.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3: 아주머니도 오셨어? 뵙고 싶다.
1: 그래, 얼른 먹고 가자.

0: 여보세요? 안 비칩니다.
1: 내 쪽에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 동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구만.
0: 박 회장님 아니세요? 이거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걸 보니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나 보네요.
1: 맞아요. 안 회장은 우리 장춘의 회원 중에서 내 손님들한테 우리 문화를 전달하는 담당자 아니요. 그래, 요즘 어렵진 않습니까?
0: 네, 뭐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1: 그렇습니까?
0: 회장님도 참. 뭐 한 몇 년 무리 없이 쭉쭉 컸으니 도전자도 생기고 위기도 오고 그럴 때도 있죠.
1: 아무튼 마음가짐 하나는 여장부감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춘의 모임 있을 때 외국 기빈들도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사업하다 힘들면은 말씀하시고요.
0: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1: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그럼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0: 네, 공연 준비 잘해서 가겠습니다. 누굴 불러서 가나. 어디 보자. 그래, 춘이, 혜란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0: 비치 왔구나.
1: 아직 멀었어?
0: 왜? 뭐 할 말 있어?
1: 아, 아니.
0: 그럼 좀 앉아. 술 한잔 할까?
1: 아유, 언니. 공연 뒤풀이 아니면 내가 언제 술 마셔요?
0: 그렇지, 참.
1: 저기, 순복 언니. 이 식당 계속 할 거유?
0: 왜?
1: 골프장 수입만으로 그만그만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0: 글쎄, 아니,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피난 시절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내가 낸 식당이잖아. 그래서 애착이 더 가.
1: 전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언니 나랑 공연하는 데 같이 가고 그러면 안 될까?
0: 공연?
1: 어, 공연.
0: 최정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너도 소리 팔자라고 하셨잖아. 소리에서 마음을 돌린 것 같다가도 어느새 공연장에 가 있으니 너도 참.
1: 그렇지? 언니, 나도 공연이 생길 때면 설레는 나를 보면서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해. 어쩌겠어, 타고난 것을.
0: 아, 그래. 정진이 아빠는 좀 나아졌어?
1: 몸이 아프면 힘이 들 텐데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해. 대단하지.
0: 아, 결핵이기는 장사는 없나 보다.

0: 아니, 뭘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1: 의상 좀 챙겼어요.
0: 어디 가오?
1: 공연하러요.
0: 그럼 또 거기서 머물다 오겠군.
1: 네, 하루 정도 될 거예요.
0: 다 했으면 와서 누워요.
1: 네, 자.
0: 나도 무대에서는 당신이 좋소. 그런데 내가 볼 수 없는 무대는 왠지 싫구만.
1: 무대를 아주 멀리하라는 말씀이세요?
0: 그럴 수 있겠소?
1: 당신이 하라면 그렇게 하죠, 뭐.
0: 벌써부터 무대에 서는 게 좋아 미소가 번지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군. 웃는 당신이 이뻐요. 당당한 당신이 보기 좋아.
1: 제가 소리를 하는 건 제 마음을 다 잡기 위한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0: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1: 이번엔 뭘 입을까요?
0: 아직 안 골랐어.
1: 당신이 이불한 걸로 입으려고요. 아유, 저,
0: 당신한텐 진달래빛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려요. 당신이 그걸 입으면 꽃 같아.
1: 참 미인은.
0: 당신 같은 여장부한테 작디작은 비취세를 예명으로 붙여주신 걸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난 알아요. 당신 마음결이 그렇게 작고 고운 비취세 같다는 걸.
1: 맨날 일한다고 나다녀도 이쁘세요? 네, 여보. 아휴, 참. 오늘은 유난히 힘들어 보여요.
0: 많이 쇠약해져 그렇소. 자고 나면 괜찮을 거요.
1: 약은 드셨죠? 자, 그럼 얼른 주무세요.
0: 무대에 선 당신을 보고 싶군.

0: 이렇게 일찍 가신 걸 보면 나중에 너 갈 때 편히 오라고 길 닦으러 가셨나 보다.
1: 나 만나고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펴줬는데 저 세상에서는 그러지 말고 편히 계셨으면 좋겠어.
0: 길을 닦으면서 더 편하고 행복하실 수도 있지.
1: 그런 분인데 내가 너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게 아니야.
0: 나무관세 모사.

0: 누구세요?
1: 네? 여기가 암비 출시 댁이죠?
0: 네, 그런데요?
2: 이 집의 모든 물건들 자압하겠습니다. 이 딱지는 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0: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0: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아, 그나저나 안 회장, 요즘 골프장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2: 좋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대형 연습장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저희 같은 작은 연습장이 빛을 보기 어렵죠.
1: 오호. 아, 그런데 왜 힘들단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장춘회, 긴 몸을 누리자는 뜻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봄을 즐기며 살듯이 길게 잘 살아야죠.
2: 청춘이 원래 힘든 시절 아닙니까? 힘들어도 제 보기려니 하고 살아야지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긴 제 얘기를 풀어놓자고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오호, 너무 똑바로 선을 그으시는데요, 안 회장? 점점 더 섭섭합니다.
2: 아유, 그럼 제가 선을 좀 치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지요.
1: 아이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

0: 길에 꽃이 피면
1: 그럼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해놓고 항상 지켜주시겠다 하고서 머리 위에 하얗게 서리 내릴 때

0: 어머니.
1: 어, 정진이니? 깜깜한 데서 뭐해? 불 좀 켜라. 아, 아니.
0: 눈빛이 새빨갛죠?
1: 어떻게 된 거야?
0: 그것보다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1: 뭐야?
0: 겨우 진정하셨으니까 밝을 때 보세요.
1: 정진아.
0: 공연 가면 엄마한테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우린 왜 밤낮 어머니를 이렇게 뺏게 해야 돼요? 네?
1: 정진아, 애미 얘기도 좀 들어주렴.
0: 듣기 싫어요. 만약 할머니 어떻게 되시면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봐요.

0: 나 물 줘.
1: 어서 와. 알아봤어?
0: 응? 아 그래. 어떻게 된 거래? 다져.
1: 얘가 왜 이래?
2: 언니, 이렇게 완전히 탈탈 털릴 수도 있는 건가?
0: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땅이랑 골프 연습장이랑 다?
2: 다.
0: 내가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때부터 걱정했어. 그게 어떻게 만든 땅인데? 아니, 어떻게 세운 사업인데?
2: 난 마음을 비웠어.
0: 정진이 시집은 어떻게 보낼래? 어머니랑은 어떻게 먹고 살래?
2: 마음을 비워야지. 비워야 돼.
0: 뭐? 뭘 비운다고?
2: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아니, 나 비웠어. 근데 왜 이렇게 맥이 풀리지?
0: 이거 등신!

0: 엄마, 거기 계셨어요?
1: 아니다. 방금 왔어. 자거라.
0: 네, 주무세요.
1: 정진아.
0: 왜 그러세요?
1: 에밀 좀 안아주련?
0: 네?
1: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었어. 힘들어 죽고 싶다, 정진아.
0: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죽어요?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양보한 건 그럼 뭐야?
1: 더 이상 살림이 없어.
0: 그래요? 그래?
1: 정진아.
0: 그럼 죽어.

0: 그 말이 날 살렸지.
1: 무슨 말이요?
0: 그거야 뭐 시집 간단 말이지 뭐.
1: 왜?
0: 입 하나 주는 게 어딘데? 어려웠잖니 그때. 한입 덜어주겠다는데 내가 얼마나 홀가분 하던지.
1: 말도. 꼭 섭섭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0: 섭섭할 것도 쎘다. 넌뭐안 그랬어? 난데없이 결혼하겠다고 나서놓고선.
1: 난데없었죠. 이거 봐라. 정직이 결혼 사진이다. 어머 이모,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2: 아이고, 내가 뭐든 찾는 데 소질이 있다니까.
0: 그건
2: 와,
0: 맞다.
2: 이거 봐라. 네 엄마도 인정하잖니.
1: 난 결혼 사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2: 왜? 이쁜데. 아이고, 여기 발기스레한 볼좀 봐라. 찰록한 허리하고.
1: 결혼식 전날 함 들어오는데 내가 혼자 부엌일 했던 거 아시잖아요. 결혼식 날 피곤해서 혼났다고요.
2: 하긴 함 들어오는 날 음식하고 직접 나가서 함도 받고 그런 신부는 정진이 너밖에 없을 거다.
1: 엄마는 어땠게요? 공연 때문에 늦게 오셔서 제가 한 음식 드셨잖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 섭섭해.
2: 아이고, 얘가 진짜 섭섭했던 모양이네.

0: 어머, 어서 오세요 형님들.
1: 잘 있었어.
2: 미녀 연구회가 있어도 자주 보기가 영 힘들어.
0: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들. 자, 이리 앉으세요.
1: 그래, 할 말이란 게 뭐야?
0: 방송국에서 미녀를 매주 방송했으면 하는데요. 형님들이랑 저랑 셋이서 한 무대에 섰으면 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어요.
2: 에이, 소리란 게 각자 개성이 있는 건데 뭘. 각자 따로따로 서면 되는 게지.
0: 우리가 같이 서서 더 흥겹게 불러보자고요.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꼭 군무를 공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 무대를 좀 장악하고 불러보자 이겁니다.
2: 무대를 장악한다?
3: 우리 미녀 중에 비교적 흥겨운 게 바로 경기미녀입니다. 삶의 시름을 잊게 하는 경기미녀 안비치 묵개월 이은주입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죠.

0: 선생님들 나오셨다 해라나.
1: 어디?
2: 어머나, 세 분 다 곱기도 하셔라. 그쵸, 춘희 언니?

0: 어머, 오셨어요, 선생님.
1: 그래, 봤니?
0: 그럼요.
1: 어땠어?
2: 세 분이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소리 색깔은 다르시지만 그 소리가 서로를 꽉 채워주는 것 같아요.
3: 네.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긴 하지. 근데 그게 이렇게 좋아할 일일지는 또 몰랐네. 그쵸, 목 선생님?
1: 그러게나 말이야.
3: 아유, 피디님 오셨네.
4: 여기도 계셨네요.
3: 예.
4: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0: 오늘 공연 얘기도 좀 하시고.
1: 아이고 그랬네.
0: 네. 선생님, 전 지금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흥을 잘 돋우시는지 방송하는 내내 몸이 흔들거렸다니까요. 오늘 공연은 아주 길이길이 남을 문화재감이었습니다.
2: 잘 맞아요.
3: 문화재. 문화재랑.

0: 네, 문화재관리국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회의 중이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1: 예. 아, 고마워요.
2: 우리 경기 민요가 앞으로도 정립이 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리하는 세 사람이 함께 문화재 지정을 받고 앞으로도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키워나간다면 자리 잡힌 경기 민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언제 이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2: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1: 문화재가 되면 공연을 하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걸 아시지요?
2: 물론이지요. 문화재가 서야 하는 무대가 따로 있단 말씀 알고 있습니다.
1: 아, 참. 곧 일본 공연이 있다면서요?
2: 예. 실은 그래서 나날이 좀 바빴습니다. 저 다녀와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예, 그럽시다.

0: 비치야! 어,
1: 슬퍼가지고.
2: 아유, 여기까지 웬일이야?
0: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일본에 전화를 했었잖니. 아, 그랬더니 오늘 갔다는 거야. 그것도 혼자. 아, 그래서 내가 나왔지.
2: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오. 차 타고 어련히 잘 갈까 봐.
0: 아무래도 네가 이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서 귀국했지 싶다.
2: 언니.
0: 그래, 이거 사. 됐어. 인간문화재 57호. 네 이름 앞에 번호가 붙는구나.
2: 됐어. 이제 됐어.
0: 아이고, 애썼다.
2: 언니,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3: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정진아, 애미다.
3: 어, 어머니, 어디세요?
2: 집에 가는 길이야.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다.
3: 뭔데요?
2: 그때 그 청년 아직 만났니? 잘 있어? 언제 또 만나니? 다시 보고 싶은데.
3: 엄마!

0: 음식은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구절판에 음식을 담아내는데 흩어져 있으면 어디 좋겠니? 특히 설 같은 명절 음식은 더 그래야지.
1: 네.
2: 아이고, 알았어. 가서 사위랑 있어.
0: 왜요? 내가 말하는 게 싫다 이거요?
2: 정진이는 궁중요리를

0: 배우네야. 아, 그런 건 자네보다 잘 알아.
1: 배웠으면 뭘 해. 직접 할 때 잘해야지.
0: 그건 그래. 아주머니 음식은 배워도 낼 수 없는 맛이었잖아.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고, 아무튼 들어가. 정진이가 알아서 하게.
1: 어머니 음식은 이제 어디서도 먹을 수가 없지. 에휴, 그 맛을 누가 내겠나.
0: 아이고, 금세 또 기분이 우울해졌어. 아이, 저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왜 그런지 몰라.
1: 어머니, 어머니 피난 가실 때 우리 정진이 지켜주려고 일부러 혼자 그 먼 길 가셨던 거 알아요. 그 정진이가 커서 어머니 가실 때 곁에 있었잖아요. 전 여전히 소리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 부모, 모두 재수리에 실어보내고 이젠 저도 소리에 실릴 때가 된 것 같네요.
2: 어머니, 날이 차요. 어서 들어오세요.
1: 어, 그래. 요즘 애들은 저렇게들 뛰어야 노래가 되나?
2: 그런가 봐요, 어머니.
1: 텔레비전도 늦도록 가면서 그 중에 우리 소리 나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
2: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엔 그래도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네요.
1: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뒤질 수밖에.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빨리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1: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건강에만 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젊어질 수만 있다면.
2: 어머님도.
1: 우리 소리를 좀 더 대중화하는 거. 내 그걸 하고 싶네.
2: 예.
1: 일본의 가부키나 중국의 경극 같은 것들은 변함없이 대중에게 파고드는데 우리 음악은 무대도 환경도 대접도 너무도 열악해.
2: 여전하지요.
1: 예전보다야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어.
2: 우리 어머님이 그걸 다 보셔야 할 텐데.
1: 아이고. 아니야. 난 그저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토대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국악계에 발들여 놓은 걸 후회하진 않나. 아, 누리는 거야 다음 세대가 누려도 되는 거니까. 어이. 근데 어떤 땐 약이 올라. 경극이나 가부키 같은 건 인정받는데 왜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음악은 다가가지 못하냐고. 그게 아쉬워.
3: 엄마, 잡채 다 했어요. 좀 드세요.
1: 아, 그래. 아유, 근데 자꾸 먹는 것도 기운이 없어서 못하겠다.
3: 엄마.
2: 어머니, 조금만 드세요. 아, 이 사람이 음식은 잘합니다. 어서 드세요.
1: 그래. 아이고. 음식 하나 잘하네.
3: 엄마가 나한테 칭찬할 때가 다 있네.
1: 정진아, 그리고 자네.
2: 예.
3: 네, 엄마.
1: 나 죽으면 화장해라.
3: 엄마!
1: 거기다.
2: 어머니.
1: 그리고 나 죽으면 울지든 말든.

0: 말고 소리를 하라고 해줘. 난 어차피 소리로 왔다가 소리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보낼 때 소리에 실어 보내달라 이 말일세.
1: 엄마!
2: 진정해, 여보. 알겠습니다, 어머니.
0: 그래. 이것 좀 치워줘.
2: 예.
0: 자야겠네.
1: 엄마, 이불 꼭 덮으시고요. 날이 추워요. 자, 편안하시죠?
0: 그래. 난 편안하다. 네가 그랬잖아. 정진이랑 있어서 엄만 안 힘들어요.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여 한마는 내 청춘 철로 늙어

0: 출연 문선희, 장우형, 정현경, 전인배, 김규식, 박미선, 송덕희, 박정민, 윤동기, 곽윤상, 김대중, 안영아, 권연희, 최하나, 서지연. 효과 안익수, 기술 박은규, 함두배.
1: 국악방송 수장고. 지금까지 특집 드라마 소리는 새가 되어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

0: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개 비어있고 웬 괴 두 짝만 붉어지겄다. 이 괴 뚜껑에 쓰였으되 이 안에서 나오는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다 허여노니 흥부가 좋아라고 이 괴 두 짝을 한번

나라에는 봄바람이 살랑부로 보들꽃이 흔들대고 꽃은 피어 방실방실 벌나비들 춤을 추며 그것도 싫음 다 떨쳐버리고 호롱거리고.

0: 뭐 하나도 못 내는 여자가 이마털 뽑기에 하세월 한다. 고추 뭐 하나도 못 내는 여자가 이마털 뽑기에 하세월한. 아따 서방님 그 말씀하오. 이마털 뽑는 게 배기가 싫거든 대머리 진년을 데리고 사시오. 아하하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내 사랑아.
1: 옛날에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어디서 사려는 거 하니 저 농 속에서 살았겠다.
2: 지 새끼인가? 사람이 어떻게 농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1: 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게 농 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오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단 말이군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헌데 이들 내외에게는 벼슬은 육조 판서를 지나 정승 지위에 갔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그래서 백일 정성이를 들여볼 양으로 명산 대차를 찾아가는데.

0: 지성이면 감천이라 백일정성 효염이 있어. 아 이때부터 부인의 뱃속에 태기가 있어. 태기가 있은지 열흘 만에 일개 옥동자 하나를 낳았다.
1: 대감한텐 급하니까 열 달이 열흘 갔겠죠.
0: 옳지 옳지. 아 이렇게 귀한 자손을 낳아 잘 기르는데 이 아이 자라면서 남달리 아주 늦겠다.
1: 조숙하단 말이군요.
0: 한두 살에 말을 배워 두세 살이 되니 말이 청산유수요. 하나를 가르친 열을 아는지라 장대장의 부모 깜짝 놀라. 아 이렇게 똑똑하다간 단명할까 염려되어 건넌만 별관 불러서 맡기는데 풍류잡기를 가르치겠다 해서 장지영은 장대장이라는 별화를 얻고 한참 논의는데 이렇게 논의를 갖다.
1: 어이.
0: 정대.

0: 아, 장대장 일이 한창 놀 적에 장대장의 부모는 그만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밥숟갈을 놨지.
1: 황청 깨게 되셨단 말이군요.
0: 인생은 무상이라 인생 무상이라 이렇게 한번 노래 한번 하겠다.

0: 이렇게 장대장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장대장은 가산을 탕진하여 살 길이 막막하더라. 옛날에는 양반이 망하면 남산골로 이사를 했다 하는데 장대장네도 여지없이 남산골을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대장이 집을 볼짝 쉬면은 위에서는 맨 첫째 집이요 밑에서는 맨 꼭대기 집이었다. 헌데 다른 집은 기둥이 네 개인데 이 집은 기둥이 여덟 개였다.
1: 2층 집을 지었나?
0: 아니야, 바람에 날아가면 쓰려고 여벌 기둥을 세운 거지. 아, 이렇게 옹색하게 사는데 장대장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상투끌로 보장에 걸고 공자왈 맹자왈 공부를 해서 어느 재상집 사랑에 찾아가 옛날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여보대들, 예. 아, 내가 살기가 궁색하여 등짐이라도 질까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은 내 망신보다는 자네들 망신이 더 크니 자네들 하고 나면 초시라도 한 자리 주게나 그려. 아, 선비들이 그도 그럴듯하여 한 자리 주긴 주는데 저 만포 첨사를 죽었다.
1: 만포 첨사라니?
0: 아, 저 장단에 만포진 사또로 간다 이런 말이지. 어쨌든지 이렇게 장대장은 만포 첨사 한 자리 얻어들고 부인길 떠날 적에 마상에 높이 앉아 마부도로 하는 말이, 예, 이놈 마부야. 아유, 네 말 좋다 자랑 말고, 내 말 좋다 자랑 말고, 바삐바삐 말등에 부담되어 양단에 채를 넣어 등대하여라.
2: 등대하였소.
0: 자, 갈 길이 장차 10만 8천이니 어서 가자. 서대문 박얼른지나 무학재 슬쩍 넘어 홍재원의 당도원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 앞에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 갈매 치마에 진분홍 저고리 입고 가는 엉덩이가 떡판 갖고 죽산마 엉덩이 가꿨다. 한량기가 발동한 장대장 수작을 한번 하는데 말이야, 얘는 마부야. 아, 내가 목이 마르니 말이야, 내 저 집 가서 물 한잔 얻어먹고 올 테니 너 꼼짝 말고 여기 있거라. 아니, 마부가 생각하기를 말이야, 아니 목이 마르면 나를 시키면 될 일이지, 저 양반 또 뭐 다른 꿍꿍이가 또 있는 모양이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데려가는 것을 보니 떡집이랬다. 아, 장대장이 한번 수색을 거는데, 여보 떡장수, 그 떡 한 그릇 주게나.
1: 우리 집 서방 부뚜막에 떡 퍼먹다 자빠져서 방온기가 되었거늘 어느 누가 날 보고 여보라나 떡 잡수시려우.
0: 어이구 영원이나, 돌아보는 저 여자 얼굴이 얼마나 얼었는지 얼근 구멍에 물을 한 종지 부어도 모자랄 지경이라. 장대장 떡 먹을 맛이 딱 떨어져 임시변통으로 한마디 하는데, 여보 그 홍재원 인절미 눕기가 사발로 퍼먹고 갖게 눕다더니 이렇게 단단해서 어디 먹겠소? 내가 잠깐 다녀오자 푹 물렸다 주게나. 아, 그 길로 주랭낭을 친 장대장은 고향 파주 얼른 지나 장단 일경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장단은 한양사 하루길 주막거리렸다. 어느덧 서서

판에들선 장대장이 국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양에서는 10월 상달이니 정월 상달이니 해서 대감날이 송주바지를 하지만은 시골에서는 1년 내내 소가 애를 썼다 해서 속옷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0: 곡식을 무당일망정 아주 양화도 곡식이고 그래.
1: 양화도 곡식이라뇨?
0: 양화에 대해서 많이 나는 곡식이 뭔지 아오?
1: 그야 수수죠.
0: 아이 저 무당이 수수하단 그런 말이지. 어디 한번 수작이나 한번 걸어볼까? 여보 만신! 그 노래가락이나 하나 청해 듣자고.
1: 에헤. 아니 밤에 홍두 깨라더니 웬 노래가락? 내가 하냥 큰 곳에 나가면은 노래가락 불렀는데. 아 이런 시골 구석에서 노래가락이나.

0: 남부럽지 않게 생긴 여자로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저 무지랭이하고 한 평생을 어떻게 산단 말이냐.
1: 저것이 아주 장부 가슴을 두근반 세근반.

0: 이렇게 쿠타는 척 하고 두 남녀가 아주 정담을 나누는데 말이요. 구경 나온 우리 어머님들 말이야. 다른 날은 전부 다 깨도 부리고 목도 잘 쉬더니 오늘은 목도 안 쉬고 깨도 안 부리고 아주 구슬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아주 박장대서 야단 법석들이에요. 처제의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는 마음이 있더라고. 망할놈의 무당 장대장한테 팔려갖고 구슬 건성건성 해치고 장대장 쫓아가서 조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니 쩍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겠다. 이렇게 장대장은 무당을 아내를 삼아 만포 점사를 지나다가 둘이 좋고 나머지 하나가 생겼겠다.
1: 아들이요 딸이요?
0: 아이 그네 기왕이면 아들을 낳지. 어쨌든지 이렇게 장대장은 아들 낳고 잘 살다가 한양 내지기로 발지기로 발해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들었던 만포진을 떠나면서 회현의 정을 이렇게 달랬겠다.

이렇게 한양에 돌아와서 두 남녀는 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저 다방골에 차리게 되었겠다. 이렇게 몰래 잘 사다가 하루는 장대장이 마누라 보고 하는 말이 내 큰 근심이 하나 있어. 무슨 걱정이냐 하면 당신의 무당 본생이 탈로 날까봐 그랬어. 만약에 당신의 무당 본생이 탈로가 나면 그날도 당신

0: 과 나는 초록이 되느니라.
1: 초록이라니요?
0: 남이 된단 말이지. 아, 이렇게 다짐하고 잘 사는데 호사에 담아라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님이 병이 들어서 백약이 허사예요. 그래서 뒷골 사는 허봉사에게 문복을 갖다가 음심 품은 허봉사가 수작을 거는데 이를 턱 쏴붙이고 망신을 준 장대장 마누라 할미당에 구판을 벌리게 됐는데 장님 집에서 경판이 벌어지니다. 경판 구경을 한 번 더 하는 판일이었다. 어이. 사반세계 남선부주 해동제일대한국여 불선명당

하루같이 점지어 두 다리 몽뚝 헬쭉 모르고 깜찍하고 야속하고 험한 놈의 입성수 모지내기 관제구서 흉측망치 깨랍지 깨낀 치사 자동차에 실어다가 봉천장으로 방송하고 부신생활을 하시든지 회상자리 일본장으로 건너보내고 맞던 자리만 쓸어들지 이런 짠을 개교하면 10원전이 생깁시고 10원전을 개교하면 100원전이 생깁시고 100원전을 개교하면 1000원전이 생깁시고 1000원전을 개교하면 만원전이 생깁시고 만원전을 개교하면 억조 만원 생기실지 만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1원 20전 50전 10전 6전 5푼짜리 맞돈짜리 만들어 없어 사부냐 아 이렇게 경판이 끝나고 할미당의 구슬챈 장대장 마누라 말이야 구타는 만신들이 시원치 않은지라 자기 무당 본색을 잊어버리고는 그냥 구판에 띄어서 구슬 한번 치는 판에서 푸념하는데 이렇게 떠들갔다

0: 보자. 네. 너희들이 어떤 무리 아니시리? 네. 장시에 대지야. 대추나무 옹돌아지 같고 옴나무 곁가지 같은 무리 아니시리야. 네. 마누라 수위에서 요것만 도와주고 요것만 섬겨주었느냐. 네. 괘씸하구나. 엎어놓고 먹을 베고 제쳐놓고 배를 가르랴. 아하도 제기라. 청월에는 정을 앓고 2월에는 이지를 알아. 사대머니 영빠리가 미식계로 모자라게 하여 주제. 3월에는 삼눈을 알아. 을뿡을 박아줄 것을 10분 용서하여 땅속에서 다 거두어주마.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마누라 수위에서. 네. 그래서야 쓰겠느냐. 네. 청월에는 정도님만

보게 하고 2월에는 이 하늘 보게 하고 3월에는 산발이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고 네. 4월에는 참외농굴 가지가지 번성하고 눈눈이 꽃피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거든 네. 하이마누라 수위에서 그리운 줄 알아라 의간다 차라 네.

0: 아까 나 망신 주고 갔냐니 이러구나. 마침 잘 됐다. 아 이게 양반의 부인이라더니 이게 영당없는 무당 아니야? 이르태여 이르태여 정대장 보거든 이르겠다.
1: 아이고 어머니 놈이야, 웬수는 외나무다래에서 만난다더니.

하던 재밀 붙고 발개 갈 놈이 재물에 탐이 나면 동설령 세난고개나 버터고개 올라서서 오가는 행인 보따리나 털고 돈을 뺐지. 나는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저씨.
1: 아 근데 여보.
0: 네.
1: 아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더겠으니 사람의 도리야 안 지킬 수 있겠어?
0: 그렇지요.
1: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소?
0: 그럼요.
1: 아니 봉사도 눈 뜨고 새 세상제 보면 좀 어때?
0: 좋지요.
1: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갖고 말이야 못된 요구하는 나도 나쁘지만 말이야.
0: 네.
1: 허장성세에 눈 어두워 눈 멀쩡히 뜨고 나쁜 짓 하는 건 더 나쁜 짓 아니겠어?
0: 그렇지요. 네.
1: 기왕에 이렇게 말이야 장대장님 구판 벌려놨으니 말이야.
0: 네.
1: 허봉사도 눈 뜨고 말이야 제스쿠스로 한판 놀아볼까요?
0: 좋습니다.
1: 자 허봉사 눈 뜬다. 기 좀 살려줘요. 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 최영숙 씨참
1: 네,
0: 오래간만입니다.
1: 오래갑니다. 백영주 씨.
0: 예, 우리가 이렇게 형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말이요, 우리 옛날 옛적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던 민속 제담을 한번 놀아볼까요?
1: 그거 좋지요.
0: 예, 옛날에 말이요, 길거리를 댕기면서 점을 보라고 행상하는 장님들이 있었는데, 아, 이런 모습을 했었겠다. 아, 무이수래 에이수래 병점이나 복점 봐요.
1: 여보 장님.
0: 뭐 장님? 그 누구야?
1: 나예요.
0: 아, 나가 누구야?
1: 여기 나예요.
0: 아,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자꾸 나라는 거야?
1: 여기 나란 말이에요, 나.
0: 에헤, 어디 난가디 한번 만져볼까? 아, 이게 어디 나야? 이건 너지, 너야?
1: 아니, 근데 이 영감이 어디 이렇게 막 더듬어?
0: 이게 나라며?
1: 그래서요.
0: 아, 그러니까 정말 나은가 하고 만져보는 거지. 그래서 더듬었어.
1: 뭐라고요? 이것 보세요. 그나저나 댁은 어디 사는 분이슈?
0: 땅 위에 사는 사람이지.
1: 고향이 어디냐고요?
0: 아, 이 여자가 별걸 다 물어보네. 내 고향은 우리 어머니 뱃속이다.
1: 아이 참, 제일 먼저 진지를 잡았던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0: 그것은 우리 안방이지.
1: 이 양반 참 답답하긴. 그게 아니라
0: 그럼
1: 전 팔을 내디딘 도가 어디냐고요?
0: 도가 어디냐고? 양산도. 네.
1: 양산도?
0: 어.
1: 그럼 군은요?
0: 군은 재단군이지.
1: 면은요?
0: 물냉면.
1: 리는요?
0: 막걸리.
1: 그럼 덩은요?
0: 어동동이지.
1: 그나저나 댁은 몇이요?
0: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초가상가 한가뿐이요.
1: 나이가 얼마냐고요?
0: 아, 한 500냥쯤 되지.
1: 뭐가 500냥이에요?
0: 내 나이가 얼마냐며?
1: 그래서요?
0: 그 내 나이를 살려면 한 500냥쯤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1: 아, 답답해 죽겠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 되느냐
0: 이런
1: 말이에요.
0: 그럼 진작에 그렇게 물어봐야지. 내 나이는 갑자 을축 얼른 지내 개해생이요.
1: 그럼 돼지띠세?
0: 아, 이 여자 아는 척을 하는 거 보니까 오지랖이 아주 넓군 그래.
1: 그럼 대기 아버지도 기슈?
0: 대기 아버지도 기시냐고?
1: 네.
0: 대기 옆에 내 친구는 아주 아가리가 아주 수채꾼역이라고 그래. 그래.
1: 아니 왜요?
0: 아, 예, 그럼 뭐 아가리가 뭐야? 아가리는 이제 존대해 준 말이지.
1: 뭐라고요? 이것 봐요, 점쟁이.
0: 점쟁이? 내가 점쟁이냐?
1: 아니 그럼 남의 집 여자 보고 아가리가 뭐야? 아가리가?
0: 그럼 뭐 아가리는 존대해 준 말이라고 그랬잖아.
1: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0: 그럼 우리 아버지가 기시다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처럼 뭐 늙은 강아지 새끼를 닮은 자 아니라 기시게.
1: 아, 이 답답한 양반아. 대개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서 기시냐 이런 말이에요.
0: 아, 그럼 살아서 기지 죽어서 기는 것도 봤어?
1: 뭐라고요? 이것 봐요.
0: 아유, 이 여자가 손가락에 바람이 났나? 그냥 어디서 떼고 삿대질이야, 이게 삿대질이.
1: 치,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삿대질하는 건 어떻게 알아?
0: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우리 봉사님들께서는 말이야, 음정 파악을 잘하니까 말꼬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지.
1: 어머나, 용하시네.
0: 그러니까 명판수지.
1: 아, 그럼 아직도 어동동 사세요?
0: 아니, 거기 살다 금년도 역마사에 붙어서 이사를 했어.
1: 어디로요?
0: 자, 내가 엮어줄 테니 새김질을 잘 하시오.
1: 새김질은 내가 할 테니 여물이나 잘 쓰시오.
0: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리는 저 막걸리 웃국동리요.
1: 막걸리 웃국이라뇨?
0: 그것도 모르요. 저 충청북도 청주란 말이요.
1: 아, 그럼 지금 거기 사세요?
0: 아니, 또 이사를 했지.
1: 어디로요?
0: 내가 사는 곳이 아주 다정해.
1: 어디길래요?
0: 경기도 내외군으로 갔지.
1: 오라, 양주란 말이군요.
0: 양주나 내외나 뭐 가족비 오정차지. 예.
1: 피차 일반지란 말이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그럼 지금도 거기 사세요?
0: 아니, 또 이사를 했어.
1: 아니, 장님이 무슨 이사를 그렇게 자주 하세요?
0: 면면 천천 방방곡곡 물은 미지발도 다니는 셈이지.
1: 그럼 또 어디로 이사를 했는데요?
0: 뭐든지 거저 먹는데.
1: 뭐든지 거저 먹어요?
0: 어, 살기 좋고 인심 좋아 아주.
1: 아하, 개평.
0: 아하, 그렇지, 들켰다 아주.
1: 경기도 가평.

그때여 별주부가 용왕의 명을 받고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나오는데 요 아래 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이것이 참이 어렵던가 보더라.

콸콸콸 열이 열두 골머리한테 밥순 천천망조 지방조 월툭 초구정

배는 기울고 쳐진 어깨엔 동발 하나 죽대 하나 걸치고

피골이 상접이라 갈비뼈가 후덜덜 아니 아이고 간신히 혼잣말을 하며

용왕님께 큰절 두 번 올리고 검은 바다 망망대해로 배 띄울 적.

흘러놓은 잔잔한 바다에 날카로운 바늘을 꿰어 줄을 뿌리고 뿌리고 뿌리고 다

낙인만 남아 지를 비추고 바로 그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저기 검은 물결이 갈라지고 온다 움찔거리는 죽대가 묵직하게 온다

팔뚝이 후덜덜 정신을 차려보니 고등어 한 마리가 푸득푸득 적막한 바다 다시 바람은 스치고 달빛은 갈라지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놀란 어부백수 잠을 깨고 두리번 두리번 대청마루에 개새끼 한 마리가 나를 본다. 밥상엔 고등어 구이가 솔솔 우리 마누라 집 나갔네 그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영치 지척에도 지우고 두고 못 본 지가 몇 텔

안도하니 옛

왔을까 선산 지난 해는 양육

놀러라. 한없이 놀고 앉아 어이하면 잘 놀 수는가. 젊어 청춘에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양 헌자구에 한알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좋아야 뉘알이 있겠느냐.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고 발 벗고 학 장일을 거듭거듭 흉중에다 딱 붙이고 장막 밖으로 손뜻 퉁퉁 남병산으로 얼른 넘어 상로를 바래보니 강천 오량 허고

비껴난 뒤 오강변을 당도하니 상산 조자룡은 배마쳐 등대오고 선세고 심을기다이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거동 마라 선의에 급힌다려 선생 전철하며 선생은 이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가라고 자룡 손길을 잡고 현주 안녕하오시며 제장 군조리 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에 올라 일편풍성을 순봉에 추려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그때여 주은한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 그날 주윤 노숙 따려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융동 때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허요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의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일 리가 있으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빨리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성이 요란 그날 주유급 비장대상에 퉁퉁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

이번에 동남 태풍이 기로 기각이 화지끈 우음조 우음조 기포반도 다그르르르 전동같이 일어나니 주요각이 문양을 보더니 강남이 뚝뚝으로지난이람 이 사람의 탈조와난 귀신도 난측이라 만일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임에 죽여 호환을 면하리라 서성 저북을 불러 은근히 분부화된 너희 수륙으로 나눠 남병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에 묻지 말고 공명의 산토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악 미명의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도란 영웅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명심 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저북은 말을 놓아 남명선도 분봉을 나눈 듯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장 사는 당풍잎아야 끈뜨러 제일장막 동남풍의 폴렁 흘렁 기잡은 군사들은 여기저기가 이만 놓고서 떠날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여짜오대 바람을 거둔 눈물이 불고 발벗고 힌듬으로 가더니라 두 장소보를 내어 그러면 그렇지 지대 자산 중에 거던 종천 강하며 종지 줄을 따 지가 그대로 도망갈까 단하로 쫓아가니 만경 창파 너허 마다 아! 물결은 흉흉건디 공명은 내거 종적 무큰 차이연을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니 수조를 등은 공명은 모르오나 자 이들 노시방 하늠의 인배

문암시배 고상절할 속은 범상궁 한운맨지 반란의 심을 주었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불고 발벗고 장황 분주 내려와 선미의 다다름에 급의 안에서 이로한 대장님 옷동 나서는데 한 번 몸에 두 번 보기가 검숙한 장수 선미의 퉁퉁 나령 저람의 읍을 치며 둘이 그를 내고 무엇이라고 속옷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급해를 급해 잡아타고 상류로 가도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니라 날린 매를 잡아타고

비비를 빨리 저어 고명 단비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내장 당장은 칼로 이목을 튕기러 매영 이물에 붕덩 들이치면 너 백골을 찾으랴 사공득지 황구와야 요바라 친구

요구를 고기밥이 되겠구나. 열두 친구야 짓다리 잡고 도술 달고 노를 저라. 어기야디야 어기야 어기야 튀어어어어야 어기야 어기야 그 눈이 더들어갈 적 우강저골 떠난데 흰부채 튀죠 튀죠. 공명의 씨가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캐 머물러 내가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하하하래 소화명. 너희 도둑 살해 마음 내 이모와는 베라 후일 보자고 해보아라. 서성 정복 못들한 채 빨리 저기서 쫓아가며 괜히 할 말이 있사오니 걔 잠깐 머무소서.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한 놈들을 복절에다가 두오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겨도 나오리다. 공명이 말로오며 아니 그난 양구가 친을 생각하야 죽이듯 마르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손미 우뚝 나석 이놈 서성 저금봉아 상산 조자룡을 안온다 모르는다.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 유공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회고자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서 마땅하되 양구가 지낼 생각하야 죽이듯 난거니와 나우 수단이란 해보아라. 가는 내 머무르고 오는 데 바라보며 벽보가 내가 드든 마드 장공 철자를 매겨 비정피파라고 흉어 복실하고 대투를 속이고 공무배거들며 주먹이 터지게 좀 동을 꽉 쥐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다르르르르르르 금이단식 청일발 깍지손을 떡대니 번개가 짓바른 살이 해상으로 비루루루루루루 서성단매돌 콕토대와 직근무래가 풍 오는 배 가로접쳐 물결이 뒤채어 서성광 풍의 뱃머리 뱅뱅뱅뱅뱅뱅뱅뱅뱅 출렁 퇴동 그러죠 본국으로 떠나간다. 자룡어 거동바라 으게 등등하야 활든 팔 내리고 깍지 손 올려 허리 짚고 공성으로 고령하되 이놈들 단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미국 적병심만 대병을 한 칼에 무찌렀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에 너희들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불한기고 사공아 예 도 딸고 노 쳐라 순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드리우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들이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희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희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채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0: 내려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달을 보내드립니다.